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환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이름에서,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저희들 이 건류의 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 조직 세포가 건전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면서, 뇌 조직에 와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포함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병 우리 뇌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늘 노인들만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면서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40대 치매 걸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뇌세포에 생긴 질병들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냥 우리 서약처럼 임시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서 이 뇌조직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가, 뇌세포가 남보다 빨리 손상이 오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오장육부부터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건뇌보신환에는 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주로 해서 비상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뇌조직에 와서 이미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썩더니 오장육부에 그런 신호가 있고 오장육부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일반 이전에 시중에서 팔던 건뇌보신환이 아니라 우리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이라는 국가기업입니다. 양치에서 만든 아주 큰 제약회사의 건뇌보신환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여지껏 우리 강의하면서 이런 산동 뚱어어조제약공장의 약은 방송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그 질량 이걸 다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때문에 약을 써보면 효과가 현저하게 알집니다. 첫째 먼저 깜빡깜빡 되면서 항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던 사람들 그거부터 나사지죠. 심지어 집을 나갔다가 집을 잘 찾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치매란 초기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잊어먹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 보통 보면은 금방 한 일을 또 쉽게

0: 여쭤먹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글쎄도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간도 좀 안 좋고 좀 뭔가 만성 담양염도 있고 좀 콩팥질도 많이 하고 이랬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예뻐 신환을 먹고 있는데 이건 한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 좀 좋습니다.
0: 네.
2: 밥이 맨날 맛이 없어서 밥상에 맞아서 앉아서 먹을 것처럼 것처럼 하던 게 지금 요즘에 밥이 좀 맛이 있단다.
0: 네.
2: 그리고 맨날 매겨구이 그래서 못 먹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기름진 거 조금 먹으면 설사 작고 하고 배도 짱하고 만용 여러 증상 많이 됐었는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워낙에 이 담양염이 있어서 워낙에 꿀이 깊고 뭔가 뭐 쏙쏙 찌르던 게 그게 아픈 게 아프지 않다고 이랬대다.
0: 네.
2: 그리고 뭔가 뭐 눈도 그냥 피져서 벌거벌거고 건조해서 그냥 벌거벌거고 그 침침하다고 이랬대. 그러니까 눈이 피져뜨기 싫어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러니 소변 차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보고 갔거나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더 했댔습니다. 저녁에 네. 문고리 화장실 문고리 치고 있다시피 다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의 보충한 몸에서도 또 소변 차서 많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저는
0: 네.
2: 우선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그거나 혹시 많이 갔다 세 번씩 가기는 가는데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네. 건네 보신환이니까 이 비뇨기계 네. 통질병 국가계 통질병에는 특히 더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어집에 조금 걸자면 아래 다리 하자 떨리지 매기 없어 조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던 게 다리 아래 다리 매기 온다 미랬대다.
0: 네.
2: 확실히 매기 난다면 이야기 다른 이야기 비해서 그냥 뭐 내 아픈 이야기 무슨 헬레스 이야기를 많이 먹었댔으니까 좀 낫지 않던 게 이야기 먹거나 효과 좀 좋다 미랬대다.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아무 이야기 저번에 네. 많이 싸지 않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쌀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요즘 연구할 때 있습니다.
2: 예.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와서 우리 외서심 이라는 이런 그 뇌조직이 위축 왔다는 진단 받는 분들 노바이즈 빅맨이라는 연말에 결과가 나온 사람들 다 무슨 원인인가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 늙을까나 그렇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늙어도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가도 기억력이 아주 좋고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들 볼 수 있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금 근여보 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예, 내게 한 번 온 후로 또, 예, 그냥 머리 가서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림에 숨이 차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근여보 시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혈압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겨우 자꾸 그것도 깜빡깜빡 하면 예, 이즘이 영 해버리는데 지금 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0: 네.
3: 예. 그래 또 이게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잔여감이서 예,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이 그녀 보시아 먹은 다음부터 예, 소변형 시원이 잘 나간다 지금. 예. 예, 그래 나니까 예, 차수도 많이 줄여서 어제는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아예 나가고 가니까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영 거뿐합니다 지금.
0: 네,
3: 그리고 예, 머리 많아지고
0: 예, 예, 가볍고 힘이 생기고
3: 맞습니다. 예.
0: 네.
3: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니까 야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약이 영
0: 네.
3: 효과 영 빠릅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다른 약에 비해서
0: 효과 빠르고 확실합니다.
3: 예, 그래 이렇게 효과 그럽니다.
0: 예, 우대 활동 있으니까 배달 받으시죠.
3: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런 뇌조직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원인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입니다. 콩팥. 이래서 이 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저도 건네 벗어나 쓰고 씁니다. 이거 쓰니까 예. 거기에 자전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항소능이 대해서 봤는데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약간 효과 보험도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이차 못 보고 아시아에다 봤단 말입니다.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 머리 아픈 게 제일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1: 네.
4: 효과 같이 볼까나 이번에도 약을 열고 사서 쓰겠습니다.
0: 네. 쓰리차.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설명 주시죠.
0: 우리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6: 예. 건예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0: 네.
6: 예, 그래 이 건예보시환은 내내 한 달 이제 열을 썼는데. 이야기에 밥도 맛있고 맥이 나고 예 그다음 잠용 잘 잔다 그리고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대서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에 나가 바람 맞아서 자꾸 예 코에 절레 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 나는데
0: 네.
6: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든 데서밖에 안 자꾸 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그다음에는 먹이도 좀 말라들고 그러니 먹이 말라든 것도 나왔습니다. 이야기용 좋습니다. 어쨌든 겨우 처음에는 세 번 할랐더니 세 번 넣었는데 지금 어서는 한 40을 쓰고 나고 보니까 한 번 닦다 보니까 처음에 색깔도 용 이렇게 마르수가 좋습니다. 용 보통 좀 진해다 말입니다.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겨우 손에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말입니다. 걸기도 용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 번씩 와야겠다 두 집이 같이 싸자고 그랬나 참가하자고 그랬나
0: 예 둘이서 싸면 또 누구지
6: 같이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약으로 예. 저용 좋은 약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선생님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매일 우리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잠자고 있는 뇌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죠. 뇌세포는 재생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뇌세포를 재생시킨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아이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0년이 넘어야 한 해 되나 이렇다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건조보시면 하루를 내, 난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난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 한 것도, 어제 놀라가지고 자꾸 사람들 말하는 거에, 어제 귀도 살아야지. 사람들 말하니까 잘 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이 방송 들어볼까? 이 건조보시면 이렇게, 우리 노인들이, 건강에 좋고 또 특히 견뎌진데 우리 남들 보통 다 건강이 기억력이 안 된단 말인다 그래서 먹었는데 한 달을 벌써 뭔가 기억력이 좋아서인지 항상 또 집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가고 그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하면 다 물어보고 그런 정도로 옆에 사람들께 자꾸 굴려서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정말 없어서 그래 내일 먹고 너무 좋을까네 우리 집에 언니 한 번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도 이렇게 그런 기억력이 없어서 말한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이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모양이다 그래 여실금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판판스를 한낚시 나갈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 내려가는 거 맞추고 어슴 줄줄 나온다 뛰어든다.

0: 그리고 허리가 쓰였어요. 아팠다며 그런 썼나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상 쓰겠지. 요수금이 좋았었지. 허리가 아프다 하니까 그런 애 좋아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좋아졌는지 지금 경들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일어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는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0: 혹시 말은 여신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영 답답해서 이하고 방송도 사도 어려니게 답답해 이야기야 이하고 뭐 어째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에서 위에 아파서 다 음식 먹어서 한 번씩 위에서 좋아졌다 하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리고 단단히 아파 아침에 입이 그 학생 때 그 증상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바도 예 여수균이라 있던 게 이하고 지금 많이 났었어. 여수균이 게 그럼 지리성 비대 지리성 비대가 있어 어서 서로 자수가 다 보도되게 몇 번째라니 이하고 내가 뭔가 같이 잡수는 게 효과 좋다 좀 많이 써라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언니 열토이던가
1: 네
0: 열통 싸 열통 예, 싸서 우리 예. 계속 먹자, 그럼. 이야기, 어느 약보다 효과 영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보면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봐요, 봐.
1: 예.
0: 어느 배달 받으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든 가지고 있든, 이런 860억 개나 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갖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쓰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뇌세포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외세포 이래서 이 신경원은 전달 신시를 전달하고 저두세포라는 거는 영양하고 이 교질세포가 우리 뇌세포에서 산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이런 뇌세포가 재작용을 다 하게끔 하자면 우리 이 건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게 되면 확실히 이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뇌보신화를 쓰면서 이런저런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쓰고 보면은 건뇌보신화니 그 주요한 작용이가 본래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화 쓰는 분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줄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에 그리고 레리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수강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의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그려낸 노래입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중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에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미안 작사 리하 작곡의 귀한 길을 소개합니다. 고불고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노곤한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몽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삶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 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대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역.

0: 아니겠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탄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그럼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0: 네.
1: 예, 지금 삼법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하면 아이디입니다. 예, 기 빠지죠. 그래서
0: 네,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탄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라는 것은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이거나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여덟 가지 약재죠.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이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四物汤,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

0: 은밀한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승마인 이것은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순스묘 선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면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두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심두를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두리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목이람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오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여기에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기에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주로인치다. 그러니까 풍탄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팔다리가 자꾸 마목이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빗뚤어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기에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고 뜻입니다.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빗돌아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통통이. 그래서 여기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 이것은 관절을 하면서 이게 붓기는데 붓긴 걸 내려오는데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Willingsian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쐰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기면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종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심리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습골병도 같이 치료해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1: 예, 해바강 수노 한잔다. 어제는 저는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대고 예,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발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충격이지 흘리고.
0: 네.
1: 그래서 이게 예, 황진 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더 빠릅니다. 예.
0: 네.
1: 그 예, 그리고 머리가 흐릿흐릿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1: 네, 예. 예, 그 빙사 가서 무슨 가질라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죠. 어떨 때는 맨 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예.
0: 네.
1: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예, 건진거를 한 대 갖추실까. 아,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맥이 나고
0: 네.
1: 정신 나고 예. 군이 불어난다.
0: 네.
1: 예. 어제 한 대끔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 그 맥이 나고 예. 그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하루에 5천 번씩 한다.
0: 네, 그래서
1: 새 생명 네. 얻은 것 같아 한 가지야 그 뭔가.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저는 아, 약을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하세요. 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0: 네.
3: 예. 네.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저기 둔한 게
0: 그렇다고 하고 예.
3: 예, 그러니까 그 뭐예요? 저기 그런 90만 원 여가도 다녔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마는 중풍 맞아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 화장실도 제때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0: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0: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항진 살때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2: 네.
3: 병력이 돌아와서, 어디, 뭐 머리가 그렇게 터분하더니 정신이 나고, 예.
0: 네.
3: 그, 90만원 먹지 않아도 되고, 예.
0: 네.
3: 아바에는, 예. 또 자기 저를, 그래서 출입도 합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편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삼 네. 삼칠. 예.
2: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0: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0: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좀 큰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0: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곽을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10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 드리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전화
0: 예, 예.
3: 말합니다.
0: 네, 예. 네.
3: 안녕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0: 네, 말씀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네.
4: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0: 네.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0: 아.
4: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0: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0: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고 그리고 변비하고요 실금이 있어가지고 소리 어디가 나 안심할 수 없고
0: 네.
4: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0: 네. 네.
4: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어렴풋하게 보이고
0: 네.
4: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눈이 그러니까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0: 네. 예.
4: 게 우리가 나의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0: 네.
4: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0: 네.
4: 예.

0: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지듯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해.
1: 네.
0: 밥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고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1: 네.
0: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근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1: 네.
0: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1: 네.
0: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안 걸립니다.
1: 예.
0: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1: 네.
0: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고 집행일 직구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1: 어,
0: 예, 예.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1: 네.
0: 옛날에는 좋다는 약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1: 맞습니다. 네.
0: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0: 예. 네.
1: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도 있습니다.
0: 아,
1: 예.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러면
0: 친구도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1: 않습니까?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확실히 약의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예. 기본상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0: 아,
1: 바다쉐라는 겁니다. 이걸 몽땅 예. 열어주게 되면 절대 잡혀야 합니다. 예예예.
0: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1: 예.
0: 전화 드렸습니다.
1: 예예. 288-0018번 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1: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네, 말씀 주세요. 예. 네.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저,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 돼서 그거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타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으더라 말입니다.
1: 네.
3: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바이드 보면 중풍 맞은지 오란다.
1: 네.
3: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빠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답사봐도 그렇지 않던 게 이 약 답사 후에 주먹을 뱉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1: 네.
3: 나가게
1: 네.
3: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주나 밥술을 주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대가닥네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 뒤에 두시 후종 신구 옛난 진구 청총 소주 쥐촌이라고 써 있는데 네.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다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아와 네. 이 병증서가
1: 맞습니다. 공능 수치 잘 봐요.
3: 네, 그 공능 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을까 이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3: 그리고 그다음에 난 또 보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다음에 뒷장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 많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숨이 차던 게 어느 눈이 회복돼서 정말 바른 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이게 이 그다 이 약이 정말 48가지 44가지 저기나 초약
1: 같은
3: 약이 돼서
1: 예.
3: 이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1: 네.
3: 그래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돼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래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3: 온종 가져와서 이루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3: 예. 네.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3: 예. 네.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3: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말씀 주세요.
4: 예.
1: 네.
4: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다발신마공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치료가 많이 피곤해. 이번에서도 치료하고, 견디도 나와서 또 이제가 머리 아프고, 막 미숙었고, 매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1: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끼지 않습니까?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4: 이렇게 두 개 들어댔습니다. 네. 예, 나 이렇게 보니 먹으면서 보니까 나 안개라에 이 약이가 좀 45가지 이런 편의 약 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는지 효과도 빠르고 예, 같이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냥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예사에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이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이 자신 잡심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도와줬다만 그래서 이거 고소 이렇게 뭐니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대라를 조금 봤다면 혈배강
1: 예예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예.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예?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10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예?
4: 예.
1: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예.
4: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5: 예. 나는 혈배강하고 근심거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5: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5: 이래서 지금 혈배강과 근심거를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5: 그러고 보니까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쌓을 여사입니다.
1: 네.
5: 그래서 이 혈배강을 쓰고 저리게 어제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5: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암대나 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어머님 심장 주저앉게 했지 않습니까?
5: 예.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나 했습니다.
1: 겁이나 하지.
5: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그래서 국내 심장 주저앉게 했습니다.
1: 네.
5: 예, 그래 주저앉게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저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5: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과 근심걸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5: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미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발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 다발성요병 책이라서 골이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5: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고 예.
1: 네.
5: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5: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판 투수까지 있고 위가나 보고 이래다니니까 친구 정말 왕창했을 때나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5: 그런 게 이번에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아, 원래 저기 영심이었지.

0: 나이 정신대 들어와도 배하고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예. 예.
0: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시급대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그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래서 또 선생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예.
0: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시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아,
2: 네. 네.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0: 1935년 3월 2일 장계석은 비행기로 중경에 가서 림시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기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 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주훈원 종대의 주력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색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오기위 종대는 앞기 부분에 이르면 즉시 수색하면서 전진하되 경솔이 전진하지는 말라. 하지만 조헌원 종대든 오기위 종대든 공산당 비적과 격절이 붙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재빨리 협공으로 적을 깨끗이 무찌르도록 하라. 절대 주저하지 말라. 장계석은 또다시 보루 전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모든 현의 명령을 내리었다. 현마다 모두 사격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 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터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준이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었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압계와 바이칼람, 벙샨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훈원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주훈원은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놨지만 어디 하나 칠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고민을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래의 한계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태동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래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래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흥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낮이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울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잠들었나요? 조울레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1: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0: 모태똥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1: 타고 신장을 친다는 명령은 내려보냈습니까?
2: 아니,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1: 그러면 됐습니다.
0: 모태똥이 다행이라는 뜻이 말했다.
1: 타고 신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0: 모태똥은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누런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깨알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1: 이 타고 신장을 시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계 4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0: 이렇게 말하고 나서 조울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조울레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태똥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태똥은 램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1: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위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고 현장에서 빨리 소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는 또 타고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타고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군대 한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주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여섯 개려 말고도 두 개 탄이 더 있었다. 조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구를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은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정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태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주은이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태똥의 재치 있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태똥은 람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태똥은 말을 메꾸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조울려는 불빛 아래에서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었다. 조울려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객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모태똥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모태똥은 한 가지 조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른 조건과 연결시켜 살피었고 한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 드면 여러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보지요. 조울려는 모태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조울려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었다. 모태똥은 한시름 놓은 듯 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원래 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겨우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태똥이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조울래가 막아 나섰다.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조울래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모태똥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울래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태똥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태똥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태똥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준 덕분에

날이 박자 좋으려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 대통령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구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은래는 모 대통령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 대통령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나갈 것입니다. 졸대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구동지가 된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에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주울래,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였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주울래와 함께 밭 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조울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 대통령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구가 모 대통령은 손자평법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 대통령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 대통령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주울래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 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 대통령을 주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면서 조울래 최후 군사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었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모 대통령은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패대회 때 스탈린은 조울래 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조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조울래는 귀국해서 당의 삼중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 들어 정치보고를 한 뒤 결론을 지으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 제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립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었다. 모태똥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래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래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 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촌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총공회에서는 정경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평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양교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서기이며 교장인 강미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현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촌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경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지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촌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하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적을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훈수는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덕연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0: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화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주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흥춘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춘도로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3일권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춘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춘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년의 훈춘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의봉과 신호등을 견제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해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춘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입 규모를 1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동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춘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네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촌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그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조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조정공회 주석인 왕추옥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옥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옥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총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란,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청량꾸러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노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0: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 연결 모화산 국가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명주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잔도와 32층 해란의 눈 번지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관광, 기상과학부급, 민속음식, 극한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했습니다. 해란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모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노는 고공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뷰어낼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명주 인사행정경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현황,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0: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연례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 민족 무형문화 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단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거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2: 전교 각族 师生의 내신
0: 연길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소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위환은 우수교육자원 균형 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양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위환은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 인물 선전 강연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일련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의화는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오일여성기존병, 전국교육계통 선진참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어룡각국제공항, 연길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자안공항에서 3일권 약감형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0: 주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산업종업원 기배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혼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국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국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을 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도나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9일 저녁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상.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선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종약제 쇠약, 강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본제품과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한 과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곧 가격 인상이 100원 인상된다고 지금 통지가 왔는데 확실한 날짜가 요 며칠이라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각을 싸면 18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선명의 의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된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때 한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에 698원인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도 역시 그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35일간 복용할 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원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소변이 이렇게 잘 통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종아보다 좋아지고 추위를 들어주고 이래서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정도 좋은 제품이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10각의

0: 15각이겠다며 명서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눈뱅치로에서는 명서방이다 거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21가지 증기 중력자로 조성된 우수한 제품인데요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9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는 늘 제가 기회라 기회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회 흘러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명서방 그리고 세신이도 천희 박사 모두 특수한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CAMP라 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CAMP라는 건 한마디로 쉽게 놓고 말하게 되면 인체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다 아 여기에서 예를 든다 하게 되면 인류 한 명은 늘 100세 100세 하게 되었지만 해도 이 이술이 진정 우리 매개인에게 그 침투되는 그날이게 되면 인류의 수명은 150까지 갈 수 있다는 충분한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이런 그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우리 집에 아저씨도 뇌경색 후유증이 뇌경색 온 후부터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으면서 머리 많이 흉하고 머리 많이 무겁단다.
0: 그럼요.
2: 그리고 예, 정신도 안 나고 기억력이 특별히 많이 떨어져 살이 멍해져 있습니다.
0: 네, 세포가 빨리 많이 죽어나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거 살리지 않게 되면 점점 치매.
2: 여기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방송 듣고 서지 천여 명이 이학 박사들이 연구한 그러니까 천이 박사를 지금 먹었는데 효과가 지금 엄청 좋습니다.
0: 그럼요.
2: 수소만도 보세요. 머리 멍해져 있던 게 정신이 난다고 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던지 많이 돌아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점점 정상인으로 예.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래, 예, 빈틈이 없습니다. 예.
2: 그리고 앉아있으면 하품을 쉴 수 없이 하고 예. 자꾸 눕기 싶어 한번 누르면 다 먹고 저기서 자꾸 잔다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자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이 난다면서요.
0: 그렇죠.
2: 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에 나서 정신 오빠네들 어서 차를 떨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여름에는 사실 효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0: 천희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라서 손색이 예. 없습니다.
2: 예. 그 심장도 또 막 후두둑 떨리면서 네 저녁에 자지 못하면 일어나도 안 자도 있고 문도 열어놓고 있었으면 굉장히 그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 효과 볼 때 지금 계속 또 쓰려고 또 약 더 싸게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많이 배달해놓고 먹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지금 예.
3: 예. 그래 영 물어볼까요? 이야기가
0: 믿음 써 있죠.
3: 믿음이 가더라고요.
0: 그렇죠. 판단 잘했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저는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어제는 어지럼증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예. 내 혈관이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혈압도 그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이 올라간 다음 또 항종 어지럼증하고 막 빙빙 돌아가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럴 땐 또 먹고 이름이 영 고사 세게 했는데 지금 그래도 한 날에 한 번 먹으면 혈압은 그냥 정상 수치에 있습니다.
0: 그렇죠.
3: 140에서 그다음에는 아래 혈압이 90에서 그래서 그 아래로 그다음 어떤 때 혹시 41이나 이렇게
0: 기본 정상 범위입니다. 범위로 놓고 말합니다.
3: 예. 저는 나이 많으니까
0: 그 정도 범위에 속합니다.
3: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 뭐 정상 범위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실험 놓고 저리
0: 그렇죠.
3: 이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방송 들으니까 또
0: 가격 인사해야 된다.
3: 그래서 더 싸서 오래 복용하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이제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장과 뇌혈관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귀해입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추진 항목에 속하는가 하며 국가과학기술부의 싱허계획에 속하는 아주 지청 항목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해볼 만한 우수한 성분 되어 있으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에는 뛰어난 이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천이 박살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소변이 자자에 고생했는데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그 나이 자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없다.
1: 예.
0: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먹지 못하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그리고 혈압이 영 파동이 심해 쓴다.
1: 예.
0: 내려가고 내려가고 예. 이게 영 막 상태로 안전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더란 말입니다.
1: 예.
0: 항상 어느 때 그걸 쓰러질 그런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1: 예.
0: 게다가 지금 혈압이 엄청 되니까 예. 저 어지럼증이 안 나고 머리 아프고 흐리멍텅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기관지염 올려서 예.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감기막을 욕어서 기침다리가 심해서 저기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먹고 지금 다 나아졌습니다.
1: 예.
0: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기방을 너무 또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여러 면을 좀 효과가 나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최신이란 우리 남편이 전립선 비결해서 썼는데 소변이 지내 하룻밤에 다섯여섯 번 일어나면 마음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 이 약 순서로 좀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대낮에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좀 취당합니다.
2: 최신이라는 건빡관리에 있어서는 오장관리, 심장관리에서는 특선 제품입니다. 예.
0: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받고 너무 또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걷고 있고 겹 가위만 봐 그런지 항상 옆구리 피운다고 예, 눈이 잘 안 보인다던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예.
0: 그래야지 여러 개는 지금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귀도 들고 있다 활동도 영적 부가 다시 오른다니까 나 저기 어설 좀 하고 대답하자고 전화주십니다.
2: 그렇게 하셔. 천희 박사 세신이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항차 가격 인상이 된다 하게 돼 있으니까 가격 인상이 이미 앞에 부분적인 상품들이 가격 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아직 된다고 하였는데 공장 측하고 아직은 지금 정도에서는 원값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우대 정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3: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그 조성 자체가 처방 자체가 독수 처방에 속합니다. 하나는 가불러되어 있는데 갑은 녹혈정, 을은 전록건 사슴이 전방과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특기, 건파치 허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쉽게 추위를 타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호흡계통이 문란하고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경추, 요추, 뭐 무릎 관절 해서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고 이런 분들한테는 바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지금 여기 그 녹혈정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여기 공동주체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기혈 보충을 부시해줍니다. 허하고 피가 많이 빨리 보충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파치 양

도다점에서 부선종양합니다. 그러면서 기혈부종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잠자기 힘들어지는 건 이거는 꼭 개별하지 않으면 당신은 별난 약, 별난 우수한 제품을 든다 해도 말을 잘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드시게 되면 불면증이 해결받고 가슴이 두근거리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고 허리다리가 시큘고 남성들의 양리가 요정이 생기고 혈소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증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종합으로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남성들 가운데서는 녹혈증 이거 먼저 드세요. 사슴이 피로된 것. 그런 다음에 이쪽에 그 줄로건 이건 나흘 들고 닷새 만에 돌아와서 다시 녹혈증 들고 이렇게 하세요.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 이게 사슴이 전반으로 포함된 이 제품 자체는 사슴이 전반은 머리끝부터 발끝에 겉으로부터 속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부분도 기본으로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갖다 주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곰팥이 양을 돋아주면서 기혈 보충을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전노건이 포함되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수호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부선종양, 곰팥을 돋아주는 게 우리 인류의 전반 오장육부 가운데서 곰팥은 보통 나이가 드시고 오랜 질병을 하고 완고성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먼저 허해지는 부분이 곰팥이 허해집니다.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든든해집니다. 곰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곰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심장이 아무리 내가 뭐 우수한 장기에 속한다고 우쭐해도 곰팥이 허해서 곰팥에서 심장의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을 려고하지 않는다면 혈액이 혼탁되게 되면 벌써 얼굴이 새까매 납니다. 마지막 뇌졸중 환자들 얼굴이 새까매 나는 원인이 뭐 있는가. 투석하지 않게 되면 그 혈액 가운데 노폐물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무엇 때문에 곰팥이 체질 사구체 100만 개 양백만 개의 사구체가 심장 체중의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유동하는 사이에 많은 노폐물하고 독성물질 거기에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려고하는가? 곰팥에서 려고합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간에 모든 낮에 일한 피가 그 간이 들어간 간주장열로 되어 있으면 간에서 그 해독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능은 어디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는가? 완성되는 것보다도 많이 좌우하는 그 장기가 곰팥입니다. 일단 곰팥에 우리 문제가 생겨서 투석까지 하고 노독증 위험에 빠져서 이를 떼게 되면 당신은 투석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서 곰팥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임시 방법이지 장구적으로 평생 이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다. 꼭 그 장기를 곰팥을 바꿔야 됩니다. 이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인류가 든든한 곰팥을 갖고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세신이로를 쓰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맥이 나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뭐 유성이 생기거나 양리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따라서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여기 많은 성분들 가운데서는 수양이라는 성분 자체는 직접 룬창 통변에서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 토사사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염보골지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직접 소변을 잘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을 도와주면서 직접 눈을 밝게 해주는 후엔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든든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특히 여기에 소화가 잘 되는 성분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든데요. 지황기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바이수라는 닦은백출이라는 이 성분이 여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와 이렇게 소화가 후루바란 성분이 들어가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심지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있는가 하면 여기 그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천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그 진액을

0: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모든 우리 몸에서 너무 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진액이 말라들고 이런 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에 성분들 가운데 맥동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기통이 문란으로 인해 가죠. 마지막에는 그로 인해서 사망으로 부르거나 조금은 점정주사 폐렴예와 폐렴주사 뭐 이런 거 맞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노년에는 이런 점정주사가 임신은 좋은 것지만 해도 장기적으로는 간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소화과통을 촉진시켜주고 도페민이 잘 빠져나가게 되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고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추위를 몰아내는 이런 육종용이라든지 바지텔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설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사와 변비를 동시에 장도를 조절하는 사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론은 우리에게는 특히 나이가 드신다면은 이런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세신이론 같은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당신은 기본으로서 콤파츠를 비롯해서 심장을 포함해서 모든 소화공능까지 포함해서 호흡과 계통 포함해서 완전히 시름 놓고 나 건강을 지키는 데에서는 맡길 만한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또 세신이론은 우대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을 사면 15각을 줍니다. 이때는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격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우수한 기회인데 놓치고 지나가게 되면 가격 인상까지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악하시게 되면 완전히 나의 전반 건강은 세신이로도 돌아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CAMP 이술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CA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인류는 수명이 150살까지 갈 수 있는 이 이술이 CAMP 이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300집이 산지아 병원의 10년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 자체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도 지금 전이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예, 항상, 예, 속이 두근두근하고, 예, 황당하면서, 예, 숨이 차고, 침침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달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영국 좋습니다, 이게. 예. 이게 저기, 노벨상 받은 약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예, 그러니까, 나 뭐, 여기도, 예, 마음 놓고, 시름 놓고, 그래, 먹을 수 있고.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예, 이전에, 예, 밥 먹기도 좋고, 뭐이나,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위에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0: 소화가 잘 되고,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해결해 주는데, 소화계통을 떠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예. 포함합니다. 예.
2: 나는 밥 먹지 못해 됐습니다. 위축성 위염 있고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저리 단 거 매운 것도 못 먹고 예. 밥 먹으면 눈치 끝이 딱 걸리는 것 같으면서 이래서 못 먹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이거는 여러 달 이거는 일곱 달 거의 먹었습니다.
0: 그러니까 잘하셨네요. 예.
2: 예. 그러니까 되나 예. 이거는 밥 마음대로 먹으니까 되나 예. 예. 영맥이 나고 예. 정신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관절에 썼을 때다.
0: 종합으로 썼습니다. 예,
2: 예. 예. 허리 다리가 아프고, 예, 예, 다리, 예, 내리 그림에서, 예, 곧다무용, 이래서 꾸둑꾸둑 소리 나면 용심 들었습니다. 내리 그림에서 앉아서 주무르면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은 게,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아무도 없이 사라졌을 때니까.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리고 저리 그렇게 증기를 오르내리자면 이거 어떻게 오르내리겠는가 그러신 걱정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이 전이 봐서도 값이 오른다 합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되나 값이 오르기 전에 약은 좀 있지만, 예, 더

0: 알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1: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참된 사랑이란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고 난 이후 살아가면서 변함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편들은 처음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정상이 결혼 후 식어지면서 아내와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참된 사랑은 아내와 가정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힘든 사회생활로 아내와 가정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바로잡고 초심으로 돌아와 변함없는 사랑의 길을 걷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남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남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남편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연 씨의 수필 남편의 고마운 변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변화 김혜연.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집에 놀란게 됐다. 70고개를 넘긴 시부모님이 기력이 못해져 가는 게 눈에 띄어 차마 둘째까지 맡아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답답한 일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퇴근하면 언제 한번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해서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 침대와 씨름하다가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허겁지겁 일어나 씻고 바람같이 집문을 나가버린다. 지금은 젊으니 괜찮다지만 이렇게 몇 년을 가다간 멀쩡한 사람이 몸을 망치겠다고 관심을 보이면 남편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제 쪽에서 화를 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위태로운 사이였다. 이혼이란 말을 꺼내려다가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도로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잠을 보충하는 시간은 주말이었다. 또래 아빠들을 보면 주말이면 집 식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쇼핑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던데 우리 집에선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빠가 애들 손을 잡고 길 건너 마트에 다녀와도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였다. 이 일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야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는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허둥거리며 집을 나서니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한다. 저번 학기 큰애네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모임을 가졌는데 애가 글쎄 쓰다 말고 혼자 쿨쩍거렸다는 것이다. 다른 아빠들은 아빠 엄마와 여행을 다녀온 일이며 수영장에 다녀온 일이며를 고수할 미수할 선생님께 말해주는데 우리 애는 연필만 매만지며 당황스러워 하더란다. 그러더니 책상에 엎드려 쿨쩍거렸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여린 애의 마음에 상처라도 줄까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다. 난 애가 출장 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랬겠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온 집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난 남편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온 얘기를 해주고 큰애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우리 보배 아들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엄마. 울었다고 들었는데 왜 울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 그거?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는 TV를 보는 아빠를 힐끔 쳐다봤다. 남편은 비록 TV를 보고 있었지만 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큰애는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렸다. 엄마, 다른 애들은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랑 갔다고 자랑하던데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 버느라 바빠서 그래. 아빠는 늦게 와서도 너희들이 종일 뭘 했나 매일매일 엄마한테 물어보거든. 그리고 주말은 아빠가 피곤해서 휴식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이한테 말은 이렇게 했으나 마음은 영 내키지 않았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목마를 태우고 집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이 일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은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네 하던 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또 늦어졌고 나는 다시 두 아이와 씨름을 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시간에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사촌 형수가 불시에 돌아갔는데 나더러 그 집 애들을 며칠 돌봐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슴이 덜컥 해놨다. 사촌 형수는 나보다 몇 살 우다. 자다가 뇌출혈로 돌아갔다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촌 형네도 우리 집처럼 애가 둘이다. 사촌형은 1년 중 거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고 아이 둘은 형수 혼자서 보아왔다. 그날 애들이 학교로 가려고 일어나 엄마를 깨웠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촌 시형은 장모한테 연락했는데 애들 외할머니가 찾아갔을 땐 사촌 형수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꽤 됐단다.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급하게 날아온 사촌 시형은 싸늘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시형 대신 후사를 처리해주느라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슬픔은 꽤 오랫동안 시댁 쪽에 머물렀다. 집에 들어선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칫하면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해스케진 남편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주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슬픔을 녹자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남편은 울먹거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남편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다.
형수 있잖아. 아마 피로가 쌓여서 잘못된 것 같아.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한 데다가 집안일을 하랴, 위채 장사를 하랴. 형수는 애를 낳은 후로 낮잠 한번 자본 적이 없었대. 맨날 발에 불이 나도록 달아다니느라 지쳐서 그렇게 됐다나. 남편은 다른 말을 더 하려다가 한참을 진중하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사촌 형네 일을 보면서 난 왜 우리가 생각났을까.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만약 나한테,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지켜봐 줬다.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래 널기도 대신 해줬다. 고마워. 오전에 어머님이 맛있는 명란 젓갈 가져왔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맥주 좋지. 베란다에서 마시자. 아까 빨래를 널며 보니 밤바람이 좋더라.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 내가 남편에게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이와 사촌 형네 일을 통해 변해가고 있었다. 미안해. 진작에 당신과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당신 일손을 돕고 애들에게 추억거리 많이 쌓아주는 좋은 가장이 될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 나는 요즘 친구들과 만나도 시댁흉, 남편흉을 보는 그들의 수다에 끼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나로서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실천으로 이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남편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아이와 사촌 형제를 통해서 훌륭한 가장으로 변해가는 남편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과 더불어 자신도 좋은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훌륭한 가장으로 탈바꿈한 남편과 행복으로 차넘치는 가정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여진 씨의 수필 바람난 남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람난 남편 여진. 퇴근하면은 꼬박꼬박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요즘 따라 이상해지었다. 매일 야근을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내가 한 반찬에 밥 두 그릇씩 뚝딱 비우더니 요즘에는 한 그릇도 축내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안색도 예전 같지 않게 어두워지었다. 5만 가지 생각이 갈마들었다. 설마 40잔장 나이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데다가 허리에는 튜브가 한층 겹쳐있었다. 이거야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도록 아주 그냥 모든 조건을 고스란히 만들어준 꼴이자는가. 주말이 되자 남편은 또 밀린 업무가 있다고 하면서 일찌감치 집문을 나섰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인천 남편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받는 사람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엄습해왔다. 그 뒤로 나는 남편의 핸드폰에 은근히 신경을 도사리었다. 지어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지 않나 코를 킁킁 거렸지만 그렇다 할 꼬투리라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요즘 남자들은 꾀가 많은지라 모든 물샐 틈 없이 치밀하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도 마음이 불안하긴 매 한 가지다. 고민 끝에 나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몇 년 동안 묵혀둔 코드를 꺼내 입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나서 남편의 회사 근처에 몸을 숨기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

대문으로부터 육속 사람들이 걸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다. 한참 뒤에 남편의 모습도 보였다. 남편은 머리를 수그린 채 우리 집과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가슴에서 이름 못할 고통이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남편의 뒤를 쫓았다. 남편은 그 길로 남새시장 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여태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잘 본 적이 없고 더구나 주방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어찌하여 남새시장에 왔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11년간 황제를 모시듯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내 연료를 아끼느라 직접 장까지 본단 말인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눅자치면서 계속하여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골목길을 지나더니 남편은 아주 익숙하게 한 주택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깐 멈칫하였다. 이곳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 후에 절대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떵떵거렸다. 그렇게 10여년간 우리는 딴 살림을 해오면서 매년 명절 때에야 선물을 사들고 가서 잠깐 앉아있다 집에 돌아오곤 했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구례일을 넘긴 시어머니가 홀로 큰 집에 남겨지게 됐다. 직접 확인을 못해서도 얼마나 외로운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어느 한번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와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물은 적도 있었다. 나는 펄쩍 뛰었다.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밑에서 올려다보니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남편의 모습과 함께 옆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면서 거들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 대신 스스로 모든 괴로움을 씹어삼킨 남편을 의심하다니 갑자기 마음이 알짝지근해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나는 일부러 밥 한 그릇 듬뿍 담아 건네주었다. 남편은 눈살을 살짝 찌푸린다 싶더니 그대로 밥그릇을 받았다. 억지로 밥을 삼키는 남편을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그만해요. 배 터지겠어요. 남편은 소스를 치게 놀라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국사발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다 보았어요. 당신 매일 어머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셨죠? 남편은 머쓱하게 웃고 나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맞소. 매일 퇴근하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 당신은 직장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서 어머니도 옛날 일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고 있더구만.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머리를 떨고 왔다. 나는 남편을 살포시 안아주면서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어머님을 모셔와서 함께 살아요.

0: 네, 그래서 주인공은요, 남편의 고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싫어 아내 몰래 호르몬이 공대를 하면서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에게 묵묵히 헌신하는 훌륭한 아들, 훌륭한 남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발견한 주인공이 남편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가족의 화목을 택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말없이 수행하는 모범 남편의 형상을 잘 그려냈습니다. 네, 이어서 류서연 씨의 소필 남편은 햇살을 감상하겠습니다.
1: 남편의 햇살, 류서연.

이 굴속을 어서 빠져나가야지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동굴은 낮아 길 수밖에 없어 앞으로 기느라 모지름을 썼다. 마음이 급할수록 팔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생겨먹은 굴인지 허공에서 출렁거리는 그물속 같다. 안간 힘을 쓰면 쓸수록 팔도 다리도 나른해 나고 몸은 아래로 잠기기만 한다. 컴컴한 굴은 아무리 내다봐도 끝이 없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 두려움만 앞선다. 이 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살지 못해 또 그 생각을 하며 악을 썼다. 길을 써서 몸이 겨우 한자쯤 나가는 것 같은데 동굴 여기저기에서 무엇인가 슬슬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것이 선뜻선뜻 목을 스치고 다리에 갈마드는 것 같아 오싹오싹 소름이 일고 금방이라도 물릴 것 같은 환각에 머리가 아찔아찔해 난다.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으나 소리가 나가지 않고 일신이 땀에 오그라든다. 죽었구나. 절망에 휩싸여 기어다니기를 막 단념하려 할 때 한 줄기 밝은 햇살이 동굴 입구를 뚫고 흘러들었다.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고 막혔던 숨이 나간다. 드디어 동굴에서 기어나와 눈을 뜨니 새벽 4시였다. 온 밤을 동굴에서 헤매다 보니 일신이 녹작지근했다. 아마 낮에 남편으로부터 시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아 귀국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난 뒤 내내 불안해서인 것 같았다. 일어나 앉아 스탠드를 켜고 책을 손에 들었지만 그리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리 만무하다. 반듯하게 누워 멀뚱멀뚱한 눈으로 희끄무레한 침실 천정을 올려다본다. 지난 3년 동안 살아온 생활의 궤적들이 하나하나의 무성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그 궤적들은 하나의 완전한 퍼즐로 맞춰지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재생하는 것 같았다. 순간 눈물이 핑 고인다. 어떻게 그 생지옥 같은 나날들을 버텨내고 살아왔던가. 내 인생에서 지난 3년은 가장 슬픈 삶이었고 그 삶은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이었으며 가시밭길이었다. 수술에 항암치료에 온몸에 군데군데 멍이 들고 생채기를 입으면서 한 고비 넘기고 겨우 숨을 쉴까 하니 예기치도 못한 더 험한 고비가 나를 기다릴 줄이야.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힘든 고비를 다 넘기고 났는데 남편의 고비를 어떻게 넘을지 앞이 막막했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과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그 힘든 고비를 넘어온 내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한심했다. 부부란 일심동체라 서로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데 나는 내내 남편을 속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올가미가 돼 내 목을 꽉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을 꽁꽁 묶거나 온몸이 다 아파났다. 평생 초중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란 사람은 너무 천진하고 단순해 거짓말만 하면 얼굴부터 빨개졌는데 남편을 속인 것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도록 괴로웠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모은 돈인데 그리움을 꾹꾹 참고 외로움을 견디고 고독을 잘근잘근 씹어삼키면서 이제 1년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이 모여진다는 행복한 상상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3년 전에 80여만 원 되는 저금 통장을 보면서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달린 집을 장만하교 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비수가 돼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에 젖고 땀에 전 돈이 하루아침에 무정한 바람의 란무에 한 장, 두 장, 산지 사방으로 날아갔으니 남편이 알면 얼마나 큰 타격을

대접을 받을까,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라는 생각에 하얗게 밤을 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숨막히는 생활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는 통쾌하게 탈출하고 싶었다. 그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님이 편찮기에 돈을 얼마 쓸지 모른다면서 저그만 돈을 찾아놓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장 폭풍우가 들이닥칠 것 같았다. 출국하는 날 남편은 먼저 엄마 집부터 가겠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지, 어떡하면 좋지라는 물음표들 뿐이었다. 그러노라니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진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내 머리로는 전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야기할까? 아니, 해야지. 지금 형편에 어디 가서 당장 3만 원을 구할 길이 없었다. 나는 먼저 전화로 집 상황을 이야기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 결단을 내리고 나니 다소 마음의 안정이 찾아들었다. 다시 잠을 청할 것 같지 않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겨울이라 밖에는 아직 어둠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문득 커피가 당겼다. 커피 마시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달달한 걸 마시면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커피 한 잔 타들고 창가에 섰다. 새벽 창가에 서서 달콤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니 기분이 묘했다. 빈속이라 커피의 달콤함이 혈관을 따라 전신에 스며드는 그 기분은 종대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따뜻한 커피의 맛은 장미빛으로 변하면서 곳곳에 햇살이 들어오는 길을 내는 것 같았다. 그 느낌이 하도 짜릿하고 황홀해 나는 잠깐 눈을 감고 도취돼 버렸다. 그리고 커피를 홀짝이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는 너무 고요했다. 이윽고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바야흐로 동녘 하늘이 밝아오면서 어둠 속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새벽 창가에 서서 어둠과 여명이 교체되는 장엄한 그 순간을 조용히, 아니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어 북디붉은 태양이 구름 너머로 붉은 얼굴을 내밀었다.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고 줄기줄기 천만 가닥의 태양빛이 온 누리를 찬란하게 물들였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어 부채살 같은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뚫고 들어와 눈이 부셨다. 아침의 햇살을 맞이하노라니 그 무엇인가 나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용기를 내 천천히, 그러나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해댔다. 이어 먼 남쪽 나라에서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느라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집에 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숨김없이 털어놨다. 100만 원을 날렸다는 내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숨막히는 침묵에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았다. 짧디 짧은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대치 상태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 만에야 남편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낯선 것 같으면서도 은근 귀에 익은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이미 이런 곰탱이 같은 우리 옆이었네. 왜 말하지 않았소? 난 돈보다 당

당신 건강이 우선이오. 돈이란 또 벌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끙끙 속아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당신 혼자 감당했소? 돈보다 당신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무겁소. 돈이란 산의 지물인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럼 당신이 덜 고생했을 것 아니오. 마음속 짐을 훌훌 다 털어버려. 그리고 아직 건강하니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감당하교.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너무 천만 뜻밖의 말에 나는 한동안 멍해 있다가 급기야 오열을 터뜨렸다. 눈물샘이 터졌는지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는지 뜨거운 눈물이 보뚝 터진 것 마냥 졸졸 흘러내렸다. 남편이 곁에 있다면 남편의 듬직한 품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과 울분을 피 터지도록 랑자하게 토해내고 싶었다. 그때 알았다. 남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한 줄기 가장 따뜻한 햇살이고 영원한 사랑의 샘이라는 것을. 그 햇살은 그동안 만신창이 됐던 내 마음에 흘러들어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따스한 겨울 햇살은 너무 찬란하다. 눈부신 햇살이 대기 속을 미끄러지듯 들어와 거실을 꽉 채운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남편 몰래 가정세력에 손해를 끼쳐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지만 이 사정을 요해한 남편은 도리어 자기 몰래 속을 태운 아내를 나무라마면서 함께 난관을 타개 나갈 긍정적이고 고마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말고 언제나 영원한 한편이 되는 것이 원앙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선혜였습니다.

당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당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로인절 우리 활동 지금 시작하는데 이 장약 심리방언은 한 곽이 가격이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0: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한다에 시원하지만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에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구이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에 그 외에 로인절 우대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시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에 17곽을 사시는 분들 여태까지 세곽을 또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데 푸른팔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항균작용을 잘해준다.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이불이 중량이 2근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 묵직함하고 답답함을 완벽히 해결해준다에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주는데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죠.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되고 세탁기 사용이 다 됩니다에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에 그 외에 로인절 우대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시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이런 세트인데 이런 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지금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우리 활동이 정말 좋았을 때다, 여보님.
0: 예, 맞습니다.
2: 예, 우리는 여기서 머니 여행성이나 싼 게 조금 있습니다. 예, 예. 예, 기현대들은 오늘 좀 생각해서 또 달라고 그랬다 전화드립니다. 예, 근데 우리 아빠 중풍이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0: 예.
2: 소변이 살고 어느 장에 있고 그다음 잠을 못 자고 밥도 한 번 먹고 그러면 이거 팔다리 못 써가지고 고생하고 맥이 없고 이랬습니다. 머리도 워낙 맥이 없어가지고 좀 모자를 시켰습니다. 예.
0: 예.
2: 그런 거리 바로 먹고 이랬으니 이번에도 중량 다 먹고 양소 단건 많이 쏟았습니다.
0: 그랬겠죠. 아무래도 중풍이 온 사람들 약을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2: 아, 그렇죠. 예. 병하고 약이 맞아야 되고 또 뺏내 치료하고 또 그 방식을 잘 알아야 되니까 나는.
0: 예.
2: 근데 방송 듣고서 이 선생님이 서장약 이거에 선전할까 이거에 저기나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선생님과 말과 같이 공연수지 딱 쓰여서 순복 치료한다 쓰니까 그게 딱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거는 서장약이라서 약재 레원이가 아주 특수합니다. 해발이 높은 곳이 야생 약재라서 이
2: 약이가 좋으니까 약재료가
0: 약재료가 좋지.
2: 우리 선생님도 시키는 대로 또 어떻게 해담약 어떻게 먹어라 야구장약 어떻게 먹어라 어떤 데 먹어라 이렇게 똑똑히 가르치니까 그 방식대로 먹으니까 이렇게 잘 치료됩니다.
0: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는 게 있지입니까 또?
2: 예,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줄까나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용 하나도 멀면서 왔겠습니까?
0: 몰라. 선생님 알아들지 않습니다.
2: 예,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예, 이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매일 장약만 먹어도 이렇게 잘 됩니다. 예, 그래 지금도 매일 활동도 안 댕기고 집에 앉아서도 예, 텔레비를 보고 그전에 텔레비 못 보고 시간 맞으면 늘어지고 맥이 없어서 그래도 지금 팔팔해졌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 나도 또 이거 여기저기나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이 숨이 자꾸 차고 밤을 자지 못하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더구나 특별하게 소변이 살고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영 어질어질하고 이렇게 그려댕기고 얼굴이 암에 주로시 되면서 뭐 90대는 암에 쓰레 이래 그려댕겼습니다. 그런 게 이 약을 같이 쓴다 하면 팔팔이 활동 땀 잘 냉깁니다. 예, 아이가 보면 막 속이 어떻게 말할까 막 매장질이 납니다. 예, 안심해야 됩니다. 예,
0: 속대 아니던 사람은 그렇습니다.
2: 예, 그전에 노래나서 맥이 없어 노래 못 불렀습니다. 배힘이 없어서. 예, 이게 심장이. 근데 지금은 이제 잘한다. 예.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래.
0: 예.
2: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봄마다 이 약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먹겠습니다. 다른 약은 아예 먹습니다. 먹는 게 없습니다. 원래 또
0: 그래도 됩니다.
2: 예. 이 약

0: 세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치료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는 계속
1: 자기 의사 치료되면 모두 그렇게 말한다.
0: 예. 그래서 이 약만 먹는데 그렇게 해서 오니까 우린데 내 어전에도 활동장 갔다 왔는데 우린데 그 언니 되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 남편이 저기나 이 뇌출혈증 때문에 어느 장에 있고 그 다음에 밤을 못 자고 다리하고 팔이 저리고 얼빠 안 하란다 세기에
1: 예.
0: 걔 밥도 잘 못 드시고 이랬단다 변비 있고 이래서 저번에 순계에 많이 좋아졌답니다. 많이 소개를 했지요, 나도. 그러니까 듣는 네. 사람 다 졌답니다. 이게 이번에 활동에서 오니까 우리도 좀 남아있는 것도 또 싼다고, 언니 빨리 싸라고, 이때.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손약 싸겠다고 해서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오늘 배달 받는 게 좋죠. 예.
0: 예.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배달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0: 241-7979,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약 신내방을 먹고 서리에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20년 동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서리에 혈압약을 계속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1: 네.
3: 근데 방송을 듣고 서리에 이서 예. 뭔가 상약 신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용 이렇게 뭔가 예, 저기나 뭔가 효과가 나더라 말입니다. 결국 또 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이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3: 지금은 이 장약 진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내 경색이 와가지고 머리에 항상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면풍까지 와가지고 말아 나오거나 해도 눈이 퍼뜩퍼뜩 떼가지고 고생했는데 예. 9개월 동안을 이거 먹으니까 나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얘 식후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얘 쓰리고 이렇게 아팠댔는데 얘 지금은 그런 증상이 얘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몸이 다 영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집니다, 원래.
3: 예, 이 약은 이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 약재를 써서 그러는지 얘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네.
3: 예. 예, 우리 부부는 얘 이 저기 남아 다른 약을 아이 먹고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가지고 예 저기 남은 이 인생을 이 건강을 예 지키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그리고 내 소개한 저기나 뭔가 이 약을 예 먹고서리 예, 그 친구가 있는데 다발성 뇌경색이 세 번 오고 풍수성 심장병이라는 이런 진단도 또 받고 예 손발이 영 이렇게 예 졸이고 그리고 아래 다리도 영 세기 시리고. 당뇨병 이렇게 합격증으로 인해가지고서 눈을 잘 못 본다 말입니다.
1: 아, 예.
3: 예, 이래서 영 고생했는데 이 약을 먹고서 영 좋아진다면서 좋아지는 게 영 세게 알린답니다. 여러 면으로 좋아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 알려주게
3: 효과 날 때에 도둑이나 약을 쓰겠다면서 이번에 예, 36개도 배달받겠답니다.
1: 예, 36과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저만 한 30여 년 저야의 혈압약 먹어서 살았습니다.
1: 예.
4: 그러다 아니 장약 신이방 강의를 듣고 장약 신이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된지 몇 달 먹은 후 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하다고 적게 먹게 되고 선생님 알려도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야독단 만에 장약 신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네.
4: 옛날에 또 경담에 오른쪽 방팔에서 항상 근심했습니다. 이게 방팔이 어디 떨어진 거 정말 이게 막히면 큰일 났는데 그랬는데 이게 넉다 밥 먹고 검사하니까 이 방팔에 이게 쌍도가 나갔습니다.
1: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
4: 와,
1: 빠른다 큰, 그거는. 예.
4: 예, 큰 근심 들었습니다.
1: 예.
4: 나는. 그리고 나는 머리 항상 어지럼증 나고 손발
1: 예. 손발도 저리고 어지럼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예,
4: 예 다리 설명 나고 그래서 어디 나갈 때도 별로 못 당겼습니다. 이래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4: 이러다 이 약 뭐 후부터 여러 면에 조금 효과 없어 봅니다. 예.
1: 예.
4: 특히 잠이라 자주

0: 그때 연고산에 참사도 밤소밴드 욕만 했는데 지금 밤소밴드 많이 줄어들고 해. 나 이야기도 먹어보니 정말 확실히 효과 나니까 해. 난 이 집사람 같이 먹길래 이번에 또 할때 얼마 줬습니까?
1: 이번에 우리 할도이 정말 이 로인절 맞으면서 하는 우리 할도이 정말 큰 우리 할도입니다. 이번에.
0: 예, 이럴 때 우리네 받아 서류에서가 또 받아 왔습니다.
1: 예, 잘하셨습니다.
0: 예, 근데 한 가지 문의합시다. 예. 예, 내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 아내는 예. 발바닥이 바늘로 찔러.
1: 예.
0: 또 발바닥에 타들어간 것 같답니다.
1: 아.
0: 그래, 병원에 가서나가 막초신경염을 얻었답니다. 예.
1: 아, 예.
0: 네. 그이 막초신경이, 이게, 이 양 어떤지 해서 이 사람 내게 대수가 있습니다. 뭐냐. 나,
1: 예. 예, 그분이 당뇨병이 있답니까?
0: 당뇨는 없답니다. 예.
1: 아, 당뇨는 없었겠습니다. 예, 예, 어떤 병으로 말천신경염이 왔더니, 예, 손상된 신경을 빨리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하고, 예, 인체 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아,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심내방이라 할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기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아, 그 신경을 치료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신경계통이 파손된 것을 빨리 수복해 줘 가지고 신경에 영양을 주면서의 잉양에 영양을 주면서 아, 말초 신경염이 왔다거나 또 대상포진이 이런 온 것을 치료해 주죠. 예. 우리 그 초임기 생물 신경 활성 효소는 국내의 이 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풀어준다고 딱 적혀 있는데 어혈을 또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예, 소홍화랑 또 소목이랑 지룡이랑 당귀에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 이 치료에서 또 예,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죠. 예, 그래서 구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면 한국에 돌 때 36각 받아 쓰였답니다 지금.
1: 예, 36각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그 중인외과 3이 찾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상세히 문의하시고 똑똑히 보고 이러고 약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예. 그분이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그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 하십시오. 예.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한 20년이 혈압 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런데 메바로 선생님의 장약신예방 강의를 듣고 장약신예방을 먹게 되는데 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 약을 적게 먹게 되고 예.
1: 예.
3: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영 잘 됩니다.
1: 네.
3: 그러니까 8달 만에 지금 장약신예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잘 됩니다.
3: 예. 예. 그럼 저는 이게 다발성 일사기에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그냥 흉하지, 어지럽지, 머리 무겁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하든지 이게 지금 좋아지고, 예, 어떨 땐, 예, 눈도 먹어봤더니 영 힘들어서 손을 막 다발성이 뜨더는데, 예,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눈도 마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바싹 나는 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다리 그냥 시리고 저리고, 예, 뻣뻣하고 통신 나서 걷기 영 힘들었는데, 예, 이 약 먹은 다음에 지금 관절이 영 좋아져서, 예, 아, 이런 통신한 증상이나 저린 증상이 없으니까,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1: 예, 이거. 풍한 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또 치료해주고 근육심줄 인대를 관계하는 그 간이 예, 간 경락에 들어가는 약재가 또 일곱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관절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3: 나는 이 약 먹고 여름에를 효과를 봤는데 내가 효과를 본 우리 남편도 지금 예, 그분과 당뇨병 합병증을 해서 손발이 그냥 들이고 예, 눈도 뿌옇게 보이고 소변도 특별히 예, 전화기 자꾸 해서 잠을 못 자서 이 약 먹었는데 야, 이 면에서 지내 효과 좋다며 지내 좋아한다지 이 약만 한 적 없다면서 예.
1: 잠을 잘

0: 자기 할 수 있는 그 뇌세포가 손상받아서 또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은 또 잠을 못 잔다. 이런 거 다 해결해 주길래 잠은 그리 잘 잘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그렇소. 그래서 우리는 예, 이약, 우리 부분 이약 먹고 건강챙기위해서 어드네 전의예수가 배달 받아왔는데.
0: 아, 예.
1: 예. 내가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다 하니까 우리 그 노래교실 댕기리 친구가 내 말 듣더니 자기도 이약 써봤으면 좋겠는데 이 선생님 거 알아봐라 달랍니다지.
0: 예.
1: 예. 그 친구는 맥박이 영이었답니다.
0: 아.
1: 어떨 때는 50이 되고 어떨 때는 50도 안 된답니다지.
0: 아.
1: 그런데 아, 숨이 들고도 차지, 고리신 하면 정신 아예 난다는데,
0: 아.
1: 이런 지가 쓰면 되는지 해문해 달라 그럽디다.
0: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맥박이라는 게 60부터 정상 범위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 어떤 때는 50이지만 또 어떤 때는 뭐 50도 또 아예 되고 또 이렇다 제쿠모입니까, 예. 이런 분들 보면은 정상 심률보다 낮기 때문에 피돌림이 잘 안 됩니다, 예. 밀어주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피 공급이 안 되죠, 예. 이러면 정신하지 않고 나 골이 휘잉해진다. 예. 중이는 뭐이라는가? 기혈부속이랍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내방에 보면은 기혈부속에 좋은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는데 당귀라든가 황기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또 지룡이라든가 또 소홍화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기혈부속이 치료에 아주 좋죠. 예. 치료작용이 이 기혈부속을 치료해주면 맥박도 올라가고 정신하지 않거나 골이 휘잉한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아, 그럼 이 된다면 오늘 제연수까지 배달받아 쓰겠다는 그래요.
0: 예, 그분이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려주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근 20년 거의 혈압을 내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세하고 얼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3: 아, 선생님이 그 장약신병 강립 붓부설이 이약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까.
0: 예.
3: 그래서 우리 발부른 다음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약 적게 먹고 또 한 가지 알려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3: 예.
0: 그게 리설 여파를 해놔서 아주 그게 정말
3: 예.
0: 예, 건강하게 있겠거나 치료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3: 예, 그래서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약 달 만에 저는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예. 혈압은 지금 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예, 그런 다발성적인 혈압이 내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휘하고 안개 낀 것 같고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는 이 약을 먹으면서 점점 이게 정신이 갈수해지고 아침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리고 머리에 소리 나던 게 소리 아니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이 그래서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이 뭔가 여실금이 좀 있어 놓으니까요. 어디 나가면 것도 변소부터 찾고 어디 가면 실수할까 봐 근심하고 이랬는데
0: 예.
3: 밤에도 일어나니까 다 자지도 못하고 정시계가 더 많이 난단 말입니다.
0: 여실금이 있으면 원래 그렇습니다.
3: 예, 지금은 소변량이 많이 늘어나고 다수가 줄어들면서 밤에도 한두 번 일어나니까 잘 자고 그다음에 어디서 변소에 근심하던 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나도 남편도 설복해서 지금 같이 잡 쓰고 있는데 그분도 이 심장도 아주 좋고 또 이 위가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 트림하고 계속 식후물이 올라오고 꿀꿀이하고 이랬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0: 아 좋아지죠. 예. 심장도
3: 예.
0: 그렇고 위도 좋아지죠.
3: 예. 이번에도 인도로 또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맞습니다.
3: 예, 오늘도 배달 받아서 우리 둘은 이거 먹으면 건강 챙기자고 그랬다.
0: 그래요.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놨습니다. 예, 예 주치공능이 딱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것만큼 설복력이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오면은 대뇌에 미치는 손상이 매우 큽니다. 예, 예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생기게 되죠. 예, 예 그 대뇌 출혈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대뇌 안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뇌세포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뇌경색하고 뇌출혈이 왔다 하면은 되돌릴 수 없게 신경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뇌는 우리 인체 내에서 핵심이고 사령부입니다. 뇌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이미 온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여주고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대뇌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그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주치공론에 쓰여 있는 것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우리 대뇌에는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하이마 방호회가 있는데 이 하이마 방호회를 해마체라고도 합니다. 이 해마체는 대뇌 내측 관자엽 깊은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자엽이라는 것은 대뇌의 오른쪽 왼쪽 양측에 귀 부위와 가까운 이런 부위를 말하는데 대뇌의 오른쪽 왼쪽 반출에 해마체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 이런 일을, 일들을 해마체가 기억해내죠. 그런데 금방 한 일들을 기억했던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그것도 대뇌 피질관에 전달돼서 해마체에서 머물던 그런 일들을 대뇌 피질에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전의 일들도 잘 기억해낼 수 있죠. 그러나 금방 한 일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이 해마체는 가장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과는 사과나 감자를 절반 따개가지고 한참 놔두면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걸 산화된다고 말합니다. 해마체는 대뇌 안에서 산소가 가장 많은 부위일 뿐만 아니라 또 자유기가 또한 가장 많은 이런 부위입니다. 해마체는 공작량이 가장 크고 산소 소모량이 또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자유기도 가장 많아가지고 손상도 가장 심하죠. 해마체는 대뇌에서 가장 먼저 손상받고 가장 먼저 위축되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되면은 해마체에서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해야지 하지 못합니다. 이미 해마체가 엄중하게 산화되고 위축돼가지고 금방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제 한 일, 금방 한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해마체에서 전달된 일들을 대뇌 피질이 기억 못해냅니다. 다행히 예전에는 그래도 해마체가 산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을 때 기억했던 일들이 오랫동안 해마체에서 머물다가 대뇌 피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몇십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대뇌 피질까지 산화된다 할 때 몇십 년 전의 일을 전혀 기억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체 뇌가 완전히 산화되면서 위축이 오고 엄중한 완전히 엄중한 치매에 들어서 게 됩니다. 엄중한 치매에 들어선 다음에는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를 못한다. 우리는 이렇게 엄중해질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미루의 장약 심내방 같은 이런 약을 써가지고 대뇌가 위축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죠. 이런 방지책의 제일 좋은 약이가 장약 심내방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약 심내방은 서장약입니다. 그래서 서장이사가 이 약이 주치공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중약이기 때문에 중리가 또 어떻게 이 약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가 여기 다 따로따로 써 있습니다. 이게까나 서장이사하고 중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 그리고 치료 방식이 이런 체계가 다 다릅니다. 서장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용경캡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 갭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밝혀놨습니다. 용형 갭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해눈증이 나타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이 마르고 혀가 말라듭니다. 그리고 귀가 자르고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 등이 동통이 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서장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 혈액형 갭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는데 서장이사는 혈액형 갭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말라듭니다. 그리고 혈눈증도 나고 눈 주위 혈관도 확장되고 이 병이 발작할 때 보면은 비지땀을 바질바질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0: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이런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 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한다. 예.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농이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 치료에 효과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예. 이런 혈액형 협심증이 발작할 때 심근세포가 30%가 죽어나간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어는 정기적으로 혈액을 대청소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대뇌를 맑게 해주고 신경도 건강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질환과 중풍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서상약이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방송 왜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춘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천공회에서는 정경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평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양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현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주고 뜻임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아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을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훈춘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 기운 킹크랩 산업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층 풍부히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춘 킹크랩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춘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군촌 도로 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환강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삼립꾼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환강은

0: 혼출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래의 혼출은 기세를 몰아 계측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희봉과 신호등을 견제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인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촌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의 규모를 1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 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으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촌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자네 류계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광범한 일선 정업원들에 대한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충분히 구현하고 정업원들의 건강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하며 고온 작업과 무더운 날씨 속 작업이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근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조 광범한 정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조정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정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정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란,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청량 꾸레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로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0: 연결 모화산 국가 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 명주 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됐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 잔도와 32층 해란의 눈 번지 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 관광, 기상 과학 보급, 민속 음식, 극한 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했습니다. 해란 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 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모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의 논은 고공 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비 오는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 명주 인사

0: 행정 격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견학,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연주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열 내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단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기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수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위환은 우수교육자원균형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교육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양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과정이 상호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위환은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 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 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위환은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일 여성기준병, 전국교육계통 선진사업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어룡가국제공항, 연결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 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감형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1: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 산업종업원 기배 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0: 혼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국 수진 수

0: 둘의 혼인 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곡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1: 7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나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9일 전에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1: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조미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노래는 최선숙 작사 엄밀한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갑시다입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량성호 작곡의 꿈의 노래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서 내 안의 꿈에 귀 기울여 보실 바라는 응원의 노래입니다. 남녀 사연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 신기옥 작사 한상일 작곡의 꽃길 열어입니다. 누군가의 앞길에 그리고 레리 나 자신에게 환한 꽃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은 마음, 그 설렘이 아름다운 선율에 담겼습니다.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관석 작사 최하산 작곡의 금시황산 장배산입니다. 비단의 술을 넣은 듯한 장배산의 절경, 그리고 그 깊은 산맥처럼 굳건한 기상을 그려낸 노래입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학순 작사, 백희남 작곡의 노래로 우리는 하나로를 준비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노래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니다. 문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장기남 작곡의 내 안이 그대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사람 숨쉬는 그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노래합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미안 작사 리하 작곡의 귀한 길을 소개합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펼쳐진 익숙한 풍경, 그리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노곤한 품,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그리움을 잔잔하게 풀어낸 곡입니다. 김목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옛날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의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로인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백에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바다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 또 남경 통인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11박스 드리면서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 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다섯 곽을 또 같이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롤친 다섯 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

0: 2383-0606번, 283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적으로도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이런 장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8.15로 인절을 맞으면서 또 특별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이 선물이가 좀 아주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이런 선물입니다. 세곽 사시는 분에게는 한 곽을 더 드리면서 이 양생백에 두 개하고 이성준 두 곽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성준은 노인 분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장도균도 조절하는 작용이 있고 변비라든가 설사, 소화불량 등 이런 증상들을 개선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는 장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여섯 곽 사시는 분에게는 네 곽을 드리면서 이 하야단 두 박스하고 또 셀린 오상 잎사를 다섯 건 드립니다. 예, 포장이 아주 선물 포장입니다. 그리고 남경 동인당 B족 다섯 곽을 또 드립니다. 예, 우리 셀린 잎사리라 할 땐 필수 미네랄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력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 유지도 하면서 심내 혈관 보호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인당 비타민 B9는 영양 보조제로서 신진대사에서 전면적으로 관여하면서 섭취한 음식을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이런 필수 영양제입니다. 예, 우리 음식을 드시더라도 B군이가 모자라다 할 때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로 전환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B군이 부족하면은 쉽게 피곤하고 또 무기력하고 또 구내염이라든가 피부가 거칠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통화초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예, 이 당뇨를 오래 해놓으니까 나 예,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들어왔으리.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노신사에 들어옵니다. 예.
0: 네, 맞습니다. 예,
2: 그래 노신사에 들어왔으리. 예. 그러면 약을 수태 많이 쓰네. 그래도 그리그리 해서 많이 좋았었는데 후에는 또 몇 달 지나니까 자꾸만 예, 눈물도 나오고 예, 숨도 흘리고 예, 얼굴이 자꾸 부들부들거리고
0: 네.
2: 예, 매설이 용거도 그냥 안 고하는 것만 입고 있었습니다.
0: 네.
2: 그랬던 게 일단 통화차 쓰고 지금 예, 그 증세에 까딱 이렇습니다. 약을 이선 안 고하이라는 거 입에 아이어도 이렇지 않을까?
0: 네.
2: 용 좋습니다. 일단 통화차 후에는 용 조약인 것 같은데.
0: 예, 중풍 후유증에 그렇게 좋은 효과 봅니다. 예.
2: 그리고 예, 이 심장이 나빠지면서 예, 심장이 이 관심병도 들어오고 신경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예, 죽다 살았습니다. 굉장히 통풍을 줬으니까 나 예, 지금 심장도 까딱 일 없이 예, 숨도 아예 차고 심율이 떨어지고 진행 올라다니고 증상을 됐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심장이 나빠지니까 또 폐까지 따라 나빠진다.
0: 맞습니다.
2: 예. 폐렴이 자꾸 하면서 폐에 물도 차고 이러면 고생했는데 지금 또 심장이 이렇소 그런데 폐가 아예 먹어도 예. 무슨 기침도 안 하고 목에 가래도 안 상하고 까딱 이렇습니다. 영 좋습니다. 지금 또 통화도 쓰고 소리 제일 중요한 이 폐하고 심장하고 노신사에 치료되니까 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여실금처럼 자꾸 소변이 자꾸 예, 소변이 거품도 나가고 냄새도 나고 이래던 게 지금 예, 거품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변 차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나 예, 살 것 같아지니 영 좋습니다. 어제 여름에는 지금 동통화초를 쓰고 소리 영 매일 이전에는 하루에 내에 한 두 달은 두 번씩 썼습니다.
0: 네.
2: 지금 뭐 하루에 한 번씩 써도 예, 맥염는 줄도 모르고 혈당 조절, 혈압 조절, 혈지 조절 다 잘 된다.
0: 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운동하고 들어와도 맥염는 줄도 모르고 맥도 나고 밥맛도 영 좋지.
0: 네.
2: 어쨌든 여름에는 지금 많이 좋아져서 예, 이번에 이 또 우대 활동 새로 시작했다니까 나 또이 동청아서 아우터 배달받자고 그랬다.
0: 예, 지금 오늘부터 로인절 네. 특별 우대 활동

0: 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중풍후유증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당뇨병이 있으면 9통에 11통 드리는 활동을 참가하면 좋습니다. 예, 이 활동이 예. 이 Q15 다섯 과거 드립니다. 이 심장 영양 보충제죠. 심장도 보호하고 세포도 강화하는 이런 보충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기 밥솥도 또 드립니다.
1: 예, 예.
0: 예, 이 활동에 참가하십시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중화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여기 계략부 도서라지니 자꾸 피해를 모아서 그 병원에가 저 소염기 땡기를 해도 잘 떨어다니지. 아니, 관식도 있으면 신경도 고민했고, 밤에 특히 소변 타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네.
3: 계략도서 아이들은 것도 많이 났고, 무슨 피해를 모아서 이 병원 땡기를 하는 것도 아이들인 게, 그 동충하초였으니까 그 피해를 못 얻었습니다.
0: 네, 호흡기 질환에 이 동충하초 제일 좋은 약입니다. 네.
3: 이래서 신경도 고르셔야 된 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네.
3: 이 특히 소변 타수가 많은 일을 축대된 게 타수도 좀 많이 기다려주니까 다음도 지금 기다려가고 사람 좀 병신한다 이거 쓰니까 나
0: 네
3: 내일 언제 활동 장관에 좀 아까부터 대답하다 오래 계속 쓰자고 된다 이거
0: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이 동충하도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쨍하고, 예, 굉장히 좀, 그리고 저, 심장, 관심병이 있어서,
0: 예.
4: 조금 가리고 숨 차고, 예. 빵장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위 소화도 잘라야 돼.
0: 네.
4: 완전히 다 아파서. 그리고 저 문인에서 동충하성이 바로 보니까 우리 저 집에 노친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 소화에 되었고요 그리고 병도 있고
0: 네.
4: 무릎 관절이 아프고 이런데 가는 지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4: 네. 그런 것도 괜찮고 근데 그러면 저 우리 활동이 이랬을 때
0: 열라드 과사가
4: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0: 예, 열라드 과계는 23과거 드리면서 또 공기 청정기하고 예, 이 콘드로이틴 5과거를 드립니다. 예, 예, 예, 관절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4: 예, 예, 예. 잘 나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동충하도 바르긴 거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예. 미달 가서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거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쓴다면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나면 거품이 없어 좋습니다. 이거 쓰니까.
0: 예.
5: 그래도 만성기염이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화가 또 잘 되고 또 꿈이 막 영어 많아 잠은 잠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꿈도 없어서 잠은 잘 잡니다.
0: 예.
5: 그래도 면역력이 나자니 감기 잘 걸렸습니다. 저 감 감기 온 것 땡기해야 나다니 지금에 면역력이 높아서 감기 안 걸렸습니다.
0: 네.
5: 그래서 겸지음이 이제 바로 올리지 못하니 지금에 지금 바로 올릴 수 있어 좋습니다. 이게.
0: 네.
5: 그리고 또 콩팥이 안 좋아요. 위에서 또 전기소리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기소리도 없어졌습니다.
0: 네.
5: 그래서 힘들 안 좋아요.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치고 쉽게 놀랐는데 이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5: 그리고 또 이 양이 죽고 한단돼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쓰는데 식사할 때 자꾸 밥 흘려서 예. 그런데 지금 밥 흘리는 게 많이 좋아지고.
0: 네.
5: 앉아있는데 자꾸 옆으로 집어들어만 꼬꼬닥이 앉지 못하고. 예.
0: 네.
5: 근데 지금 앉은 차가 좀 꼬꼬닥을 합니다. 좀.
0: 네.
5: 그래서 걷는 거 다리 힘이 없어서 예. 자꾸 한쪽으로 걷는 게 한쪽을 좀 삐뚤죠. 예. 있으기 전에 근데 지금 걷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5: 그래 우리 이번에 또 파리라에 뭐 활동 이번 도왔었다 이번에.
0: 네.
5: 예, 이번 활동 저때 둘이 우리 연락도 꼭 써서 쓸래서.
0: 예, 이 발효동 종합적 중분이 이제처럼 반신불수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의 심

0: 긴장하고 내일과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또 새로운 우대 활동이 아주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들어가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충 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시장.
4: 네.
3: 예, 나는 이하고 어떻게 다 이거 시작했는가 하면 종합주의 왔습니다. 그래서 배에 많다 하면 어제 내가 좀 나아지니까 배에 자꾸 제대로 옵니다, 조직에서.
4: 예.
3: 예, 그래서 어떻게 아팠는가 하면 밤에 자지 못하고 예. 심자에 붙여져서 예. 밤이면 막 얼미서 이래 일어나 몇 번 일어나 앉았습니다. 막 열이 나면서 예. 그리고 소리예요. 또 뒤에서 소리 나지, 골서 소리 나지. 관절이 삐래도 어떻게 아픈지 걷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4: 네.
3: 이 오추인데 여기도 발은 못 올라오고, 한 날에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많이 별거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 이랬습니다.
4: 네.
3: 그리고 또, 예, 부위 또 슬쩍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왔는가 하면, 언어장에 왔습니다. 언어장에 왔는데, 예. 부위란 건 무서운 배입니다. 예, 떨어도 아이집니다, 저만이.
4: 예.
3: 그래서, 예, 약은 여러 가지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충하초로 내 이거 선택했었는데, 어제는 어느 때가 썼는가 하면, 4년 썼습니다. 4년 네. 동안에서 내 견질에 썼습니다. 견질에 쓴 동안이 어떤가 하면, 많이 효과 영 좋습니다. 뼈의 제절로 슬슬 떨어집니다, 시장이.
4: 네.
3: 그래서, 예, 중약도 많이 쓰고, 어제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약이 좋은지, 중약을 만들면 좋습니다. 효과 영 잘 나고, 예.
4: 네.
3: 그래서, 어느 장애도 시장 잃었고, 관절도 잃었습니다.
4: 네.
3: 그리고 또, 예, 무색이 왔는가 하면, 섭외에 잦아서, 예, 밤이니, 한 10번씩 일어났댔습니다. 그저 무슨 더 말할 게 없이 그런 게 그것도 또 제절로 이렇습니다. 이거 동천하처럼 먹은 게 오늘 오래 먹으니까요.
4: 네.
3: 그래서 예, 이거 얼마나 약이 좋습니까 시장에. 약이 형 좋습니다.
4: 네.
3: 먹기 편리하고 예, 얼마나 어렵니까 사람이 먹는 것도 하나를 한 번 쓰니까요. 그래서 많이 잃었습니다, 지방. 종합소 연결시안 다 떨어지고, 풍도 잃고, 여러 가지 배에 많이 효과 받습니다.
4: 네.
3: 그래서, 오늘 내 방송 들어보니까, 이번 노인조를 위주로 해서, 좀 창의를 더 많이 준다는데, 선생님 내 이번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4: 예. 열야들 곽에 23곽 드리면서, 이 공기 청정기 한 대 드리고, 글루코사민 또 5곽 드립니다.
3: 예. 예. 그래서 내 싸려고 하는데, 선생님.

0: 이게 노연에 우리 노연에 쓰기는 영 좋은 약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걔도 노인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지.
0: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사는데, 그래서 이번에 꼭 싸겠습니다.
1: 예.
0: 꼭 싸겠습니다.
1: 전화번호 기억하시오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는 아, 옛날부터 이 산삼보다 더 귀중하다 했습니다.
2: 네.
1: 예, 때문에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쓰고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이가 예, 더 그 효능이가 더 강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고대하고 현대가 만난 이런 아주 신비로운 약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만성질환하고 이난병 치료에서 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3: 나도 이 동풍하체를 안 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표 이용하는 게 다 좋아졌습니다. 어찌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풍하체는 여러 가지 병 다 치료했습니다. 그래놔서 이 처제에 일 바쁜 게 혈압도가 아이디어입니다. 혈압약을 제가 지금 먹고 있어서 하나도 몇 번씩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저도 아이디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 어지럽고 귀에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이래서 밤 자지 못해 애매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도 항상 답답하고 숨 차고 숨이 올라오지 연고서 했습니다. 그래든지 이 심장도 좋아지고 이 혈압도 영 잘 되니까 사람이 잠이 잘 옵니다.
1: 그러니까
3: 잠 잘 자니까 사람이 잠 잘 자니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그게입니다. 그리고 이 위 소화제 돼서 밥 못 먹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올라오고 끓이는 사람이 그래도 밤에 쓰리가 아파서 자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위에서 화살 돼서 밥 잘 먹고 매일이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리자리 아파서 갈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자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속이 자꾸 급하던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활동이 좋을 때에 또 싸다고 전화를 드립니다.
1: 예, 지금 로인절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좀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830666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은 우리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동충 하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또 관심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발효 제조 기술이라든가 유효 성분 규명이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중적인 이런 대중들이 폭발적인 관심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 증강이가 독보적인 지표 성분인 코디세피는 다양한 이런 효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네.
1: 예, 바로 면역 세포인 자연 살해 세포의 활성기가 11%나 증가시키고 림프구의 증식은 28%를 높이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NK세포를 NK세포라 할 때는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선천적 면역 반응이 핵심 세포입니다. 예, 때문에 그 활성도가 증가하면은 면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2: 네.
1: 예, 우리 코디세피는 천연 항생제 물질이자 항바이러스성 물질로서 감기라든가 등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노년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같이 있으면서 좀 이 질환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호흡기 질환하고 심내혈관 질환 예, 효과를 아주 좀 크게 봅니다.
2: 네.
1: 그리고 면역 조절에서도 숨은 공로자라고 하는 이 다당류 성분이가 예, 우리 동충 하초에 있으면서 코디세핀하고 함께 작용합니다. 예, 함께 작용하면서 그 활성 성분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예, 단순한 면역력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합니다.

0: 역할을 같이 합니다. 네. 예, 즉 우리 면역 결핍 상태라든가 과도한 면역 반응 그리고 양쪽 모두에 작용하면서 면역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조절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인체가 병이 났다 할 때에는 균형이 깨지는 거 말합니다. 균형에는 여러 가지 이런 생체 균형이 있습니다. 이 균형에서 면역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경분은 이 면역 조절을 해주고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서 인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특정 면역 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예, 때문에 지금 한 달부터 쓰면은 모두 알깁니다. 그리고 1년 씻었다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봉지만 드셔도 예, 별로 고통 없이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환, 예,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아예 오거나 머리에서 소리가 나거나 예, 그리고 중풍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서 예, 모두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면역력 증진에 만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면서 산소 리용률을 많이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 피로를 빠르게 해소합니다. 예, 대부분 중풍 후유증이 있다 할 때에는 기혈이가 막혔기 때문에 심장에서 이 산소 소비량이가 예, 많이 수요됩니다. 네. 예, 때문에 심장이 모두 부담스러워하면서 또 피로도 느끼고 힘도 없고 예,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동충 하초가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도 방지하고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킵니다. 예,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친 이 동충 하초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이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 효능이가 더 현저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기학에서는 폐하고 신장에 유익한 이 동충 하초는 현대 연구에서도 예,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 예, 감소하고 심장 기능 개선에서는 효과가 예,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러인 분들이 소변이 불편한 분들, 예,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만성 방광염이 있거나 예, 그러면서 밤소변이 작고 또 이 소변 보기가 힘들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발효 동충 하초 경분이가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이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종양 억제률이가 지금 연구에서 100분의 83%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춰주면서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서 인슐린의 감소성을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경분이라 할 때에는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동맥경화하고 고혈압 등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5대 활동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리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석화 작사 지혜선 작곡의 한 줄기 햇빛 보내드립니다. 한 줄기 햇살처럼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가요? 작은 빛 한 줄기가 위로가 되듯 밝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김향울 양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곁을 지켜주는 진실한 친구,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사이의 정이 선율 가득히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최창규 작곡의 친구의 노래, 김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모두에게 익숙한 가요죠. 노래를 부릅시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갖고 갈까요?

이어서 박홍률 작사 김광 작곡의 런앤을 즐겁게 보내드립니다. 청춘은 지났지만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추억하며 소소한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웃으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따뜻한 가요 안녕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리 저국의 변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며 저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영남 작사, 김범도 작곡의 사랑스러운 저국 변강 보내드립니다. 최홍란 리순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장작성 유영어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며 정을 깊게 심은 고향 마을 곳곳에 담긴 추억과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어디로 떠나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소중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진솔한 정서가 깊게 다가옵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하얀 백지 한 장처럼 순수한 꿈,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기대해봅니다. 김신자 작사, 김창근 작곡의 백지 한 장,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전국과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철입니다. 첫 곡은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희망가입니다. 우리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노래인데요, 장호 리설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명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의 세월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주름살 깊어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속에 묻은 삼평생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아리랑 우리 마을입니다. 아리랑 가락이 실은 고향 마을 이야기. 그리운 동네 뒷산과 시냇물이 눈앞에 아르거리는 곡입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곡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소환해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장혜령 작사, 문영도 작곡의 어머님 그립습니다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끝없이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문득 생각나는 곡입니다. 리신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입니다. 책가방 내던 그날 함께 뛰놀던 동창들, 세월 지나도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우정의 노래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

뇌에게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환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건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이름에서,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 조직 세포가 건전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면서, 뇌 조직에 와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포함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병 우리 뇌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늘 노인들만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면서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40대에 치매 걸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뇌세포에 생긴 질병들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냥 우리 서약처럼 임시 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서 이 뇌조직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가, 뇌세포가 남보다 빨리 손상이 오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오장육부부터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건뇌 보신환에는 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주로 해서 비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뇌조직에 와서 이미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썩더니 오장육부에 그런 신호가 있고 오장육부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일반 이전에 시중에서 팔던 건뇌 보신환이 아니라 우리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이라는 국가 기업입니다. 양치에서 만든 아주 큰 제약 회사의 건뇌 보신환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여지껏 우리 강의하면서 이런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의 약은 방송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은

0: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그 질, 양, 이걸 다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때문에 약을 써보면 효과가 현저하게 알깁니다. 첫째 먼저 이 깜빡깜빡 되면서 항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던 사람들 그거부터 나사지죠. 예. 심지어 집을 나갔다가 집을 잘 찾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치매란 초기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잊어먹는다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보통 보면은 금방 한 일을 또 쉽게 잊어먹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게라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글쎄도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간도 좀 안 좋고 좀 뭔가 만성 담양염도 있고 좀 콩팥질도 많이 하고 이랬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예파 신환을 먹고 있는데 이건 한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2: 밥이 맨날 맛이 없어서 밥상에 맞아서 앉아서 먹을 것처럼 것처럼 하던 게 지금 요즘에 밥이 좀 맛이 있단다.
0: 네.
2: 그리고 맨날 먹이고 그래서 못 먹을 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거 조금 먹으면 설사 작고 하고 배도 짱하고 방영 여러 종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워낙에 이 담양염이 있어 워낙에 꼬리 깊이고 뭔가 뭐 쏙쏙 찌르던게 그게 아프지 않다고 이랬대다.
0: 네.
2: 그리고 뭔가 뭐 눈도 그냥 피져서 벌거벌거고 건조해서 그냥 벌거벌거고 그 침침하다고 이랬대. 그러니까 눈이 피져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 차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보고가거나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또 했댔습니다. 저녁에 문고리 화장실 문고리 치고 있다시피 다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의 보충을 먹으면서도 또 소변 차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저는.
0: 네.
2: 어서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그거나 혹시 많이 갈 때 세 번씩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네. 건의보신환이니까 이 비뇨기계 네. 동질병 국가계통질병에는 특히 더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어디에 조금 걸자면 아랫다리 하자 떨려지 맥이 없어 조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하던 게 다리 아랫다리 맥이 온다 미랬대다.
0: 네.
2: 확실히 맥이 난다면 이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그냥 뭐 내 아픈 약에 무슨 헬레신 약을 많이 먹었댔습니다. 그래서 낫지 않던 게 이 약 먹거나 효과가 좋다 미랬대다. 그래서 예. 오늘은 아무 약이 저번에 네, 많이 쌓지 네. 않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쌓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요즘 연기할 거 있습니다. 예.
2: 네.
0: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0: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기도 잘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하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와서 우리 외서싱 이라는 이런 그 뇌조직이 위축왔다는 진단 받는 분들 노바이즈 빙벤이라는 옛말의 결과가 나온 사람들 다 무슨 원인인가 원진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 늙을까나 그렇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늙어도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가도 기억력이 아주 좋고 청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 볼 수 있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금 그녀보 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내겐세 한 번 온 후로 또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건의보지 않지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3: 예. 겨우 자꾸 그거 깜빡깜빡하면 이즘이 영 해버리는데 지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0: 네.
3: 그래 또 이게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잔여감이서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잠 못 자는데 지금 이 그녀 보시아 먹은 다음부터 소변형 시원이 잘 나간다 지금. 예. 그래 나니까 차수도 많이 줄여서 어제는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나가고 가니까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0: 몸이요, 거뿐함다지.
1: 예. 그리고 예, 머리 많아지고 예, 예, 가볍고 힘이 생기고.
2: 나 지금 약간 효과 보는데 그리고 또 속이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이참 뭐 아시다 봤다 말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다 말인데 그런 지금 머리 아픈 게서 슬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우리 효과 약간 싶어가나 이번에도 약 열고 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아, 우리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3: 네, 답변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건재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1: 네.
4: 예. 예, 그래 이 건재보시환은 내내 한 달 이제 열을 썼는데 이야기에 밥도 맛있고 맥이 나고 예, 그다음 잠이 용자잔다. 그리고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댔으면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에 나가 바람 맞아도 자꾸 예, 코에 절레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는 아닌데 네.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든 데서 밖에 자꾸 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그 다음에는 먹이도 좀 말라들고 그러니 먹이 말라든 것도 나왔습니다. 이야기용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처음에는 세 번 할랐더니 세 번 넣었는데 지금 어서는 한 40을 쓰고 나고 보니까 한 번 닦다 보니까 처음에 색깔도 용 이렇게 마를 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용 보통 좀 진해다 말입니다.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도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겨우 손에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말입니다. 걸기도 용 좋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 번 쏴야겠다. 두 집이 같이 쏴자고 그랬나 참가하자고 그랬나
1: 예. 그렇게 싸면 도는 거지.
4: 같이 예, 글씨 말입니다. 예. 약으로 저용 좋은 약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매일 우리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잠자고 있는 뇌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죠. 뇌세포는 재생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뇌세포로 재생시킨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아이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0년이 넘어야 한 해 되나 이렇다 말입니다.
3: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건조보시마를 난 어전에 한 반년 거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나는 정말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 한 것도 어제 놀라가서 자꾸 사람들 말하는 거에 어제 기도 살아야지. 사람들 말하는 것들 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이 방송 들어볼까 이 건조보시마를 이렇게 우리 노년들이 건강에 좋고 또 특히 기억력증가 우리 노인들 보통 다 건강 이 기억력이 안 된단 말인다. 그래서 먹었는데 한 달을 벌써 뭔가 나 기억력이 좋아서인지 항상 또 집에다 열쇠를 놔두고 나가고 그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하면 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 정도로 옆에 사람들께 자꾸 굳이서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생각 없어서 이래 내일 먹고 너무 좋을까네. 우리 집에 언니 한 번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도 이렇게 소거리 기억력이 없어서 말 한 말 또 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이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말입니다. 우리 여실금이 있어서 한 번씩 생각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만 물 내려가는 거 맞추고 어둠이 줄줄 나온다지 어둠다지 그리고 허리에서 아파한다 그런 썼나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상 쓰고 지금 여수금이 좋았었지 허리 그냥 아프다 하니까 그 정도에 좋아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좋아졌는지 지금 경들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있어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던 그 정도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건강이 나쁜 사람

0: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1: 글쎄 말은 요새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영 답답했어요. 우리 이하고 방송도 사주 오랜이기도 하고 답답하리야. 이야기야 이하고 먹고 어째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에서 위에 아파서 다 음식 먹어서 다 먹어서 위에서 좋아졌다 하던 것도.
0: 네.
1: 그리고 단단히 아파 아침에 입이 그 증상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바도 예 며칠 끝나라 있던 게 이양삼십구 지금 많이 났었어. 며칠 그런 게 아니라 그 질리성 비대 질리성 비대가 있어. 어제 새벽 다시가 다 고쳐내기는 몇 번씩이라 이양은 내가 뭔가 같이 밥을 지 효과 좋다 좀 많이 살았어.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언니 열토이던가.
0: 네.
1: 열통 싸. 열통 예, 싸서 우리 예. 계속 먹자, 그럼. 이야기, 어느 약보다 효과 영 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만 해먹었는데, 효과를 봐,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봐요, 봤어.
0: 네.
1: 오늘 배달 받으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든 가지고 있든, 이 865개나 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갖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쓰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뇌세포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외시포. 이래서 이 신경원은 전달, 신시를 전달하고, 저즈시포라는 거는 영양하고, 이 교질세포가, 우리 뇌세포에서 산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이런 뇌세포가 재작용을 다 하게끔 하자면 우리 이 건예보신화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이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예보신화를 쓰면서 이런저런 효과를 보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 쓰고 보면은 건예보신화니 그 주요한 작용이가 본래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예보신화 쓰는 분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익한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네.
0: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샹성샹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에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용기입간구복액입니다. 용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멸천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4: 배터리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좋아 항상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켜면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날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4: 그래 방송 선생님 관계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옷을 먹으면 그래 소화 안 되는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정도가 없습니다.
0: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4: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지 그 구백은 내가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되고 조금 나는 밤새벨이 영만 했습니다. 대포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백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4: 인터넷은 한번 본 서변에 조금씩 나가던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속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0: 전체 그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4: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고도리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혈중증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입간구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2: 네.
0: 그런데 용기입간구복액을 쓰면서
2: 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2: 네.
5: 네. 예, 저는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예,
5: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안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5: 네, 예,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나면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 흐릿흐릿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은 탄 것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면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점점 효과 용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5: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 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 네.

0: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에, 확실히, 이 연기관 구역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1: 네.
0: 예. 네. 그래서, 예, 이, 어, 한 대 딸 먹었습니다. 이거 공용했어요.
1: 네, 많이 먹었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뭔가 뭐,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또 배달받자고 그랬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하니까.
0: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2: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혼천에서 조사 연구했습니다.
3: 주 청공회에서는 청량함 전하고 도의 방지로 평안 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 양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재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신념과 현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당에서의 황강이 5일부터 이틀간 훈천에서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황강은 길림사업에 관한 습금병 종석의 계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들어지고 뒤틈없이 해양경제를 발전시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길림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대진 국토수복기념관은 복구 건설된 훈춘 부도통화문 건축군의 의탁을 해 조성이 됐으며 오대진 이크탕아 등이 국토를 수호하고 변경을 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강은 전시 내용을 자세히 관람하고 나서 기념관에서 이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고 생동하게 들려주어 모든 관광객들이 오대진의 용사절 기억하게 하고 애국열정을 더 잘 불러일으키며 민족 응집력을 증강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훈춘은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킹크랩 집산지입니다. 황강은 더 기운 킹크랩 산업

단지를 찾아 운영 정황 살펴보고 나서 기업에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수입 및 중개 판매 경로를 넓혀 고품질 킹크랩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선 수산물 무역은 길전 디지털 변경 무역 과학기술 봉사회사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황강은 기업에서 수입 품목을 일정 풍부하여 대중들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를 희망했습니다. 황강은 훈촌 킹크랩 협회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업종 자료를 강구하고 내부 소모식 경쟁을 엄격히 방지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훈촌 남역 도로철도 연합수송 중심 부대철도 전용선 신축 공사가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해마다 청정에너지 1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강은 현지에서 대상 계획과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저장시설을 잘 건설하고 가공 능력을 높이며 화학공업단지 안전통제선, 외부 안전방호 거리 등 교정을 엄격히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축 중로 훈촌도로국제통상구 연합검사청사에서 황강은 시험 운행 정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일선 삼립군들을 친절히 위문했으며 세관총서, 국가 이민관리국 등 부문과 단에서 준 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강은 검사 절차를 일정 최적화하고 통관 능률을 높여 양국 관광객과 화물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신속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강은 또 붕박 개조 자동차 제조회사를 찾아 자동차 수출입 무역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훈촌의 가장 큰 우세이고 개방은 훈촌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근래의 훈촌은 기세를 몰아 개척 진취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새 발전 이념이라는 주희봉과 신호등을 기원지하면서 전성 15호 전망계획과 연도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현지 실정에 맞게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야 합니다. 전해의식을 증강을 하면서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융합돼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의 산업합작, 무역왕래, 문화관광교류를 끊임없이 심화하고 수출입 규모를 일층 확충해 동북아를 향한 개방창구를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건설하지 않은 것을 견지하고 중대대상 계획을 동결적으로 잘 세우며 정확하게 투자 유치를 전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앙기업과 국유기업, 실력 있는 민영기업을 유치해 개발건설에 참여시켜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새 동력을 주입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꾸준히 공을 들여 정치 생태를 정화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원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 관여로 고품질 발전을 이끌어 실천과 인민, 역사의 검증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을 힘써 창조해야 합니다. 성직 속 각 부문에서는 정책 자본 요소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주어 훈촌 개방 발전의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복 왕

0: 근로자들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근일 주총공회에서는 정량함 전하고 더위 방지로 평안보장 위문 활동을 가동해 전조 광범한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주총공회 주석인 왕추국이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를 찾아 정량함 전달 위문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결시 소방구조 대대에서 왕추국은 기층 일선 지휘원과 전투원들을 친절히 위문하고 더위 방지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왕추국은 무더위 속에서도 근무 일터를 굳게 지키는 소방구조 일꾼들에게 진심 어린 문안과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권익보장부 사업일꾼 류욱동입니다. 이번 정량함 전달 활동에서 주총공회에서는 더위 방지 물품 26,715개를 마련하고 본급에서 22만 4천 원 자금을 배정했으며 6개 위문조를 모았습니다. 위문조들은 전조 화물차 운전수,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 신취업 형태 근로자들과 여름철 노천에서 작업하는 교통, 소방, 공안, 물류, 전력 등 업종 종업원, 그리고 홍수방지 재해구조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일꾼들을 찾아 위문합니다. 이번 활동은 8월까지 지속됩니다. 전주 각급 공회에서는 정량함 전달 활동을 계기로 공회의 봉사진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회 쉼터, 공회 종업원 봉사중심, 노동자 문화공 등 공회 봉사진지의 더위방지 약품과 음료, 정량 꾸러미 등을 배치해 일선 종업원과 노천 근로자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와 더위방지 봉사를 제공하고 공회 조직의 관심 배려를 일선 종업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 연결 모화산 국가 삼림공원에 위치한 해란 명주탑 전체 경력 모시기 7일 전부 개방되었습니다. 그중 30층 실외 요리 잔도와 32층 해란에 놓은 번지점프 대상 가장 주목을 받는 고공체험 종목으로 됐습니다. 원 기상 레이더 탑을 개조해 건설한 이 새로운 도시 지표는 해발 516m로 고공관광, 기상과학 부급, 민속음식, 극한 도전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 했습니다. 해란 명주탑은 총 32층으로 관광객들은 고속 관광 승강기를 이용해 각 층으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30층 관광층에는 실외 요리 잔도가 설치돼 관광객들은 그 위에서 모화산과 해란강 연안의 풍경을 굽어볼 수가 있습니다. 32층 해란에 놓는 고공근해와 번지점프 체험 종목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의 안나입니다. 비오는 때는 무서웠지만은 전반적인 느낌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지요. 번지 점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란 명주 인사행정 경리 백가남입니다. 향후 우리는 기상문화 견학, 고공도전, 그리고 인정체험을 일체화한 새로운 지표형 체험 대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0: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육집단 당위 서기이고 북산수학교 당총지 서기이며 교장인 강위환은 교육사업에 몸담은 29년간 당원의 초심을 지키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개척자 자세로 교육개혁 최전선에서 신념과 헌신으로 교육보국의 시대적 답안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는 길림성 우수공산당원 영예를 획득했습니다. 단열 내 강위환은 당 건설로 발전을 이끌며 홍색 대강당, 수학교에서부터 당사 배우고 영원히 당을 따라 나아가 주제 교양 실천 기지 등 여러 홍색 교양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실천 영역을 확장하고 여러민족 무형문화유산 교양 내용을 부단히 완선하고 교양 경로를 넓혀 사생들이 다원적 단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게 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강위화입니다. 전교 사생들을 이끌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뿌리를 박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인솔로 꿈이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 언정이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정감이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성장의 씨앗, 홍색의 씨앗, 단결의 씨앗, 강국의 씨앗이 전교 여러 민족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북산수학교 교원 조계홍입니다. 강 교장은 마음이 따뜻한 교육 일꾼입니다.

0: 그는 늘 우리에게 온정이 있는 교육을 하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좋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강 교장은 교육 정감이 있는 분이며 교육 사업을 진정으로 열애하고 교수를 열애합니다. 강 교장의 인솔하에 우리 북산 소학교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강의화는 우수교육 자원 균형 발전의 중책을 맡고 북산 교육 집단을 조직 건설했습니다. 집단은 7개 소학교를 통합했는데 학생 8,020명, 교원 486명이 포괄됐습니다. 그는 학구 건설, 지부 연합 건설, 당원 선양을 목표로 학구 건설에서 당원의 시범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했고 교원 126명을 파견해 교류 수업을 함으로써 각 학교 발전과 교원들의 성장에 두드러진 기여를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 교원 강하입니다. 집단화 학교 운영으로 우리의 전문 성장 경로가 더 많아졌고 상시적인 참관 학습 기회도 더 많아졌습니다. 동시에 특색 과정이 상호 연계되면서 교원들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발하는 부담이 줄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집단에서 다른 학교 교원들과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배우며 학교 간 교류 체계를 구축해 교원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연결시 북산소학교는 100년 역사를 가진 오랜 학교로 교육과정 체계가 과감한 혁신으로 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과 다방면의 론증을 바탕으로 강의화는 당사교육 100강 계열 수업, 100명 영웅 인물 선전 강연 등 1년의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취미와 특색을 겸비한 1년의 두 가지 부담 경감 과정을 개설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며 교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교육과정 개혁의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수년간 강의화는 학교를 이끌고 전국교육계통 선진 집단, 전국문명교정 등 100여 개 영예를 획득했고 자신도 선으로 전국혁신명교장, 전국5일 여성기준병, 전국교육계통 선진 사업일꾼 등 여러 영예 칭호를 받았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공항 집단은 공고를 통하여 장춘 령각국제공항,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장백산공항, 백성장안공항에서 3일권 약감형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0: 주 전공회에서 조직한 전주 산업종업원 기배 구경기가 일전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150여 명 종업원 대표들이 경기장에 모여 실력을 겨뤘습니다. 치열한 각축 끝에 중국공산은행 연변분행팀, 중국건설은행 연변분행팀이 각기 남녀조 1등을 했습니다.
1: 혼천시 민정국 혼인등기처 칠석 결혼등기 온라인 예약이 정식 시작됐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혼인등기처 본부에서 정상 업무를 처리한 것 외에도 매국 수진 순회 혼인등기 지점을 특별 설치했습니다. 8월 19일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정무대청과 매국 수진 순회 지점에서 동시 혼인 등기 봉사를 제공하며 점심시간 휴식 없이 연장 봉사를 합니다. 예비 신랑 신부들은 위챗에서 길사판 미니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으며 자문전화는 0433-753-7993번입니다.
0: 7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돈화시 청소년 아마추어 체육학교는 75명 선수들을 소집해 45일간의 하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훈련은 알파인 스키, 산악 장거리 스키, 속도 빙상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하며 코치진은 훈련 목표를 세우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후 평가까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용정 커시안팀이 9일 저녁 6시 홈에서 심소 청년인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채널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경기 실황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0: 8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4겜 경기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명정팀이 6대2로 도문팀을 대파하고 활용팀은 3대0으로 안도팀을 이겼습니다. 왕청팀은 3대2로 도나팀을 꺾고 훈촌팀과 연길팀은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현재 명정팀은 전승 성적으로 순위 선두를 달립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집하겠습니다.
1: 네.
2: 집중부근 대외셔츠 4층 58층입니다.
1: 네.
2: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1: 네.
2: 경계전화 136-3433-2636.
1: 네, 알겠습니다.
2: 네.

0: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력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중고 전기제품, 가구, 중고 가구 파는 전화번호 알려고 합니다.
0: 중고 가구를 파는 전화번호요?
1: 예, 전기제품.
0: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 정보광장에서 자주 제공하던 정보를 말씀하십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아, 잠시만요. 네, 적으실 수 있습니까?
1: 예.
0: 네, 132.
1: 132.
0: 2433.
1: 2433.
0: 네, 8797번.
1: 8797.
0: 네.
1: 132. 2433. 8797.
0: 네, 맞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졸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아야하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나물도
0: 네.
1: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터져서 냉이뱅이 가능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네, 모 가정집에서 로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집을 저기 하나 좀 세주려고 하는데요.
0: 팔거나 세주려고요?
2: 네.
0: 네.
2: 저기 위치는 연기시 그 건강초라고 하신다. 건강초.
0: 건강교 부근. 네.
2: 건강초 건너 가게 되면 맞은편에 야식 하회라고 하신다. 그 태미쇼 취입하래 그 야식 하얀이인데 거기 얼호로이 저기 7층에 3층이고 면적은 605평방입니다.
0: 네.
2: 저기 다 집에 아는 장식 저다 사람 그저 가방만 두고 살 수 있게.
0: 네, 장식을 깔끔하게 네. 하여서
2: 네.
0: 네 바로 네. 입주할 수 있고요.
2: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저 낮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게 많은데.

0: 맨날 저기 세리도 줄여 한다.
1: 네.
0: 연락번호는
1: 네.
0: 6370
1: 네.
0: 4434 551
1: 연락번호 다시 말씀 주세요. 137
0: 6370
1: 네.
0: 4434 552
1: 아, 1370443 4552번입니까?
0: 예, 맞습니다.
1: 네, 1370443 4552번. 알겠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1: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나에게 독서란 가장 전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5: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바꿔갑시다.
1: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양로원에선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1959번 1370443 1959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졸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기관은 새로 얹었고요.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6: 집을 팔려 합니다.
1: 네.
6: 이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에 6층이고
1: 네. 네.
6: 구도는 양수 이 김 이 주 이우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1: 네.
6: 주변에 연신사학교, 하남사학교, 연하사학교, 리화사학교, 공원사학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연교시 3중, 4중, 5중, 연교시 12중 있으며 어느 정도 영미시 3고급 중학교도 있습니다.
1: 네.
6: 그리고 병원도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
6: 병원, 중강병원, 위강병원, 연변부위병원도 있고요. 보수천도도 네. 실력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네.
6: 그리고 높이가 합니다. 75cm 되는 쌍문으로 된 냉장고 한 대를 팔려 합니다.
1: 네.
6: 전화번호 138-4431-2681번입니다.
1: 네. 2681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6: 잘 부탁드립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중관천사 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단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는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또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

전화번호 1884430061번, 188443006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부관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주변에 종수학교가 있습니다. 시장도 가깝고요. 교통이 또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0: 네, 연길시 건강교 건너편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샀습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4552번, 1370443-4552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편에 위치한 집을 세웁니다. 단층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천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67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71433-7038번, 1571433-7038번입니다.
1: 네. 마라 한 3, 3천만이고, 이게 주로 당과, 당과하기 때문에 합니다.
0: 네.
1: 저, 가성시장, 이제 또, 어떤 기계실을 묶여 있습니다.
0: 네.
1: 소형시장 동쪽에 또 땡길로 10층짜리 팔게 있습니다.
0: 네.
1: 예, 네, 연결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277번.
0: 317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조마라는 따뜻할 때 목자가 실제로는 뜨거울 때 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나온 죽을 두어 번 불고 바로 마시고 막 데친 서위를 서스에 찍어 바로 입에 넣으며 막 우려낸 뜨거운 차를 뜨겁다고 외치면서도 참지 못하고 한 모금 삼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미 2016년에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 섭취가 식도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이를 발암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진정 주의해야 할 것은 정상적으로 따뜻한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너무 뜨거운 음식을 섭취하여 식도 점막이 대임, 회복, 재대임을 반복적으로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은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식도는 이미 손상돼 있을까요?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65도는 너무 뜨거운 것이 아닌가, 정말 그런 온도의 액체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온도에 대한 내성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온도가 좀 뜨겁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딱 좋다고 느끼고 심지어 70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을 자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에 대한 내성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뜨겁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서 식도도 뜨겁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식도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도 뚜렷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동시에 식도 점막도 매우 연약하고 예민합니다. 음식의 온도가 65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식도 점막이 쉽게 데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점막은 스스로 회복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점막이 손상, 회복, 재손상, 재회복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이 과정은 식도암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실질성 장기이자 가장 큰 대사 공장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의 대부분은 간을 통해 대사됩니다. 간은 해독, 합성, 저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인의 일부 나쁜 생활습관에 대해 전문가의 실용적인 간 건강관리 조언을 들어볼까요? 첫째,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대사능력을 저하시키고 알코올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당분 및 고지방 식단을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과 지방산은 간에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밤샘을 줄여야 합니다. 간의 회복골 든 타임은 주로 야간에 집중되어 있는 바 장기간 밤샘을 하면 최적의 자체 회복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40대 이후의 체중 증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장수를 위한 신체의 장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간 통통한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및 저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과 저체중은 모두 단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통통한 노인이 오히려 장수의 후보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더 낮은 전체 사망 위험을 가지므로 장수에 더 유리합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장수에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0: 오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8월 7일은 립초절기입니다. 중의에서는 립초식이 양생은 음기를 보충하고 건조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노인, 임산부, 어린이는 호흡기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일상식단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부드럽고 즙이 많으며 피를 윤택하게 하는 식재료

열을 많이 섭취해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를 평온하게 넘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입초가 되면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어 습기와 건조함이 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몸이 무겁고 식욕이 없으며 입안이 마르고 열이 나며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초의 첫 번째 양생차는 이러한 기후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바 로인과 어린이에게도 적합한 백합 10g, 봉경 10g, 련밥 10g, 흰목이 버섯 10g을 넣고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입초 시기에는 비장과 위를 보호하는 것이 양생의 핵심입니다. 찬 음료, 냉장과일, 냉채를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장과 위가 약한 사람은 대사장애가 발생하여 몸이 무거워지고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초 시기의 폐 건강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하며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초 이후에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져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노인과 어린이는 호흡기 질환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자는 맵고 자극적인 보양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내의 건조한 열기를 더해 입마름, 여드름, 감정적 불안정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건강보조식품을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모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수입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 1384465055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네, 길 옆이고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산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66번.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

드리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복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지 원액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줄곧 사지 원액을 새로운 가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특수한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구매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구매해도 됩니다. 오늘 특히 새 상품 참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참남성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또 이 제품 자체는 모든 기혈을 그리고 원기를 그리고 소화 공능을 기억력을 이걸 올리쳐주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인데 이 제품 자체의 그 주성 그 성분 자체로 놓고 말하겠다면 가슴을 울렁할 정도라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후천이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건비 익기 역할을 하는 데서는 다른 많은 제품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신이 나게 하고 만성 피로증과 그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종합증을 개선해 주면서 간 길이 막혀서 주약에는 간주 시에한다는 간에서는 모두 영양을 합성한 다음에는 과학기관에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비장하고 결합해서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사유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전에는 내 머리를 컴퓨터로 했는데 난 지금 많이 둔해진 둔해졌다는 게 기억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 사유가 많이 추둔해지고 둔해지고

0: 게 됐습니다. 쉽게 가슴이 늘 복잡한 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장수의 비결에서는 큰 한몫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해결해 준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그 잠남성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네,
2: 이제 한 일주일을 썼는데 아, 효과 용바름다. 나는 어째 무슨 이 어째서 이거 썼는가 하면 이 자꾸만 이 그 뭔가 하면 머리 아프고 가슴이 막 이 심장이 아주 좋다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이 자꾸만 이렇게 뭔가 하면 어지럼증이 나고 이런데 이거 이제 한 일주일 썼는데 이런 게 용
0: 효과 바릅니다. 특별히 예. 바릅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 이 다리 아프고 뼈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이 뭔가 소변이 자꾸 소화해야 되는데 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용 바릅니다.
0: 잠남성 구방액의 그 효과성이 특수합니다. 결국 식전에 복용하는 거 봐서는 완전하게 간, 위, 비 여기에 특별한 효과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복용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약에 간을 상하고 위에 부담 가고 이 제품 자체를 오히려 그거 뚫어주는 제품 자체가 잠남성 구방액이니까 식전에 복용하게 했습니다. 예.
2: 예, 이제 한 일주일 했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0: 일주일이면 효과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2: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이, 이 약이 좋아하니까 우리 언니도 같이 이렇게 이거 쓰겠단다.
0: 예.
2: 그래 약을. 그래서 우리 형제가 그러면 한 10가구 그런 배달받자고 그랬다.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이분이 우대정책에 10가게 야드가구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하루에 3번 복용합니다. 한 가게 가격이 598원인데 10가게 야드가게에 담으면 한 가게 가격이 한 300원 좌우가 됩니다. 하루에 3번 복용하는데 빨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이거 몽땅 드시는 겁니다. 식후에 드시는 거 아닙니다. 부피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식전에 복용하게 되면 정신이 발딱 나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온 몸에 몽땅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날개가 달린 그것처럼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 한 그만한 시간 복용했는데 기본 한 100날만 복용하게 되면 그 기운을 완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
0: 주셔서
2: 고맙습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501-7766.
0: 예.
2: 수고했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문수선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잠안성 구복액을 오늘까지 전에 한 일주일 먹었는데 그 어떤 약에 비해 정말 효과가 특별히 빠르고 좋습니다.
0: 예.
3: 제일 좋은 게 저기 이 오지럼증이 나고 기억력이 없어지던 게 없어서 영 저기 비서 뭐가 들라갔다도 영 까빡까빡하고 앉아 서 있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게 지금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이 방음이 내 몸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나고 저 잠이네 못 잤습니다.
0: 예.
3: 그래 잠 못 자서 계속 저기 잠잠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씩 먹던 거 원래 하나씩 먹던 거 지금 반나씩 먹어도 잠 지금 한 일주일 영 잘 자고 있습니다.
0: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수면제를 완전히 뒤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이 바로 잠남성 구복액입니다. 수면제가 완전히 복용하지 않아도 너무 잠이 잘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우수한 성분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시작에 점점 줄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기회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잠 잘 잘까 아침에 일어나면 신난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저기 처음에 조금 사서 먹어봤는데 이 효과가 영 좋으니까 이 들어보니 활동도 영 좋고 취해서 활동 장가에 좀 쏟아졌는데 우리 언니도 이게 잠도 못 자고 맥이 없고 해서 지금 언니를 죽이려서 같이 10가구 좀 배달받자고
0: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 이번에 10가구에 계다면 야드가구를 무료로 드리는데 하루에 3번 드시는데 이 제품 시작에 복용하시게 되면 와 말릴 수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거나 논현이 우리가 주약에 모든 원기를 쳐주는 이런 차원에서 단순 한 개 기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종합으로 이걸 다스려주는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은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여보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나는 뭔가 맹서방용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맹서방용약이.
0: 맹서방용약은 농약에서는 예. 왕자죠. 예, 예.
2: 여기서 눈이 없어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눈꼬리 자주 쉴 새 없이 나옵니다. 낮이나 밤이나.
0: 예.
2: 아침에 일어나면 한 방 많이 나오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많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비니까 또 예, 눈이 피도 지고 아리고 이랬댔습니다.
0: 예.
2: 이런 게 지금 요즘에는 이 증상이 다 나아지고 예, 바깥에 나가면 눈이 많이 시끄러웠댔습니다. 근데 시끄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0: 예.
2: 예, 그러니까 떨구냐고 많이 싸주셔도 예약만한 약이 없었대다.
0: 예.
2: 이 명소가 약이 좀 효과 잘 보고 제 최고 약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눈이, 어제는 요즘에 눈이 앞이 환하고, 예. 어, 눈이 급분났습니다. 잘, 좀 뿌옇게 보이던 것도 환하게 보입니다.
0: 예, 눈병치료에서는 명소방입니다. 예. 예, 예.
2: 그러나,
0: 예,
2: 전번에 예, 배달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또, 예, 내 전번부터 방송 들어보니까, 나 전남성 구백에도 광고,
0: 예. 예, 참남성 구백에. 예. 그렇습니다.
2: 참쌈과 참쌈과.
0: 참입니다. 예,
2: 아,
0: 참.
2: 참남성.
0: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2: 예, 예, 예.
0: 별이란 성. 참남성.
2: 예, 방송 듣고서 예. 예. 지금 낸데 맞는 것 같아서 한 일주일 되나 만하게 지금 거의 먹고 있는데 효과 다른 약이 엄청 빠른다. 예,
0: 예. 예, 이 제품 자체가 빨리 올리치 솟아줍니다.
2: 너무 예, 다시 못해서 뭐 나도 수면제 그냥 먹고 잤대는데 다음일 때까지 해결됩니다.
0: 이 제품 자체를 드시면 수면제는 멀리 가라 할 정도로 예. 잠이 잘 옵니다.
2: 그거 누구면 잔다 말인데 오늘 내서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혈 부족이 있으면 그냥 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신이 안 돼. 맥이 납니다 지금.
0: 예.
2: 그 밥을 마시고 밥을 잘못 먹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소화도 좀 잘 되고 정신이 납니다.
0: 예.
2: 그래서 뭐냐면 뭔가 뭐 약을 먹어보나 한 조금밖에 안 썼댔습니다. 예. 오늘은 돼서 약이 좋으니까 낸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더 먹으려고 열과 또 배달 받아 더 먹겠습니다.
0: 어,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래 한 가지 한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선택이 우수한 선택으로서 완전히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제품 자체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발라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중에 삼남성 구복약 먹습니다.
0: 예.
3: 어제 먹는가 하면 예,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예, 예 고리 띵하면서 예, 자지 못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한 일주일 먹었는데 약이 영 좋습니다. 지금까지 먹던 성약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정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다리가 맥이 없어서 허덜허덜 떨리면서 예,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약을 먹은 게 예, 구름 닳고 예, 다리에 맥이 온다.
0: 예.
3: 다리에 힘이 온다. 예. 이 약을
0: 먼 길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서는 여기에 성분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빨리 먼 길이 돋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렇게 예. 말입니다. 그렇게 돋기래 그렇지. 일주일 가라 먹었는데 약이 이렇게 허덜허덜 떨으면 다리 걷지 못하게 했던 게 그게 나사지면서 맥이 옵니다.
0: 예.
3: 그리고 이 뒤에서 자꾸 소리 나서 밤에만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러던 게 지금 다음 달 갑니다.
0: 예.
3: 수면제를 먹어도 못 하다는 어제 저녁이랑 수면제로 약간 먹었는데 잠을 영 잘 잤습니다.
0: 예.
3: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하고 맥이 나지 않겠습니까?
0: 예.
3: 예,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어디가 없어졌는지 없어졌습니까?
0: 예. 그렇죠.
3: 예, 그리고 심장이 나는 항상 안 좋아서 예,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숨이 차고 예,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 한 일주일 가량 먹었는데 지금 이 효과가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숨이 차고 이렇던 게 그래 내가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예, 우리 언니도 예, 이제는 언니 되니까 맥이 없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다고 다리 힘도 없고 다리 맥이 오지 않아서 밤에 자다 나도 뭐에 다리 아파서 돌아 눕기도 힘들고 이러다니까 내 효과 좋다니까 내 우리 언니 같이 약을 따서 먹다 그랬다.
0: 예, 이 제품 예. 자체 참남성 구복액은 많은 예. 분들이 시도하면서 이 제품처럼 효과가 빠르고 빨리 원기를 북돋아주고 소화 공능 도와주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이렇게 감동할 정도로서 예. 좋은 성분 조합으로 예. 됐습니다.
3: 발이 나가지는 거 보니까 나 정말.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한 가지 사문 합시다.
0: 말씀하세요.
4: 예, 싸지 캡슐이 가격이 어떻게 인상됐습니까?
0: 가격이 158원인데 그래도 여기 여지가 좀 있겠으니까 거기다 전화하셔. 그 5017766에다 전화하셔. 원래는
4: 아, 90... 예, 예. 싸지 원해야 먹고 많이 좋으니까
0: 예. 이렇습니다. 거기다 전화하셔. 그러면 거기서 예, 예. 사상해보세요. 예, 예.
4: 예, 예, 예.
0: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무니까 예, 그렇죠.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저도 지금 면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5: 이야기 자꾸 바람 맞은 자꾸 눈물 나오고 눈이 자꾸 피지미 고기 자꾸 자라나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면서가 선택해서 반디 확실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5: 눈이 자꾸 피지든 것도 많이 났고 이 고기 자꾸 자라나든지 그게 많이 살아졌습니다.
0: 예.
5: 눈이 자꾸 바람 맞은 눈물이라든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5: 이번에 정리하고 좀 더 배다가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셔. 예, 이 제품 자체는 믿어도 됩니다. 이미 오랫동안 시장에서 공인을 받은 눈병치료 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심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새 제품 잡남성 구복액에 대해서 진일보 설명드리는데요. 다섯 각을 싸면 세 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598원인데 다섯 각이 세 각이기 때문에 370원 좌우입니다. 열 각에 여덟 각을 드리게 되는데 3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봉행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은 주의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공능 저하를 빨리 올리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홍삼이라는 제품 자체는 원기를 도와주고 후마에 꾸도나 하는데 맥이 너무 떨어져 몸이 깔았는가 그거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하고 이 지서시에 한다는 건 뭐 기혈이 많이 보충되면서 피가 혈관을 따라서 막히지 않고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제대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온화한 역할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떨어지는 이런 역할을 올리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도 바쁘실 우리 주부님들 잠시 손을 멈추시고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아이 겉보기엔 잘 먹고 튼튼해 보여도 혹시 모르는 숨은 영양실조는 없을까? 운동과 스마트폰, 우리 아이 두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인터넷 유행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여름방학에 살이 찔까봐 굶기 시작한 우리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오늘 시간에 바로 이런 고민들,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많은 주부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밥을 잘 먹으니까 영양 걱정 없지 하시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도 속으로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첫 이야기 바로 우리 아이들의 숨은 영양 실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공식 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부터 17세까지 항경기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는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식사에서 채소와 과일, 우유, 콩류 식품 섭취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기름과 염분 위주의 고열량 음식 섭취는 과도한 실정입니다. 보고는 청소년의 영양실조률이 8.5%인 반면 과체중 및 비만률은 19%로 항경기 아동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 발육이 더디며 잦은 피로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고민이 바로 영양제 보충 문제인데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이는데

왜 아이에게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이에게 추가로 영양제나 밀양원소 보충제를 먹여야 할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니 아이에게 먹여도 해가 없고 오직 좋은 점만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영양보충제는 인체 간과 신장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미성숙한 장기 기능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평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영양제 과연 먹여야 하나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학생 영양건강촉진회 회장이자 북경체육대학 부교장이신 홍평은 항경기 아동 영양보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한다면 절대 추가 영양제

영양제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검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족한 성분만 맞춤형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모든 영양보충은 의사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준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가 음식 선택과 식사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하며 영양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올바른 건강 관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고 간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침 식사는 곡물, 감자류, 채소, 과일류, 동물성 단백질 식품, 우유 및 콩, 견과류 네 가지 식품군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 사이 배가 고플 때는 과도하지 않은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매일 300mg 이상의 우유 또는 같은 양의 요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하고 하루 음용수는 800에서 1400ml를 유지하며 모든 음료보다 맹물을 우선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휴대폰, 텔레비전 등 스크린 시청 시간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매일 최소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고강도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 뼈 건강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신체 발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중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성장 속도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제 두뇌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 우리 주부님들 마음 아프시죠?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이의 두뇌가 달라진다면 우리 주부님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실 것 같아요. 핀란드 연구 결과로 확인한 운동과 두뇌 놀라운 관계 지금 알아봅니다. 현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크린 사용에 빠져 있습니다. 핀란드 동핀란드 대학교와 쿠오피오 대학병원이 연합해 전개한 두 가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운동 습관과 스크린 사용 방식 등 요소는 그들의 대뇌 기능과 심리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16세에서 19세 아이 건강한 핀란드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여성 25명, 남성 20명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정밀한 체력검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생활습관과 두뇌 상태를 종합평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장기 추적 연구 결과 평소 체력 수준이 우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청소년은 대뇌 운동 피질의 흥분성과 억제성 균형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두뇌의 안정적인 균형은 학습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정상적인 두뇌 발달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스크린 사용 시간과 사용 방식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스크린 사용 시간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 두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동적인 전자기기 사용 방식은 대뇌 피질의 신경 억제 기능, 두뇌 브레이크 기능을 약화시켜 사고력 저하와 집중력 분산을 초래합니다.

네,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활동, 창작활동, 쌍방향 소통 응용 프로그램 사용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용 방식은 두뇌 민감도를 높이고 신경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전문적인 체육 단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건강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 시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체육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심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두뇌 기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은 절제된 시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단순 오락이 아닌 사고를 자극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여름 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굶기 시작했어요 하며 걱정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엄마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체중 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무시한 채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굶거나 과도한 운동, 불법 다이어트 제품 복용 등 잘못된 방법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물론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체중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청소년에게 영양 불균형,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 발육 지연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청소년 다이어트는 절대 굶주림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지켜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과 감량 제품은 성분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정 건강한 체중 관리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꾸준한 운동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외모 불안과 체중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희생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평생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올바른 건강관, 체중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밥상에서부터 두뇌 건강, 인터넷 언어 생활, 그리고 여름철 건강 관리.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주부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의 큰 성장을 만들고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0: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56-1111번, 256-1112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문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곽의 백자방 구보객은 398원입니다.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398원씩 하는 걸 15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우수한 천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 백자방 구보객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믿고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었는데요. 15각에 20각을 받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대나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구복과 외용을 결합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구복약 한 각에 외용약 한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12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구복과 외용약 각각 한 각씩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각의 평균 가격이 이때는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우대 활동은 전화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서 501-7755번에 전화하면

0: 그거는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0: 예, 이거 쓰고 요즘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
1: 반년 썼으면 효과가 확실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나 이거 쓰기 전에 항상 어지게 돼서 머리가 먹고 참 어지럽고 밤잠 이내 못 자네. 그 다음에 집에서 전기 소리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1: 예. 콩팥에한 여러 가지 증상입니다. 예.
0: 예. 그러던 게 이 약 쓴다면은 이런 증상 완전히 이렇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0: 그리고 항상 또 머리인가 뭐에 몸이가 어떻게 돼서 그냥 차가워서 손발이가.
1: 예.
0: 손발이 쨍하고 손발이에 그냥 어떻게 어떤 데는 이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서 쥐도 자꾸 올라오고, 예, 밤에 저녁에. 이랬는데 이런 증상도 이렇습니다.
1: 그게 바로 순환장애,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약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요. 예.
0: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저기 이 전력선 뒤달려서, 예, 이게 어제는 오다입니다. 오다인데 지금 이제 그저 약은 예, 뭐 전략하여 뭐 이런 거 그냥 먹고 지냈습니다.
1: 그랬겠죠. 예.
0: 예, 이번에 이 약 쓰면서도 완전히 그전 약도 되고 지금 옛날에는 한두 달에 소변이 무조건 그저 여섯 번 죽을 겁니다.
1: 그러면 잠자기 힘들어지는 거는 눈에 예. 불보듯 하는 거죠.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저 단순하게 한 번 한을 찌게 돼야 두 번 보고 이러고 그저 잠도 그러니까 통잠자고 예,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모른다 내가. 소배라는 게 옛날에 15일 못 나가고 자꾸 막 가서 기다렸다는 건데 소배 영 잘 나갑니다. 15일.
1: 그렇죠. 네? 콩팥이 좋아지는 때는 강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상초, 중초, 하초 가운데서 강과 콩팥의 특별한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이 약 쓰고 특히 좋아지는 게 지금 몇 가지 면에 다 지금 예, 약 쓰는 게 약을 다 떼고 지금 약을 많이 먹고 이것만 먹으니까 지금 다 해결되고 예. 그리고 뭐 다리에 봐서 나가 걸어 옛날 조금 그런 맥이 없었고 지금 맥이 나서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러면 장수해지는 겁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여기저기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장수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예.
0: 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활동이 좋을 시기 오늘 내 15각 더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15각 싸면 20각 드립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이제 계속 후주로 머리 어지럽고, 또 혈압도 좋은데, 손발이 저리고 차고, 예. 이래 고생하다가 백다방 구매하고 좀 보고 후부터 혈압이 정말 엄청 어지럽지, 정말 많이 납니다.
1: 그 문제 해결입니다. 심장과 뇌혈관을 기본으로 해결받게 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에게 속합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예. 난 또 특히, 그리고 전염증을, 야, 소변보다 뭐, 소변량이 조금씩 나 일어나는 영법도 합니다, 이게. 그래, 이제, 좋을 텐데 써보라고 이제 선생님 가서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1: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두올테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골가모병을 해결한 데 있어서는 추워이 의심할 바가 없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약 효과성이 너무 돌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이제처럼 허리 다리가 시큘고 절에 나가 마비가 오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절 마디가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 제품이 따라갑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기회니까 특히 외국 생활에서 많이 필요하시다가 이모저모로서 골격통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두골태가 위를 상하지 않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혈압까지 조절하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심할 바가 없는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니까 열심히 쓰시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와, 그럼 이번에 바닥 받겠답니다, 또, 예.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 특사니까 한 각에 490원인데, 12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나는 얘 혈압이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저히 잘 되지 않고 무슨 약써도 아이됩니다. 근데 이 백자방 쓰고 지금 얘 어떤 반면 썼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도저히 잘 된다. 그렇게 어린 지저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0: 우이 이야기 써보니 효과 좋고 효과 빠릅니다. 그를 위해 참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참 아주 잘 됩니다. 그래 왜 이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아서 야 고생했댔습니다. 괜히 우연하게 반년 동안 쓰니까 귀에서 소리 나지 않고 야 들리는 게 잘 들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용 좋습니다. 이 약을
1: 그렇죠.
0: 써보니까
1: 예예
0: 예. 예, 약을 내 쓰던 중간에서 대선택 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더울 때는 우러니 한국에 가 너무 일하고 소리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예. 한 달 동안 집에서 고생하고 바깥은 출입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두 달 쓰는 게 효과 나는 게 알긴 납니다. 어떤 한 대로 바깥 출입도 조금씩 하고, 예. 이거 바르고, 예. 먹고 하는 게 그렇게 좋다, 됩니까? 위를 자극하지 않아서 먹어도 이롭다며 소리. 영 좋답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 쓰고 소리. 그 친구가 한국에서 같이 왔는데 두 분이 다 이렇게 고생하니까 그 친구도 알려서 쓰는데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이 이거에 할 때 좋을 때 약을 따다고 그랬잖아요.
1: 잘 생각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혹시 우리 설명하고 효과가 어긋날까 봐 걱정하지만 해도 믿어도 됩니다. 써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우리를 살렸구나, 우리 동통을 아사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하게 돼 있으니까 신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집에 남편분이 몸이 맙시 허약해가지고 감기 다 죽어집니다.
1: 예.
3: 감기로, 몸에서 감기라는 소리만 들어도 감기 없는.
1: 예.
3: 예. 그리고 예, 또 위가 있었습니다. 위축성이 있네.
1: 예.
3: 그러니까, 또 소화가 해야 되고 계속 받았으면, 예, 또 더부룩 한 개 내려야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많이 못하고 하니까 몸이 또 허약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가성대기 계속 돌아가지고, 예. 계속 머리 어지럽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래서 친구 소열로 이 백다방 구복에 지금 드시고 있는데
1: 예.
3: 저는 두 달 넘어졌었는데 아 효과를 보는 게 알긴다.
1: 그렇죠.
3: 예. 감기 걸리는 사수가 줄어들고 감기 걸리면 옛날에 한 달씩 갔는데 어느 게도 일주일 버티면 좀 낫기도 하고 예. 옛날엔 땡기아이 맞은 근본
1: 아이됐습니다. 댄디는 방법이 없는 방법인데 아닌 방법에 속한데 그게 간과 콤파치는 부담이 많이 가는 그게 량을 보통 구멍약이 몇 배를 거기에 다서리 그 혈관이 투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예. 예.
3: 그래서 지금 댄디라이 맞고도 감기를 이제 나갈 수 있고 해서 얼마 좋은지 확실히 제거된 게 알린단 말이죠.
1: 그렇죠. 예.
3: 이제 우리도 계속 도구로 해서 소화 잘 안 되고 크림이 나오고 식후물이 올라오는데 그 증상도 많이 줄어들어서 어떤 데 밥을 두 양씩 잡습니다. 옛날에 한 양도
1: 계속 밥을 못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 예. 길이 없는데 예예 예,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쌀이 막대라는
1: 그렇죠.
3: 예. 사람들이 쌀을 밥 못 닦으면 얼마나 그러세요. 몸 어디로 투세요.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좋아지고 있고 해서 예. 지금 뭔가 계속 이거는 뭐 그러니까
1: 시간적인 국한성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예, 몇 개 백 날 쓰면 기본으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활동도 합니까? 지금
1: 활동합니다. 백자방 구박에 한 가게 398원인데 7가게 5각을 주고 15가게 20각을 주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2각을 줍니다.
3: 예.
1: 15가게 20각 줍니다. 이때 한 가게 예. 가격은 170원 되나마나 합니다.
3: 뭐긴 이럴 때 사서
1: 이럴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장보가는 게 좋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전화인가?
1: 아, 그러면 말씀하세요.
4: 예, 선생님. 저도 뱉다 구박약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예, 어제는 5달 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잘 쓰세네요. 예, 예. 예.
4: 저는 어째 구박했는가, 뭐, 예. 이 백자 구박이 노년에서 백년 장수,
1: 백년 장수 제품으로 이름 났습니다. 예.
4: 예. 예.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백자 구박을 선택해 쓴 결과가 좋은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첫째에 저기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하룻밤에 5~6번을 말할까요? 자지 못했습니다. 예.
1: 예.
4: 그런 게 예. 그거 구박한 결과에 2달 넘을까요?

0: 많이 봐서 서변이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하룻밤에 곡상 봐야 많이 봐야 두 번 보고 보통 한 번씩 봅니다.
1: 그게 큰 봐야. 문제 해결입니다. 건파지 좋아지니까. 예예. 예.
0: 이래까 잠을 폭다가 영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난다.
1: 예. 그렇죠. 예예.
0: 정신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하여서 예.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 뱃속 구멍을 지금 혈압이 운동되었습니다.
1: 어,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예.
0: 예. 골이 힘하고 어렸던 게 지금 얼음지 안 납니다.
1: 어,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면역력이 강화돼서 예. 그렇게 감기 타서 하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높아.
1: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예. 기억력이 높아질 때다. 기억력이 없던 게.
1: 어, 그렇죠. 기본입니다. 예. 예.
0: 이래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력이 아, 저기 어떤 데면 빙상을 가, 뭘 가지려가다 무슨 가져가다가 뻔해 서고 있던 게 지금 이런 현상이 없고 그 빙상 가서 데까다 데까다 내려.
1: 그렇죠. 예, 예. 예.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관절이 영 나빴습니다.
1: 예.
0: 예. 무릎이 관절이 있어서 예. 중계를 오를 때는 영, 오르고 내릴 때는 영 바빴습니다. 토끼 내릴 때도 바쁠 때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러던 게 이거 보관 후에는 예, 예, 관절이 통증이 돼가지고 부승계 내릴까 예. 중계를 내리기 많이 허라고 이전 보고 많이 걸었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예. 이렇게 백자고백하고 또 이게 하루에 저기 저녁이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복용하고 얼마나 좋은지
1: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약 효과성에 대해서는 몇 몇 번 드시는 몇 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예.
0: 예. 그러니까 예, 잠을 용 어느새 잠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제품이 잠은 잘 자게 합니다. 건망증이 해결받고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이때. 고백이 노란이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난 이런 약을 처음 써봅니다.
1: 예, 예.
0: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많이 허송될 때 저는 또 쓰길래 이번에 해도 예, 예, 열독사가 하고 싸면 열독사고 쓸까 이렇게 계속 또 그, 어, 배달 받아서 계속 구복하겠습니다.
1: 열독사가를 싸면 20각을 줍니다. 예, 잘 그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501-775번 이용하세요.
2: 네.
0: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김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뱃자방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4: 예. 혈액과 심장이 운동 안 돼가지고, 저리, 만나 저기 파동이 심하고 예. 그리고 반응이 역시했습니다.
1: 아, 예, 예.
4: 혈압이 올라갈 적엔 영 저기 영 그런 반응이 세게 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그게 큰일이죠. 예, 예.
4: 예.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이랬던 게 이 백수방 구복에 그 이전에 반년 넘어 썼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지금 혈압이 운동 잘 되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혈압 혈당이 조절받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어지럼증이 안 나고 저 경력이 없어서 맨날 그래도 영 띵샹 뭐 가실라 가도 자꾸 있어먹고 한참 있고 이러던 게 지금 경력이 많이 돌아서 가슴이 항상 항항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승살 지금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1: 예, 그러니까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 안 돼가지고 저는 미칠 수 위험이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밥은 먹으나 뭐나 배고픈 것도 모르고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이러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1: 그리고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까 예. 저 밤에 나이 잘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 예. 좀 허리 아파서 난
0: 예.
1: 여측하면 탈출이면서 맨날 걷기 바빠서 밈에다 못 걷고 또 앉아있고 앉아있고 이렇게 살았겠습니다.
0: 예.
1: 그런 게 지금은 이, 이 허리가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좀 허리를 대고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수와 윗양허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예. 예. 약간 나게 몸걸이를 그럴 수 있고 시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계속 자꾸 정지서리 같은 게 윙윙 자꾸 나던 게
0: 그게 큰일이죠. 예.
1: 예. 그래놓고 예. 말도 잘 안 듣깁니다.
0: 중예상 곰팥이하면 귀에서 소리 난다 이렇게 됐으면 이게 북한성 감각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고 기혈을 보충해주고 하는 데는 특산 제하소 인양하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하고 황정이나 성분 자체가 모두 상처 중처 하처를 다스려주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분 자체로 조성된 중약재는 아주 드뭅니다. 예.
1: 예. 그러니까 나 지금 귀에서 소리 들으니까 나 말소리 듣기고 정말 용구도 정신한다.
0: 그 기차기 힘들지요. 이게 소리 나면 예예. 예.
1: 예, 그러면 눈도 부여매 잘 알고 있던 것도 좀 많이 맑아지고.
0: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그러면은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 약 먹어보니까 이 구박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먹기도 얼마 편안한가. 한번 먹어도.
0: 그렇죠. 드뭅니다. 이런 제품이. 예,
1: 예. 정말 단단하지. 그리고 효과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0: 예.
1: 예, 약이 효과 절제 계속 쓰려고 예. 들어본 이번에 할 때 용도 없습니다. 예.
0: 그렇습니다. 15가게 예, 20각 줍니다. 예예.
1: 예. 예, 난 그 15가구 싸는 할 때 참가해서 오늘 좀 약을 배달 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이런 게 좋기는 내외간이 나이가 비슷하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쓸 수도 있고 형제간에 형제간도 나이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 예. 친구들 사이에 함께 쓰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귀에는 어느 정도 국한성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는 게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결책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수고하세요.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들이 포함됐는데요. 나이가 드시게 되면 한 것만 불편하면 한 것만 치료하는 약을 딱 드시면 되겠는데 내가 보통 불편한 부분은 한 것만 불편한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각 콤파지하고 상처 중처 하처 상처라면 심장 폐 이걸 포함해서 머리끝이 포함하게 돼 있고 중처를 하게 되면 간, 담낭, 비장, 위장 이걸 포함해서 중처를 하게 돼 있고 하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주약의 배설계통을 말해서 곰팥질 위주로 해서 그 뭐 그 외에 뇨도라든지 혹은 방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백처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 성분이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다스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이렇게 잘 되지 그리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귀에 소리 나도 문제가 해결받고 특히 어떤 분들은 여기 제하소나 윈양호란 성분 자체는 감각,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방간이 있던 분들이 지방간이 풀렸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간염이 B형간염, C형간염으로 인해가지고 간궁에 올라가던 게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갑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의 부담보다 오히려 가서 검사했는데 혈액 검사를 받아왔는데 깡구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0: 텀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귀가 잘 들리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고 밤 수면을 아주 잘 보정할 수 있어서 여기 그 공농 주치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불면증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밑으로부터 정수리 부분 이마로부터 새머리가 나오는데 작은 머리 원래 그거는 새머리가 나오는 건데 흰머리가 나오던 게 지금은 검은머리가 밑으로부터 송골송골 솟아나오더라. 귀혈 보충을 해주고 강 콤파치 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면서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액의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쓰게 되면 기본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7일은 립초 절기입니다. 립초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이며 가을철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흔히 양력으로 8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든답니다. 오늘에는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립초 절기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학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철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가을하늘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립초는 무더운 여름이 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립초 후 일시적으로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늦더위의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는 추세랍니다. 김웅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코스모스 꽃길을 보내드립니다.

입초 후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밤은 비교적 서늘해지는데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와이셔츠와 같은 얇은 긴팔 옷을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쌀함을 막으면서도 더울 때 쉽게 벗을 수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으므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반소매와 얇은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혜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가을을 보내드립니다.

입추절기에는 다양한 풍속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을에 살찌우기, 가을볕에 말리기, 수박 먹기 등 전통 풍습들이 포함이 되죠. 먼저 함께 가을에 살찌우기란 풍속 습관을 알아볼까요? 입추날이면 사람들은 몸무게를 재어 입하 때의 체중과 비교를 합니다.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건강을 평가할 때 흔히 살찌고 마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여우였으면 당연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방법이 바로 가을에 살을 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입추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보신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겠죠. 과학적으로 몸보신하려면 육류와 남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컴퓨터놀이 신난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의 농촌에는 가을볕에 말리기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립춘날 사람들은 집에 남은 곡식, 이불 그리고 가을 옷을 꺼내 창턱이나 마당에 넣어 말립니다. 여름 동안 쌓인 습기를 없애려는 이유도 있고 가을 수확이 곧 다가오니 집에 있는 농작물을 말려 저장하면서 새 곡식을 담을 곳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을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신의 가에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는 립초날이면 수박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반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절강 항주 지역의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는다고 합니다. 립초날이 되면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하나씩 복숭아를 먹는데요. 다 먹은 후 씨는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그 복숭아 씨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새해 평안을 기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립초는 옛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진 절기랍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련꽃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0: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마흔 번째 시간입니다.

1935년 3월 2일 장계석은 비행기로 중경에 가서 림시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기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주훈원 종대의 주력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색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오기위 종대는 앞뒤 부분에 이르면 즉시 수색하면서 전진하되 경솔이 전진하지는 말라. 하지만 조헌원 종대든 오기위 종대든 공산당 비적과 격절이 붙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재빨리 협공으로 적을 깨끗이 무찌르도록

절대 주저하지 말라. 장계석은 또다시 보루 전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모든 현의 명령을 내리었다. 현마다 모두 사격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토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조니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였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압계와 바이칼람, 벙샨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후런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주후런은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놨지만 어디 하나 칠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고민을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렐 한계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태동이 반대하고 나섰지만은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레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레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홍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울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잠들었나요? 조울레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모태똥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다구센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못했던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노란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깨알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낸다. 이 다구센장을 지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개 사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울레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주울레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태똥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태똥은 람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이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구신장에서 빨리 소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그는 또 타구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타구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 군대 한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주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 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여섯 개려 말고도 두 개 탄이 더 있었다. 주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구를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운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장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태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주은이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태똥의 재치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태똥은 람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태똥은 말을 맺고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조울레는 불빛 아래에서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었다. 조울레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객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모태똥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모태똥은 한 가지 조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른 조건과 연결시켜 살피었고 한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 드면 여러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보지요. 조울레는 모태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조울레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었다. 모태똥은 한시름 놓은 듯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원래 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 대통령의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졸레가 막아 나섰다.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모 대통령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졸레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모 대통령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졸레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 대통령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 대통령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 대통령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 준 덕분에 홍군이 입을 뻔했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졸레는 생각을 했다.

날이 박자 좋으려는 회의를 소집하고 모태똥의 의견에 대해 설명을 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고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울레는 모태똥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태똥은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나갈 것입니다. 조울대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고동지가 된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조울래,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조울래와 함께 밭 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조울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태똥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고가 모태똥은 손자병법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태똥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모태똥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조울래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태똥을 조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면서 조울래의 최후 군사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었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못했던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표대회 때 스탈린은 줄 내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주울레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주울레는 귀국해서 당의 삼중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더로 정치포고를 한 뒤 결론을 지우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재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립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었다. 모태통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레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레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참된 사랑이란 사랑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고 난 이후 살아가면서 변함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남편들은 처음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정상이 결혼 후 식어지면서 아내와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참된 사랑은 아내와 가정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힘든 사회생활로 아내와 가정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바로잡고 초심으로 돌아와 변함없는 사랑의 길을 걷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모든 남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 남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의 남편들을 그린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연 씨의 수필 남편의 고마운 변화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고마운 변화 김혜연. 나는 둘째 아이를 낳고 집에 놀란게 됐다. 70고개를 넘긴 시부모님이 기력이 못해져가는 게 눈에 띄어 차마 둘째까지 맡아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창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답답한 일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니 행복을 느끼게 된다. 남편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퇴근하면 언제 한번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해서는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진다. 그러고는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 침대와 씨름하다가 마지막 10분을 앞두고 허겁지겁 일어나 씻고 바람같이 집문을 나가버린다. 지금은 젊으니 괜찮다지만 이렇게 몇 년을 가다간 멀쩡한 사람이 몸을 망치겠다고 관심을 보이면 남편은 잔소리 그만하라고 제 쪽에서 화를 낸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부는 위태로운 사이였다. 이혼이란 말을 꺼내려다가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도로 삼키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잠을 보충하는 시간은 주말이었다. 또래 아빠들을 보면 주말이면 집 식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 쇼핑도 하고 놀이터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던데 우리 집에선 꿈도 꿀 수 없었다. 아빠가 애들 손을 잡고 길 건너 마트에 다녀와도 다행이다 생각할 정도였다. 이 일로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야 집에 들어왔다가 아침에는 애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이 허둥거리며 집을 나서니 스스로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있는 날이면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 불편해한다. 저번 학기 큰애네 담임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 가족을 주제로 이야기 모임을 가졌는데 애가 글쎄 쓰다 말고 혼자 쿨쩍거렸다는 것이다. 다른 아빠들은 아빠 엄마와 여행을 다녀온 일이며 수영장에 다녀온 일이며를 고수할 미수할 선생님께 말해주는데 우리 애는 연필만 매만지며 당황스러워 하더란다. 그러더니 책상에 엎드려 쿨쩍거렸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여린애의 마음에 상처라도 줄까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봤다. 난 애가 출장 간 아빠가 보고 싶어 그랬겠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고. 온 집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난 남편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온 얘기를 해주고 큰애를 불러 무릎에 앉혔다. 우리 보배 아들 오늘 재미있게 놀았어요. 응, 엄마. 울었다고 들었는데 왜 울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 그거? 아빠 생각이 나서. 아이는 TV를 보는 아빠를 힐끔 쳐다봤다. 남편은 비록 TV를 보고 있었지만 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큰애는 장난감을 만지다 말고 내 귀에 입을 대고 소곤거렸다. 엄마, 다른 애들은 주말이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러랑 갔다고 자랑하던데 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어. 그래서 아빠 생각이 났어.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돈 버느라 바빠서 그래. 아빠는 늦게 와서도 너희들이 종일 뭘 했나 매일매일 엄마한테 물어보거든. 그리고 주말은 아빠가 피곤해서 휴식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이한테 말은 이렇게 했으나 마음은 영 내키지 않았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아이를 꼭 안아주더니 목마를 태우고 집안을 빙빙 돌아다녔다. 이 일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은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네 하던 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또 늦어졌고 나는 다시 두 아이와 씨름을 하며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시간에 남편의 전화가 울렸다. 사촌 형수가 불시에 돌아갔는데 나더러 그 집 애들을 며칠 돌봐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슴이 덜컥 해놨다. 사촌 형수는 나보다 몇 살 우다. 자다가 뇌출혈로 돌아갔다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사촌 형네도 우리 집처럼 애가 둘이다. 사촌 형은 1년 중 거의 절반은 출장을 다니고 아이 둘은 형수 혼자서 보아왔다. 그날 애들이 학교로 가려고 일어나 엄마를 깨웠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촌 시형은 장모한테 연락했는데 애들 외할머니가 찾아갔을 땐

사촌 형수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지 꽤 됐단다. 불행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급하게 날아온 사촌 시형은 싸늘한 아내를 부둥켜 안고 절규했다. 장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시형 대신 후사를 처리해 주느라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슬픔은 꽤 오랫동안 시댁 쪽에 머물렀다. 집에 들어선 남편의 얼굴은 말이 아니게 일그러져 있었다. 자칫하면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것 같았다. 해스케진 남편에게 따뜻한 물이라도 부어주려고 주방에 들어가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왔다. 그러고는 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이었다. 슬픔을 녹자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남편은 울먹거렸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나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남편은 나에게 많은 말을 해주었다. 형수 있잖아. 아마 피로가 쌓여서 잘못된 것 같아. 애들을 혼자 키우다시피 한 데다가 집안일을 하랴 위채 장사를 하랴. 형수는 애를 낳은 후로 낮잠 한번 자본 적이 없었대. 맨날 발에 불이 나도록 달아다니느라 지쳐서 그렇게 됐다나. 남편은 다른 말을 더 하려다가 한참을 진중하고 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사촌 형네 일을 보면서 난 왜 우리가 생각났을까. 그래서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사람 일은 누구도 모르니까. 만약 나한테,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남편을 지켜봐 줬다.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빨래 널기도 대신 해줬다. 고마워. 오전에 어머님이 맛있는 명란 젓갈 가져왔는데 우리 맥주 한잔 할까? 맥주 좋지. 베란다에서 마시자. 아까 빨래를 널며 보니 밤바람이 좋더라.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생긴 이후에 내가 남편에게 신경을 덜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아이와 사촌 형네 일을 통해 변해가고 있었다. 미안해. 진작에 당신과 아이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당신 일손을 돕고 애들에게 추억거리 많이 쌓아주는 좋은 가장이 될게.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잘 살자. 나는 요즘 친구들과 만나도 시댁흉, 남편흉을 보는 그들의 수다에 끼지 않는다. 사랑을 받는 나로서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나도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스스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작은 실천으로 이 가정에 행복을 심어주는 남편이 더없이 사랑스럽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아이와 사촌 형제를 통해서 훌륭한 가장으로 변해가는 남편에 대해 서술하면서 자상하게 변해가는 남편과 더불어 자신도 좋은 아내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훌륭한 가장으로 탈바꿈한 남편과 행복으로 차넘치는 가정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여진 씨의 수필 바람난 남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람난 남편 여진. 퇴근하면은 꼬박꼬박 제 시간에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요즘 따라 이상해지었다. 매일 야근을 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은 내가 한 반찬에 밥 두 그릇씩 뚝딱 비우더니 요즘에는 한 그릇도 축내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안색도 예전 같지 않게 어두워지었다. 5만 가지 생각이 갈마들었다. 설마 40세 한창 나이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데다가 허리에는 튜브가 한층 겹쳐 있었다. 이거야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도록 아주 그냥 모든 조건을 고스란히 만들어준 꼴이자는가. 주말이 되자 남편은 또 밀린 업무가 있다고 하면서 일찌감치 집문을 나섰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인천 남편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받는

사람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엄습해왔다. 그 뒤로 나는 남편의 핸드폰에 은근히 신경을 도사리였다. 지어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지 않나 코를 킁킁 거렸지만 그렇다 할 꼬투리라고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요즘 남자들은 꾀가 많은지라 모든 물샐 틈 없이 치밀하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도 마음이 불안하긴 매 한 가지다. 고민 끝에 나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생각을 바꾸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몇 년 동안 묵혀둔 코드를 꺼내 입고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나서 남편의 회사 근처에 몸을 숨기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 대문으로부터 육속 사람들이 걸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다. 한참 뒤에 남편의 모습도 보였다. 남편은 머리를 수그린 채 우리 집과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가슴에서 이름 못할 고통이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남편의 뒤를 쫓았다. 남편은 그 길로 남새시장 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여태 결혼을 해서 한 번도 잘 본 적이 없고 더구나 주방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어찌하여 남새시장에 왔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11년간 황제를 모시듯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내 연료를 아끼느라 직접 장까지 본단 말인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눅자치면서 계속하여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 골목길을 지나더니 남편은 아주 익숙하게 한 주택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나는 잠깐 멈칫하였다. 이곳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우리의 결혼을 한사코 반대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 후에 절대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떵떵거렸다. 그렇게 10여 년간 우리는 딴 살림을 해오면서 매년 명절 때에야 선물을 사들고 가서 잠깐 앉아있다 집에 돌아오곤 했다. 올해 초 시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구례를 넘긴 시어머니가 홀로 큰 집에 남겨지게 됐다. 직접 확인을 못해서도 얼마나 외로운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어느 한번 남편이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와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고 넌지시 물은 적도 있었다. 나는 펄쩍 뛰었다.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밑에서 올려다보니 주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에 비친 남편의 모습과 함께 옆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면서 거들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 대신 스스로 모든 괴로움을 씹어삼킨 남편을 의심하다니 갑자기 마음이 알짝지근해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었다.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나는 일부러 밥 한 그릇 듬뿍 담아 건네주었다. 남편은 눈살을 살짝 찌푸린다 싶더니 그대로 밥그릇을 받았다. 억지로 밥을 삼키는 남편을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그만해요. 배 터지겠어요. 남편은 소스라 치게 놀라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나는 남편에게 국사발을 넘겨주면서 말했다. 다 보았어요. 당신 매일 어머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하셨죠? 남편은 머쓱하게 웃고 나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맞소. 매일 퇴근하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지. 당신은 직장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 힘들다면서 어머니도 옛날 일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고 있더구만. 남편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머리를 떨고 왔다. 나는 남편을 살포시 안아주면서 그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어머님을 모셔와서 함께 살아요.

0: 네, 그래서 주인공은요, 남편의 고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싫어 아내 몰래 호르몬이 공대를 하면서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에게 묵묵히 헌신하는 훌륭한 아들, 훌륭한 남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발견한 주인공이 남편의 깊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가족의 화목을 택하는 과정을 서술하면서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말없이 수행하는 모범 남편의 형상을 잘 그려냈습니다. 네, 이어서 류서연 씨의 소필 남편은 햇살을 감상하겠습니다.
1: 남편의 햇살, 류서연. 이 굴 속을 어서 빠져나가야지,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동굴은 낮아 길 수밖에 없어 앞으로 기느라 모지름을 썼다. 마음이 급할수록 팔다리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생겨먹은 굴인지 허공에서 출렁거리는 그물속 같다. 안간 힘을 쓰면 쓸수록 팔도 다리도 나른해 나고 몸은 아래로 잠기기만 한다. 컴컴한 굴은 아무리 내다봐도 끝이 없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아 두려움만 앞선다. 이 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살지 못해 또 그 생각을 하며 악을 썼다. 길을 써서 몸이 겨우 한자쯤 나가는 것 같은데 동굴 여기저기에서 무엇인가 슬슬 기어다니는 소리가 났다. 차가운 것이 선뜻선뜻 목을 스치고 다리에 갈마드는 것 같아 오싹오싹 소름이 일고 금방이라도 물릴 것 같은 환각에 머리가 아찔아찔해 난다. 소리를 질러보고 싶었으나 소리가 나가지 않고 일신이 땀에 오그라든다. 죽었구나. 절망에 휩싸여 기어다니기를 막 단념하려 할 때 한 줄기 밝은 햇살이 동굴 입구를 뚫고 흘러들었다.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고 막혔던 숨이 나간다. 드디어 동굴에서 기어나와 눈을 뜨니 새벽 4시였다. 온 밤을 동굴에서 헤매다 보니 일신이 녹작지근했다. 아마 낮에 남편으로부터 시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아 귀국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난 뒤 내내 불안해서인 것 같았다. 일어나 앉아 스탠드를 켜고 책을 손에 들었지만 그리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리 만무하다. 반듯하게 누워 멀뚱멀뚱한 눈으로 희끄무레한 침실 천정을 올려다본다. 지난 3년 동안 살아온 생활의 궤적들이 하나하나의 무성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그 궤적들은 하나의 완전한 퍼즐로 맞춰지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재생하는 것 같았다. 순간 눈물이 빙 고인다. 어떻게 그 생지옥 같은 나날들을 버텨내고 살아왔던가. 내 인생에서 지난 3년은 가장 슬픈 삶이었고 그 삶은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이었으며 가시밭길이었다. 수술에 항암치료에 온몸에 군데군데 멍이 들고 생채기를 입으면서 한 고비 넘기고 겨우 숨을 쉴까 하니 예기치도 못한 더 험한 고비가 나를 기다릴 줄이야.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 겨우 힘든 고비를 다 넘기고 났는데 남편의 고비를 어떻게 넘을지 앞이 막막했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남편과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지만 남편과 상의 없이 혼자 그 힘든 고비를 넘어온 내 자신이 너무 미련하고 한심했다. 부부란 일심동체라 서로 한치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데 나는 내내 남편을 속인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올가미가 돼 내 목을 꽉 조여와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을 꽁꽁 묶거나 온몸이 다 아파났다. 평생 초중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 나란 사람은 너무 천진하고 단순해 거짓말만 하면 얼굴부터 빨개졌는데 남편을 속인 것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도록 괴로웠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모은 돈인데 그리움을 꾹꾹 참고 외로움을 견디고 고독을 잘근잘근 씹어삼키면서 이제 1년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이 모여진다는 행복한 상상에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3년 전에 80여만 원 되는 저금 통장을 보면서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달린 집을 장만하교 라고 하던 남편의 말이 비수가 돼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에 젖고 땀에 전 돈이 하루아침에 무정한 바람의 란무에 한 장, 두 장, 산지 사방으로 날아갔으니 남편이 알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라는 생각에 하얗게 밤을 새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숨막히는 생활에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는 통쾌하게 탈출하고 싶었다. 그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남편이 시아버님이 편찮기에 돈을 얼마 쓸지 모른다면서 저그만 돈을 찾아놓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 일장 폭풍우가 들이닥칠 것 같았다. 출국하는 날 남편은 먼저 엄마 집부터 가겠다고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든 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물음표들 뿐이었다. 그러노라니 눈은 점점 말똥말똥해진다. 결단을 내려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내 머리로는 전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야기할까? 아니, 해야지. 지금 형편에 어디 가서 당장 3만 원을 구할 길이 없었다. 나는 먼저 전화로 집 상황을 이야기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굳혔다. 결단을 내리고 나니 다소 마음의 안정이 찾아들었다. 다시 잠을 청할 것 같지 않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겨울이라 밖에는 아직 어둠이 그대로 앉아있었다. 문득 커피가 당겼다. 커피 마시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달달한 걸 마시면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래서 잠옷바람으로 커피 한 잔 타들고 창가에 섰다. 새벽 창가에 서서 달콤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니 기분이 묘했다. 빈속이라 커피의 달콤함이 혈관을 따라 전신에 스며드는 그 기분은 종대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따뜻한 커피의 맛은 장미빛으로 변하면서 곳곳에 햇살이 들어오는 길을 낸 것 같았다. 그 느낌이 하도 짜릿하고 황홀해 나는 잠깐 눈을 감고 도취돼 버렸다. 그리고 커피를 홀짝이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거리는 너무 고요했다. 이윽고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바야흐로 동녘 하늘이 밝아오면서 어둠 속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 둘 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새벽 창가에 서서 어둠과 여명이 교체되는 장엄한 그 순간을 조용히, 아니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어 북디붉은 태양이 구름 너머로 붉은 얼굴을 내밀었다.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고 줄기줄기 천만 가닥의 태양빛이 온 누리를 찬란하게 물들였다.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어 부채살 같은 눈부신 햇살이 창가를 뚫고 들어와 눈이 부셨다. 아침의 햇살을 맞이하노라니 그 무엇인가 나를 강렬하게 자극했다. 용기를 내 천천히, 그러나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해댔다. 이어 먼 남쪽 나라에서 귀에 익은 남편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아들이 친구와 사업을 시작하느라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 빚을 갚기 위해 집에 돈을 다 날렸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숨김없이 털어놨다. 100만 원을 날렸다는 내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숨막히는 침묵에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았다. 짧디 짧은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누구도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대치 상태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 만에야 남편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낯선 것 같으면서도 은근 귀에 익은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이미 이런 곰탱이 같은 우리 옆이었네. 왜 말하지 않았소? 난 돈보다 당신 건강이 우선이오. 돈이란 또 벌면 되는 것인데 그동안 끙끙 속아르면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당신 혼자 감당했소? 돈보다 당신 마음 고생한 걸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무겁소. 돈이란 산의 지물인데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럼 당신이 덜 고생했을 것 아니오. 마음속 짐을 훌훌 다 털어버려. 그리고 아직 건강하니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감당하교. 길길이 날뛸 줄 알았는데 너무 천만 뜻밖의 말에 나는 한동안 멍해 있다가 급기야 오열을 터뜨렸다. 눈물샘이 터졌는지 아직도 흘릴 눈물이 남았는지 뜨거운 눈물이 보뚝 터진 것 마냥 졸졸 흘러내렸다. 남편이 곁에 있다면 남편의 듬직한 품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과 울분을 피 터지도록 랑자하게 토해내고 싶었다. 그때 알았다. 남편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한 줄기 가장 따뜻한 햇살이고 영원한 사랑의 샘이라는 것을. 그 햇살은 그동안 만신창이 됐던 내 마음에 흘러들어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따스한 겨울 햇살은 너무 찬란하다. 눈부신 햇살이 대기 속을 미끄러지듯 들어와 거실을 꽉 채운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요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남편 몰래 가정재력에 손해를 끼쳐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지만 이 사정을 요해한 남편은 도리어 자기 몰래 속을 태운 아내를 나무라마면서 함께 난관을 타개해 나갈 긍정적이고 고마운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말고 언제나 영원한 한편이 되는 것이 원앙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선아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친척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에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사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길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예정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석금병 종석이는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구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년 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1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배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 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0: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민족건강제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동체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군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촉진법의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을 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혜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제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평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명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판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판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비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의 분파는 경기 정신을 격려하면서 품격과 소질을 보여주고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의 정신 풍모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연변 조순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에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근혜 널뛰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당근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판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혜 민족건강제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도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 단결 부리기의 힘이와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조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공연, 취미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를 체험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교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교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조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자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0: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연결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추어 선으로 동진거리, 인풍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1: 주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 강연조 성원들은 사배구역 대중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사배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사배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구역 주민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사배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배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연변주 총상회에서는 일전 민영기업과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주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지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 민영경제의 지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지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 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 전시관, 혁명 유적지, 변경 전망대와 향촌지능 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창건, 변경 치리, 생태산업, 향촌지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 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이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 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기업가들이 변경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지능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주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0: 은근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 매 제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문란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0: 중국 민족본은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에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보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천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훈천에서 해마다 킹크랩 150만 마리 이상을 수입하는데 화물 가치는 33억 원을 웃돌고 전국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훈천 다국전자상거래 이야기에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2018년 훈촌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은 4,300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 원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희 서태문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훈입니다.

여러분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찬물로 샤워를 합니까? 근데 고온 날씨에 하게 되는 일부 행동들은요,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온 날씨에 삼가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무더운 실에서 실내로 들어온 후에 인차 에어컨 바람을 쐬게 되면요, 몸은 상쾌하지만 이러한 냉열 교차의 자극은 혈관을 빠르게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 혈관 경련, 혈압 변동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음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인체의 혈관을 확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게 되면 혈관에 수축을 하고 혈압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관상동맥, 뇌혈관 등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격렬한 운동은요, 체온을 급격히 상승을 시키고 열을 발생을 시키며 인체의 산열 능력을 감소시켜 더위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고온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 나트륨, 칼륨 등이 손실이 돼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고온에서 심장은 혈압과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작동을 해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은요,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도 바로 찬물로 샤워하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린 후에 인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요, 찬물의 자극으로 피부 혈관이 급격히 수축을 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량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밖에도 밤을

세우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면은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쉽죠. 또 장기간 밤을 새우면은요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고 심근허혈 그리고 협심증 등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고운 날씨에 삼가해야 할 일부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장수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년기가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생리기능이 퇴화로 해서 신체상의 질환은 물론 심리 성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좋은 심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심리를 수유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또 장수하는 데도 이롭기 때문에 노인들은요, 노년기 심리 건강에 많은 종시를 돌리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노인들한테서 어떤 심리 변화가 일어나며 또 중시해야 할 심리 질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임상 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반갑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요,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퇴화 되면서 질병에도 많이 노출이 되곤 하죠. 신체상의 변화는요, 물론 심리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들어서면 구체적으로 심리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3: 네. 노년기 하면은 많은 심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우선 심리 변화 전에 우리가 노년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연령대로 보시면은요, 노년기를 이 부동한 나이에서 우리 그 노년기를 보는 나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위생조직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5세 이전은 청년이고요. 45세에서 59세 사이를 중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75세 이전을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보통 젊은 노인이라고 보고요. 진정한 노인은 75세에서 89세 사이를 노인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90세부터는 장수노인에 속합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되는 노인층에 대한 정의고요. 사실 우리 노년기 하면은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이 발달 과제, 그 태어나서부터 이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8개 단계로 심리학자는 나눴는데, 태어나서부터 이 노년기는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숙제가 과제라고 하거든요. 원숙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 참 좋더라고요. 60세에 이르면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70세에 이르면 아무리 마음이 내키고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에 우리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자기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2: 글쎄요, 뭐 인지능력, 행동이라든가 뭐 그렇죠. 발달이 움직임이 젊은 날에 비해서는 뭐 보통 30, 40대까지는 아주 뭐 청년의 그 기백이 넘치는데 75세까지도 괜찮은데 뭐 75세 넘어서서 조금씩 뭐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젊은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씀의 속도, 걸음걸이, 음식 먹는 거 뭐 여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하니까 아, 노년이 되는가 보다. 젊은 애들이 뭐 식사 잘하세요. 저희는 못 먹어요. 힘이 빠져요. 뭐 이런 소리 하게 되니까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뭐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집에 부모님이 뭐 나이를 또 드셔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3: 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이제 같은 변화들, 감각 기능이 쇠퇴라든지 운동 기능이 감퇴라든지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라든지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 나눠서 해야 되고
2: 마음은 늘 30대인데
3: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 변화를 보인가 보면 는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예전보다 막 우울해진다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도 별로 즐거운 일이 없다.
2: 네.
3: 이렇게 흥분되지를 않는.
2: 그렇죠. 번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3: 예, 그렇죠.
2: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3: 예. 아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요구가 높은 분들은 더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수면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잘 관찰해 보면 이 내향성과 외향성, 수동성이 이것들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사회 활동이 감소됨으로 예,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많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건강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남녀 역할이 많이 바뀌죠. 집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죠. 예. 밖으로 계속 활동하시던 아버님도 집에서 가정일도 도와주시고 조용하시고 말수가 없던 어머님은 예, 이게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호르몬 변화가 예, 초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경직성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말로 추울 때도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그래서 감기 걸렸다는 노인들도 있죠. 예.
2: 맞아요. 돈 아끼고 절약 가다는 거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3: 그렇죠. 절약 정신은 몸에 배게 예. 있으니까.
2: 늘 그랬어요.
3: 예. 그래 그 외에도 또 조심성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체면 중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예. 감각 기능의 쇠퇴와 예. 이런 것들이 자기 실수를 초래할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하면 가벼운 이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보고 예, 일상적으로는 노염을 많이 탄다고 해요. 예, 예. 그 외에도 또 의존심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 내세에 계신 다음에 이 형제끼리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 이야기도 나누고 예, 서로가 서로에게 예, 속심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못했던 것들을 예, 그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사실 이렇게 노년기에는 우리 미각 이런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옛날에 맛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음식을 해놓고도 아, 이거 맛이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 자연히 이런 음식 예, 그 만들어서 자기의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죠. 예. 예, 이렇게 그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가 따르는
2: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노년기가 훨씬 그 전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심리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준다고 보십니까?
3: 그래요. 노년기에 몇 가지 우리 팔달 거합이라고 하는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개 영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그 요즘은 이 지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이 노인들을 보면은 허다한 노인들도 요즘은 그 위챗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노도 잘 보시더라고요. 노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그 은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고 특히 그것들을 통해서 정치 이런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도 파악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폭넓은 지식 식견들을 배우고 요즘에 지난번에 그 월드컵 때도 어떤 노인분들은 아 그걸 적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그거 그 결승전까지 몇 대 몇으로 이겼고 그게 누구가 이것이 사실 아주 좋은 뇌에는 좋은 그 노년기에 뇌 단련 우리가 몸은 헬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시는데요. 노년기에 우리 뇌도 이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이런 학습들도 예, 그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지적인 영역이고요. 다음은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예, 비록 노년기에 들어섰지만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취미를 계속 살리고 예, 여가를 즐겁게 보내고 이 퇴직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서 병원을 찾는

0: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요. 네. 그래서 그 줄어든 일, 그다음 줄어든 수입에 잘 적응하기.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 단계에 와서는요. 사별이 많더라고요. 60대 벌써 남편을 잃고 오시는 어머님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시고요. 근데 사별하시면은 사실 그 애도 반응이 필요한데 그때 굉장히 이 애도 과정을 잘 거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마음을 추스르기가 또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세월이 긴 가면 길지도 짧담도 짧지도 않고 힘든 노정을 쭉 거쳐오면서 이렇게 말 못할 사연도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잘했으면
0: 들어가 친분을 유지한다든지 정말로 늘 소통할 그 연세가 어떻게 되든 간에요. 이게 한두 명은 정말로 마음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정과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 어른구실 하기 자식과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외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처지는 체력과 건강에 잘 적응하고요. 걸맞게 운동하기,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섭생하기, 질병에 대한 약들을 사드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때는 불량 반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1: 네네. 네. 그래요. 퇴직할 후에도 또 노래 교실에 다닌다든가 또 탁구 치러 다닌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등등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노인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봐요. 그렇죠. 흥성성하게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취미 생활. 이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이 심리 건강 이후자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죠, 이거.
0: 예, 예. 도움이 많습니다. 특히 그 심리 건강에서 앞에서 말한 정서적인 영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 그 탁구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해보면 이 탁구는 노년기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도 있고 이런 이성분들이 계시는데 다 60 중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운동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 운동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이래 운동 후배들한테도 늘 이렇게 그 따뜻함과 이런 배려를 주시거든요. 퇴근해서 늦게 온 분한테 인사, 그 자리도 양도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심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 유지와 신체 건강 유지에 다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심리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까요?
0: 심리 질병들이 많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그 노년기 우울증은 굉장히 그 젊은 층의 우울증하고는 다릅니다. 노년기 내 우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정서적인 주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신체 주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아파요. 아무리 검사해도 검사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도 이상합니다. 옮겨 다니면서 아프게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를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게 한번 자고 나면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새벽에 깨어나고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또 식욕이 감퇴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감퇴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중하면은요 체중 감소가 또 심각합니다. 한두 달 우울증 앓고 오면은 막 이 10근 20근 이렇게 체중이 빠지고 나면은 이 자체가 노인들한테는 또 불안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내가 이거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이 증상 중에서 이런 심리적인 증상, 신체적인 증상, 특히 그 인지 기능에 관한 증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치매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해요. 왜냐면 노인들이 우울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말수가 적어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있고요. 깜빡깜빡 하시고요. 이 기억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와 이거 우리 부모님이 친

0: 아니냐.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정말 걸리지 말아야 할 치매라든가 뭐 중풍이라든가 뇌동맥경화 무슨 뭐 이게 다 노년기에 뭐 피해야지 일을 못하지 않아요. 나이가
0: 그렇죠.
1: 80, 90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심지어 그렇죠. 젊은 층에서도 5, 60에 맞습니다. 걸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0: 예, 예.
1: 저희 나이 또래지만 또
0: 그렇죠.
1: 그렇잖아요.
0: 그래서 노년들이 이제 소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신체적인 것들도 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아유, 사실 우울증 걸릴 수 있는 그렇죠. 스트레스 요인이죠.
1: 이제는 나이를 먹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젊은 날에는 내가 휴양했고 막 그저 혈기 넘치게끔 일도 해제 끼고 뭐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했는데 성취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 들고 하니까 누구 찾는 사람도 없고 50, 70세 저까지 찾지만 은 80세 넘어가면 친구들도 줄어들고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불안해나고.
0: 그렇죠. 에.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넘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네. 지금 문진에서 그 진료를 하면서 보면 은 83세, 84세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정말로 이쁘게 하시고요.
1: 네, 아유,
0: 그리고 따박따박 약을 처방 받아가시고
1: 여성분들이 많죠. 때. 여성분들이 많죠.
0: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비례가 안 맞거든요. 여성분들이 아마도 남성분들보다 장수하는 네, 경우.
1: 80, 90세, 뭐 100세 장수 노인은 중에 네. 할머니들이 많아요.
0: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은 건강관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1: 할머니들 젊어서는 고생을 했는데 나이 드셔서는 네. 뭐 잘 보내셨는지 건강에 다오게 사셔야 되죠.
0: 예, 이렇게 좀. 수명의 살 노인을 이렇게 장수하고 이런 건 좋은데 사실은 지켜보면은 신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곱게 늙어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한 거죠.
1: 그래. 네,
0: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적시적으로 병원을 찾고 그것이 개선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확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신체 질병 때문에 우울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가치감 하면 또 무가치감 때문에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단 하나 여기에서 노년기에도 제일로 위험 요소가 너무나 우울증이 심각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이란 이런 걸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적시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증. 어떤 분들은 젊은 층에서도 요즘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노인층에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검사를 해보면은 그 정도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안 올라오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급성 불안 발작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가끔씩 노인층에서 60, 7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해서 기질적인 병변을 배출한 뒤에는 이 불안장애 치료를 받으시면은요 굉장히 호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만성 불안, 예,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하게 불안할 일이 없는데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지금 다 좋다고요. 우리 자식들도 아주 잘 됐고요. 나 자신도 사실 걱정이 없대요. 근데 이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적시적으로 치료하면은 정말로 효과가 좋은 질병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노년층에서 늘 보는 그런 병들이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건강염려증. 자신이 이런 뭐 확실하게 검사를 해도 의학적으로 이상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병원을 많이 병원 쇼핑이라고 하죠. 와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동시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요. 노년기 우울증, 불안증, 뭐 건강염려증, 뭐 그런 거 잠도 잘 오고 수면장애. 이 질환이 이런 등등 질환인데 발병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면서 얘기를 나눠.

0: 맞습니다. 노년기 불안증 증상은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노년기 불안증 증상이.
1: 노년기 불안증, 뭔가 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까봐 심장이 멈추던든지, 이 아주 불편합니다. 불안 증세가. 그래서 자식들이 옆에 있어야 시름이 놓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자식들이 계속 동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죠.
0: 네. 그래서 노년기에 들어서 이러저런 건강 염려가 많이 생기면서 고독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고독. 아, 어쩌지, 고독, 나중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인들한테는? 고독이요.
1: 고독이 만성 자살이라고 하거든요. 특히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고독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취미 생활을 살린다든지,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을 극복하려면은.
0: 사실 이겨내는 사람인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 뭐 하다가, 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1: 그렇죠. 고독을 이겨 못 내면 또 우울로 이어진다든지,
0: 그러게 말이에요.
1: 불안증으로 이어지거나, 또 자기 스스로 몸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고독하면 몸에,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불편한 것 같아요.
0: 참, 그래서 이 심적으로도 나는 괜찮겠니 이런 생각이 들 때면은 주변의 친구라든가 병원을 찾는다거나 심리 상담사를 찾아서 보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네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1: 아주 좋죠.
0: 그래서 전에 한 번 왔던 이종훈 선생님 심혈외과의 선생님 물어봤더니 우리 조홍자 박사님 그 경우에는 만 원이래요. 심리 자문을 오신 분들 그렇게 많습니까?
1: 요즘 노인분들도 예전과 다릅니다. 힘들면 찾아오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0: 자기 스스로 괜찮겠지, 나는 이겨낼 수 있겠지, 이건데 그게가 자꾸 불안하고 소외감 되고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아요?
1: 그렇죠. 들죠. 특히 어떤 분들은 인생을 쭉 이렇게 살면서 되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그리고 이 주동적으로 찾아오셔서 기어이 저는 상담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상담은 대부분 학생들을 하시는데 왠지 괜찮으니까 여기서 간단히 이야기 이 상담을 따로 잡으면은 비용도 내야 되고 이 시간도 잡아야 되고 그런데 아이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셔도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제가 제대로 선생님하고 단독으로 이야기해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그 이문과 생각이 분명하셔서 답을 찾아가셔서 끝날 때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연한 것 같다고 내려놓은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 노년에 이르면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예컨대 일터에서 물러난 후에 사회 교제가 적어진다든가 또 자식들과 갈라져서 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3분의 2라 할까요? 국내외에서 열심히 뛰는 자네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정서에 젖어들기 쉬운데 이런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거? 70세까지는 그냥 자립하고 괜찮은데 80세 넘어서부터는 없잖아요. 그 자식들도 40, 50세가 넘어서 60세가 돼서 열심히 나름 또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전화 한 통만 하지 자주 들려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
1: 그렇죠. 부정적인 정서 이러면은 그게 이게 정서에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하면 우울증에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내가 즐겁지를 않다. 이런 자원. 그래서 부동한 이 정서에 따라서 부동하게 평소에 내가 습득해온 이 자기 정서 관리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젊어서부터의 습관이 이어지더라고요.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30년 친구다 이러면은 가능하게 젊은 노인층 때도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스피닝을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거의 이런 친구는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 때 무슨

0: 일이 있을 때 적시적으로 소통하면은 예, 나의 화나의 지혜보다는 두 분이 이야기하고 보면 일단 이야기하면 마음이 풀립니다. 네. 털어놓는 방 심리치료회사의 털어놓는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친구가 있고 자식들도 여유가 된다면은 이 집중 옆에는 뭐 있지만 시간을 내서 스피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스피닝도 하고 통화도 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1: 그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0: 큰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예, 그 젊은 층의 노인들은 또 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모임도 잘 가지시더라고요.
1: 그냥 늘 유대적인 활동 서로가 뭐 인사 문안도 하고 활동에서 서로가 찾아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뭘 먹냐 요즘엔 질병이 뭐 어떤 게 있느냐 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자주 문안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이러면 80, 90세 그저 그냥 소통을 하다 보게 되면 뭐 심지어 어떤 그 노년 좋은 친구들은 그 저 양로원도 젊은 8, 90 그렇죠. 움직일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특점이 있다면요. 이 80대는 젊음입니다. 젊은 청년처럼
1: 네,
0: 제 관찰에 의하면은 내가 우울하다. 내가 잠을 못 잔다. 그런데 내가 조선생님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굉장히 좋아졌다. 이래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은요. 다 노래교실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적정히 만나시고
1: 열정이
0: 있고.
1: 열정이 좋죠.
0: 예. 네. 그리고 이 자기 관리에서 이 몸매라든지 예, 이 옷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 정말로 중요하죠. 이렇게 보기 좋게
1: 항상
0: 멋있게 하고
1: 젊게 오시더라고요. 살겠다.
0: 그렇죠.
1: 나는 아직 젊었어. 기력이 너희들보다 못지않아 젊으니 뭐 이런 그런 의력 노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항상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0: 그렇죠.
1: 근일에 또한 보게 되면 노년기 재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재혼 심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셔 이거.
0: 재혼하면은 네. 사실 이게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 노인 자신한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 보면은 예, 건강하게 여기엔 또 이렇게 재혼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예, 동반자 말동무 이 정서적인 유지 그리고 정말로 두 분이 좋아서 하는 그런 재혼이라면은 우리 뇌 건강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해서 행복 호르몬과 관계돼서 요즘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분비에 다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예,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스트레스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해를 따져서 또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노인들도 있었고요. 여러 면에서 예. 예, 관계가 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두 분의 행복, 정신 건강을 위하는 면에서는 차원에서는 예.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예. 요즘은 장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삶에 있어서 뭐 좋은 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소에서도 뭐 심리적으로 뭐 자기 자세 나름이겠죠.
0: 그렇죠.
1: 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게 좋은가요? 어떻게 하면
0: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우리 늘 말하는 네. 신타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늘 노년기라는 특성이 앞에서 말했듯이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 어때요? 질병을 얻기 시작합니다.
1: 그치.
0: 부모님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다고 하죠. 그 아픈 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서도 활동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르르 보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그 마음가짐이 우선 중요합니다. 이 노년기를 즐기고 능력껏 활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늘 우리는 活到老, 学到老, 예, 배움에 게을르지 않는 이런 사는 날까지 배우는 이런 마음가짐들이 사실 심리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해서 취미 활동, 애호 살리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 잘 받기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꾸 가서 보건품 사드시거나 그런 것들이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요. 좋기는 매년 전면 검진 받고 3-4개월에 한 번씩 혈지가 높으신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쉐즈, 간공, 성공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검사.

0: 평가를 받으시고 그 늘 긍정적인 사유를 유지하고 노년기를 즐기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뭐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심리건강 노년생활의 행복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물론 자녀들의 높은 중시가 필요합니다. 노인들의 심리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0: 네, 구체적으로 몇 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예, 신체적인 영역, 그리고 심리적인 영역. 예, 신체적으로는 예, 규칙적인 수면 취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되면은 이 수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전에 활동을 예. 정해서 이 조건 반사를 이루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드라마 본다든지 핸드폰 보다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쉬고 그래서 또 불면증 약을 드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이 건강에 걸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이제도 강조했지만 늘 규칙적인 이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빨리 예, 그 안 좋은 부분을 치료받으신다면은 좀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주동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이 인간관계를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예, 만들어두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한 고독감을 줄일 수 있겠죠. 예.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자녀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요즘 참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아이들 가서 봐주시고 했는데 이 마찰 때문에 우울해서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인간관계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 시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심리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점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구속병원 림상심리과 주임이신 조홍자 박사를 모시고 노년기 심리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또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감을 느낄 수도 있는 시기인 것만큼 우선 노년기를 잘 인식을 하고 적응을 잘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적으로 노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에 알맞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심리 건강 나가서 생활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360일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안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난 네. 시간에 우리가 네. 그 아리랑 연곡을 막 불렀잖아요. 네. 세마치 장단으로 된 거.
1: 네.
0: 네, 아리랑의 매력이 참 무궁무진하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앉으신 또 학생분들도 그 번조 아리랑에 대해서 굉장히 네. 배우고 싶어 네.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번조 아리랑은 무엇인지 아. 정말 네,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요.
1: 그렇죠, 번조. 네. 번조 말 그대로 네. 번연의 아리랑. 우리 수많은 아리랑 중에서. 아리랑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아시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자, 번조 아리랑을 네. 우리가 오늘도 그 우리 직원 한 분이 그 구아리랑은 뭐고 번조 아리랑은 뭐니 하고 식사하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아리랑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본연의 아리랑인지 잘 모르고 계시죠.
1: 그렇죠.
0: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럼 오늘 시간 번조 아리랑
1: 오늘 뭐 번조 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0: 네. 사실 번조 아리랑의 그 가사 말이 우리가 통용 사용되고 불러지는 가사 네. 말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그렇죠. 발병난다. 이 가사 말입니다.
1: 선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아리랑하고 번조아리랑은 네. 장단은 비슷한데 선율이 조금 달라요. 구아리랑은 네.

0: 번자리랑. 네. 네.
1: 자,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번자리랑 굉장히
0: 잠깐 했죠. 네. 잠깐. 네. 그래서 이게 구선심수로 전해져온 아리랑이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 전통을 배울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악보보다는 가사를 넣고 네. 그 가사에 여러 가지 표기를 하면서
1: 희김새가 많죠.
0: 그러면서 배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0: 물론 이제 악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네. 그릴 수는 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맛이 안 살아나죠.
1: 그렇죠.
0: 그냥 악보에 악보대로만.
1: 많은 분들이 그 민요를 배울 때 특히 악보를 달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사실 악보를 가져도 되는데 네. 이 전통 아리랑이나 전통 민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악보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네.
1: 어떤 시김치는 적을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이 번주아리랑 같은 아리랑을 할 때는 그냥 이 사실은 제 앞에 있는 이 건반 악기가
1: 네.
0: 조금 이제 무용지물이 될

0: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불러봅시다. 박은 이제 3박 계열이기 때문에 3박으로 돌아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시작. 지금 그냥 아리랑 아리랑 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1: 네. 네, 그래서
0: 아리랑 아리랑 아도 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도 아 한 음이 아니고 아 이렇게 두 음으로. 네. 아, 아, 아, 이렇게 두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0: 아, 리오는 아직 안 했는데 제가
1: 급했어요. 네.
0: 알아 알아. 네, 다시 한번 아.

개가 좀 길지요. 네. 개가 고개. 개를 잘 돌리셔야 돼요. 개를 고개.

0: 이렇습니다.
1: 야, 이게 사실 네. 이 두 구절은 네. 다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네. 시김치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많죠. 네. 그래서 이 전통을 할 때는 꼭 그 우리 네. 어미란 네.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시김새. 시김새 설명을. 네. 잘 해주셔야 됩니다.
1: 그래서 그 네. 예전에 그 어떤 가수들은 네. 아리랑을 사실 제일 부르기가 어려워서.
0: 당연하죠.
1: 부르기가 어렵다고 해요.
0: 그냥 남이 부르는 걸 들으면 쉬워 보여요.
2: 쉬워 보여요.
0: 그냥 제가 그냥 막.

0: 잘 돌아가네. 그냥 뭐 쉬워 보이죠.
1: 쉬워 보이죠.
0: 근데 그걸 배우려면은 너무 너무
2: 네네.
0: 그러니까 기초 작업.
3: 그래.
0: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기초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를 배울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기초 훈련이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 배우러 지금 오시는 이 학생분들은 그런 기초 훈련이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미라 선생이 잘 따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이분은 그런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으니까 뭐 판소리가 됐던 무슨 아니면 뭐 경기민요가 됐던 서도민요가 됐던 뭐 잘 따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냥 남이 부르는 게 듣기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뭐 이러시면은 안 되고 그런 기초 작업을 리봉하기 위한 그런
1: 배우다 보면은
0: 가베이 훈련이

0: 그렇죠. 근데 그냥 이 사실은 예전부터 불려졌잖아요. 네. 이 미리 그렇죠. 아지랑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배워내실 네. 수 있다는 네. 자신감을 갖고 네.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여기에서 그 우리가 아리랑 세 글자잖아요.
1: 네. 그렇죠.
0: 여기도 보통 보면은 음을 많이 넣어봤자 뭐 두세 개밖에 안 되겠지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아리랑은 돌림이 굉장히 많아요.
1: 맞습니다.
0: 그걸까지 다 하면은 돌림이 굉장히 많은 음들이 맞습니다. 가미되죠. 네. 추가되고. 그래서
1: 기초 작업을 못한 대신에
0: 네.
1: 100배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기초 작업하니까 정말 저도 네. 많이 따라 불렀어요.
1: 네.
0: 근데 보니까 2006년부터
1: 많이 했죠.
0: 따라 부르기를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면 또 다른 또 그 분야보다도 아리랑 민요 그 쪽은 대중 노래보다 필경은 또 많이 또 어렵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정말 아기 시절의 그 기초는 지났어요. 네. 충분히 돼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머리 가운데 박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왜냐하면 3박을 떠나지 않거든요.
0: 네.
1: 초과하거나 적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고 딱 3박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삼박과 딱 맞먹기 때문에 네. 예, 그 박을 항상 세시면서 해야 돼요. 세시면서.
1: 네, 손으로 해가면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손으로 해가.
0: 그럼요. 손으로.
2: 그래.
0: 하나, 둘, 셋. 박 박을 치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머리를 끄덕이면서 하나, 둘, 셋 이러는 분들도 있고, 어, 뭐 이렇게 바, 이렇게 손가락으로 닭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사, 뭐 탁자를 두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을 두드리셔도 되고요.
3: 몸을
0: 어쨌든
3: 흔들거나.
0: 닭을 꼭 치는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아리랑 시작.

네, 랑, 랑을, 아리랑이 랑을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라, 아, 앙. 어, 이제 알아들었구나. 네. 아, 리, 랑, 라, 아, 앙. 네. 그 다음에 또, 아, 리, 랑. 똑같습니다. 네. 아, 리, 랑. 네. 다시 한번 아리랑. 자,

라도 세 글자로 분리가 되죠. 라아아. 라아아. 아라의 라를 세 글자로 분리를 시켰어요. 아라. 요렇게. 그 다음 리오를 합니다.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돌이 굴 산에서 이제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떨어러러 이.

0: 뭐냐면 개. 개. 개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애가 들어갑니다. 어, 개, 애, 로, 어. 이렇게 들어가죠. 고, 개, 로. 맞지요? 보십시오. 고, 어, 어. 개, 애, 로, 어. 예. 그러니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 시까따다.
0: 네. 고, 개, 로. 고, 개, 로. 네. 자, 해봅시다.
2: 고, 개, 로.
0: 네.
2: 10개. 10개 하면 되네요.

0: 단어 한 부분 모어 한 부분 간 한 부분 다 넘어간다
1: no.
0: 넘어간다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넘어간다 이걸 연결하면은 동동따 쿵따 동동따 쿵따 넘어간다 두 장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2: 사이가 한 장단.
0: 네. 어렵죠?
3: 이렇게
2: 어렵죠?
0: 어, 이렇게 어려운 거, 오야, 괜히 하자했다, 야.
3: 호랑간에 막 부르지. 어.
2: 그렇게 네, 사실 알고 부르면 이렇습니다. 예. 이런, 네. 이런 네. 맛이거든요.
0: 그래서,
3: 네. 굉장히...
0: 예전에 한번 그 본조알이랑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2: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네. 어, 너무 바빠서 못 배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2: 네.
0: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적이 있는 아, 것 같아요. 네
2: 지금은 괜찮죠.
0: 네
2: 이제는 그만큼
0: 그런
2: 또
0: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그만큼 우리가 조금 몇 년 동안 학생분들
0: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자신감을 가지고
2: 네.
0: 어, 잘 배우시길 바라고.
2: 그럼
0: 우리 엄일한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네. 지름길을
2: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네. 네 말씀을 해주시고
3: 그런 길이 있나?
2: 네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아리랑 아리랑에서 어, 선생님은 지금 아리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아리랑 이렇게 들리시죠? 네 음이 두 개 있습니다. 아리랑 마지막에 앙 예. 그냥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꼭 있습니다. 다르죠? 아리랑 그렇죠? 분명히 지금 두 음인데 그냥 여러분은 아리랑 이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 예, 습관적으로
2: 파죠. 예, 아리랑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리랑 아니고 아리랑 마지막에 꼭 이응 받침을 해주시고요.
3: 역시 그런 멋있구나.
0: 멋있어요.
2: 그렇죠.
0: 네.
2: 지금 모르고. 분명히 지금 두 번씩 음이 두 개 있다고 하시는데 듣기에는 자꾸.
3: 어 그래요.
2: 예. 네. 그래서 이거 배우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냐를 먼저 들어보시고 아 여기 음이 있구나 이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두 개 같죠. 또 네. 파서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만약 그 음이 기억 안 나실 때는 이 손을 그 기억하세요 이걸. 아리랑 또 두 번째 아리랑은 더 멀리 가요. 아리랑 그다음 여기 아라리요 아라리까지 한 개 장단입니다. 아라하리 여기 도는 음이 많아요. 아라하리요 요는 다른 장단이거든요. 요 이 부분은 괜찮죠.
4: 네.
2: 요

넘어가서 아이고 여기도 역시 파는 넘어간다 이러면 끝이에요. 후렴이 다 갔어요. 후렴만 배우셔도 오늘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기서 빨리 고 올리는 네. 부분은 아마 우리 예전에 다른 민요를 배우실 때 있었어요. 네.

그대로 이부 이거는 집에 가셔서 그냥 누워 자기 전이나 뭐 그냥 어디 걸을 때도 개에에에에로어개에에에에로어 이걸 천천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되면은 개로 이어가고 안 될 때는 개에에에로어 이렇게 가시면 돼요.

0: 네, 막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잘 안 될 텐데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1: 겁나 안 써?
2: 아리랑

0: 라앙. 랑이 몇 글자?
1: 세 개.
0: 세 글자. 근데 라앙 두 글자로 하면 안 되고 라앙 세 글자로. 아리라앙. 자.
2: 아리라앙. 라앙. 라앙.
0: 네. 아리 리를 하고 바로 라앙 세 개 하면 됩니다. 아리라앙.

0: 네. 세계 홍문 나와야 되는데.
1: 뭐 세계 홍문 내야 온다고.
0: 네. 아리랑 하면 두 개고 하나 더 붙이세요. 네.

0: 이건 다섯 개야.
1: 간다자.
2: 간다.
1: 다섯 개지.
0: 이게 바쁘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1: 근데.
0: 힘들다.
1: 우리가 보면.
0: 했는데요.
2: 네.
1: 그, 옛날에도. 네. 전문 서리꾼.
2: 부르는
1: 그 전문 서리꾼 그 들이 있었어요. 네. 말이 안 되네요.
2: 네. 전문 서리꾼들이
1: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라고 하잖아요.
2: 네.
1: 그때도 옛날에도 전문 서리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타고나신 분들이겠죠.
2: 네.
1: 옛날에는 어떤 뭐 교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런 그래서
2: 부르다 보니까
1: 네, 그렇죠.
2: 맛있게 부르고
1: 그런 전문 네. 서리꾼들이 이렇게 타고난 서리꾼들이 또 제자를 기르고
2: 네.
1: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어요.
2: 그럼요.
1: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했을까?
2: 에이. 아니 근데 바쁘게 해도 부를 수 있으니까.
1: 부를 수 있으니까.
2: 네. 대중들도 그렇죠. 부를 수 있었으니까요.
1: 근데 그게 이제 바빠야지 또 들으면은 재미없고.
2: 그렇죠. 재미없죠. 따분하면 그냥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이러면 동요고.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런 식임새들 덧붙임으로써 그때 그 뭐 우리 민요의 그 맛이
1: 그렇죠.
2: 예, 살아있고 또 그때는 또 일하면서도 이 힘든 노동생활 그래서 겪었던
1: 맞습니다.
2: 고통이나 이런 걸 잊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을 때는 예, 그 애환도 있으니까.
1: 그럼요. 여러 가지.
2: 있습니다. 야, 오늘 잘 배웠었죠.
1: 다음 시간에 네. 후렴을 한번 대해야 돼요.
2: 그래요. 후렴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책을. 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2: 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니헝관 선생님으로부터 본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자니였습니다.

1935년 3월 2일 장계석은 비행기로 중경에 가서 림시사령부를 세웠다. 그는 첫 명령을 발표하였다. 위원장인 내가 중경에 왔으니 사천과 기주에 있는 군대는 모두 내가 지휘한다. 내 명령이 없이 멋대로 진격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힘을 모아 함께 임무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부대는 이 지시를 따르기 바란다. 중정 명령. 장계석은 홍군을 오강 서부 적수하 동부 지역에서 전멸시켜 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는 부대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홍군의 뒤를 쫓고 앞을 막게 하였다. 그러는 한편 부하들에게 경솔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다. 장계석은 주훈원과 오기위가 이끄는 두 종대의 전보를 보냈다. 전원 종대의 주력부대는 반드시 적의 동태를 잘 파악한 뒤에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유력한 수색부대는 많이 멀리 파견할수록 좋다. 밤에 특별한 행동으로 멀리 정찰하도록 하라. 오기위 종대는 앞기 부분에 이르면 즉시 수색하면서 전진하되 경솔이 전진하지는 말라. 하지만 조헌원 종대든 오기위 종대든 공산당 비적과 격절이 붙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재빨리 협공으로 적을 깨끗이 무찌르도록 하라. 절대 주저하지 말라. 장계석은 또다시 보루 전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모든 현의 명령을 내리었다. 현마다 모두 사격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라. 사격 진지 사이의 거리는 화력이 미치도록 하며 500m에 하나씩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나루터는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부대나 지방군대를 두어 튼튼히 지키게 하며 사람을 보내 감독해야 한다. 적이 오지 않았을 때는 단단히 막을 것이며 적이 오면 지키면서 지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자 홍군 지도부는 작전이 더욱 어려워지었다. 홍군은 준이 전투에서 위세를 크게 떨치였고 덕분에 부대의 사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지도부는 이 기세를 몰아 멋지게 싸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고 있었다. 홍군 주력부대는 좀 쉬고 난 뒤에 준이 서쪽 압계와 바이칼람, 벙샨바 일대에서 적을 칠 기회만 찾고 있었다. 지도부에서 노리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바로 로반자, 장강산 일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후런 종대의 세계사였다. 하지만

0: 주훈아는 남이 저지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그는 오기비가 된통 낭패를 당하는 것을 알고는 철저히 조심했다. 홍군은 손바닥이 근질근질해놨지만 어디 하나 칠만한 곳도 없었다. 홍군 지도자들은 지도를 보며 구미를 하다가 끝내 현소재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곳이 바로 타고 신장이었다. 여기에 왕가래를 한 개 사가 머물고 있었다. 이 자그마한 현소재지를 치기 위해 반나절이나 회의를 했다. 한결같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들 하였다. 이 산은 지난번에 홍군한테 크게 당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있을 터이니 싸움이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모태동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누구나 싸우고 싶은 생각이 불붙듯해서 네 한마디 네 한마디 밀어붙여 결국 타고 신장을 치기로 결론이 나게 됐다. 주울래가 그날 밤에 작전 명령을 쓰고 이튿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주울래가 작전 명령을 다 썼을 때는 자정이 지난 뒤였다. 3월이라 밤에는 아직 쌀쌀했다. 흥국이 뜨거운 찬물 한 주전자를 끓여주었다. 큰 컵에 차를 우려 한 잔 마셨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쏟아지었다. 얼핏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똑똑똑 창문을 두드렸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울레는 잠귀가 밝은 편이었지만 너무 피곤해 저도 모르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조금 지나 다시 창문을 똑똑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레동지, 울레동지, 잠들었나요? 조울래가 겨우 눈을 떴다.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모태똥이었다. 그는 곧장 일어나 등불을 켠 다음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외투를 걸친 모태똥이 손에 램프를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다.
1: 아니, 호위병은 어디 가고 홀로 왔습니까? 모두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조울래는 모태똥을 방으로 들인 뒤에 램프를 받아 상무에 놓았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웬 행차이십니까? 잠이 와야 자지요.
0: 모태똥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1: 타고 신장을 친다는 명령은 내려보냈습니까? 아니, 아직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0: 모태동이 다행이라는 뜻이 말했다.
1: 타고 신장을 치는 일이 암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0: 모태동은 몸을 일으켜 램프를 들고 지도 가까이로 갔다. 그는 담배를 쥔 누런 손가락으로 지도에서 끼할 만한 지명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1: 이 타고 신장을 시키는 적이 귀주 군대 한계 4뿐이고 전투력이 약해 보이지만은 적들은 성벽도 있고 공사도 만들어 놓았으니 사실은 꽤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푹 오래 걸릴 거요. 시간이 길어지면 전투가 시끄럽게 될 겁니다.
0: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울래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주울래는 정신을 가다듬고 굳은 얼굴로 모태똥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모태똥은 램프를 든 손에 힘이 빠졌는지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1: 지금 우리 주위에는 적이 100개 단위나 됩니다. 게다가 꽤 몰려 있어요. 만약 타고 신장에서 빨리 손을 대지 못한다면 적들이 사면팔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겹겹으로 포위를 당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0: 그는 또 타고 신장 주변의 적들을 차례로 가리키었다.
1: 타고 신장 북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주 군대 한

경계려가 있고 서북쪽 로반장 일대에 조훈원의 세계사가 있으며 서남쪽 귀주 서부 대방 필절의 손도의 여섯 개 려 말고도 두 개 탄이 더 있었다. 조훈원과 손도가 힘을 모아 홍구를 남북으로 죄어오는 형편인데다가 오기비가 거느린 두 개 사가 이미 동쪽 도파수에 들어와 있고 사천군대 곽훈기 부대가 벌써 주은이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서영과 고린 동제 또 사천군대 주력부대가 머물고 있었고 타고장 신정을 치르다가 자칫하면은 적들에게 겹겹으로 둘러싸일 수가 있었다. 모태동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서두를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 때에는 힘 있는 호남 사투리로 느긋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다. 주은이 회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이 되고 많은 동지들이 애를 썼기 때문이지만 모태동의 재치는 설득력도 큰 몫을 하였다. 사실과 리치를 투철하게 분석하는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모태동은 람프를 다시 상모에 놓았다. 모태동은 말을 메꾸는 조용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조울래는 불빛 아래에서 짙은 눈썹을 찡그린 채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기었다. 조울래는 남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생각이나 올바른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객관 재료를 갖고 있지만 모태동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모태동은 한 가지 조건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다른 조건과 연결시켜 살피었고 한 부분을 정지된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그 부분의 결과를 보았던 것이다. 좋아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되면 여러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보지요. 조울래는 모태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크게 이긴 뒤로 사기가 오르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요. 한때는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한때는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균형을 잘 잡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졸리는 낯빛이 밝아지더니 입가가 스르르 풀리었다. 모태똥은 한시름 놓은 듯 하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원래 동지, 이 한판의 장기는 참 두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주위에 수십만에 이르는 적이 있지만은 우리 전투부대는 겨우 2-3만밖에 안 되지요.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그 후과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모태동이 말을 마치더니 일어나서 람프를 들었다. 그러자 조울래가 막아 나섰다. 나한테 뜨거운 차가 있으니 좀 마시고 가십시오. 생각 없습니다. 모태똥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만약 술이 있으면 한 잔 마시고 싶지만은. 조울래는 주전자에서 짙은 찬물을 부어 건네며 말했다. 좋은 밤에 찾아온 손님한테는 찬물로 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지요. 모태똥이 두 손으로 찬물을 받아 마시면서 칭찬을 했다. 향이 좋군. 나는 이 우유나 커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울래는 호위병 홍국을 딸려 모태똥을 바랬다. 그는 등이 살짝 굽은 모태똥의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모태똥이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와준 덕분에 홍군이 입을 뻔했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조울래는 생각을 했다.

회장 분위기는 차분하였다. 사람들은 모 대통령이 말한 까닭을 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타고신장을 치지 않고 다른 기회를 찾기로 결정을 했다. 조은래는 모 대통령을 찾아가 회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모 대통령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원래 동지, 의논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작전회의는 다른 문제를 토론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의 때마다 10명, 20명이 모여 반나절이나 토론을 하지만 어떤 일은 결정 짓지 못할 때가 있지요.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동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 나갈 것입니다.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었다. 군사지도 소조를 모아 정치국에 책임을 지면은 어떨까요? 물론 전에 박구동지가 된 것처럼 정치국이 모르게 제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먼저 락보동지하고 의논한 다음 토론에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얼마 뒤 중앙정치국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한 뒤에 주울래, 모태똥, 왕가상 세 사람으로 구성이 된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었다. 회의를 마치고 모태똥은 주울래와 함께 밭사이로 꼬불꼬불 난 오솔길을 걸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홍군이 더 많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조울래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모 대통령이야말로 걸출한 군사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전에 박고가 모 대통령은 손자평법이나 잘 알 뿐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모 대통령은 막스 레닌주의 군사사상을 중국의 군사사상과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1927년부터 유격전을 해봤기에 경험이 풍부하고 군사 이론에도 밝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태똥 동지들도 놀랄만한 기발한 수로 항상 적의 예상을 뒤엎었다. 얼마 전 적수하를 두 번 건너며 총부리를 되돌려 적을 공격한 일도 그러하였다. 지난 한해 동안은 이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 대통령이 다시 군사를 이끌게 되었으니 홍군의 운명이 달라질 터였다. 준의회에서는 주울래를 당의 위임을 받아 군사 지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책자로 모 대통령을 주울래를 돕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군사지도소조가 무어지면서 조울래 최후 군사결정권이 사실상 없어지었다. 권력이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였다. 모 대통령은 지난 일이 떠올랐다. 1930년 소련 공산당 16차 대패대회 때 스탈린은 조울래 들어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여 대회에서 발언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그동안 리립삼이 해온 일을 맡을 사람이 조울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조울래는 귀국해서 당의 삼중전회를 준비하면서 구추백 들어 정치보고를 한 뒤 결론을 지으라고 하였다. 자신은 제3국제당의 결의를 전달하는 보고만 받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구추백이 리딥삼의 뒤를 이어 당을 이끌게 되었다. 모태똥은 오늘도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주울래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을 했다. 주울래야말로 참된 공산주의자며 깨끗하고 맑은 품성을 지닌 전우이자 동지라고 생각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류의 보신환 환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곽을 더 드리게 됩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이름에서, 약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저희들 이 건류의 보신환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 조직 세포가 건전하게,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특히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가면서, 뇌 조직에 와서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뇌세포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뇌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아주 많습니다.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포함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라든가 파킨슨병이라든가 많은 병 우리 뇌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죠. 또 늘 노인들만 생기는 병도 아닙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하면서 오늘 이 나이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40대 치매 걸린 젊은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뇌세포에 생긴 질병들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냥 우리 서약처럼 임시구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서 이 뇌조직에 와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기는가, 뇌세포가 남보다 빨리 손상이 오는가, 그 원인을 따져서 오장육부부터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건뇌 보신환에는 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위주로 해서 비상이라든가 간이라든가 폐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는 약입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뇌조직에 와서 이미 이런 병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그 썩더니 오장육부에 그런 신호가 있고 오장육부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뇌 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기 위해서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고 일반 이전의 시중에서 팔던 건뇌 보신환이 아니라 우리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이라는 국가기업입니다의 양치에서 만든 아주 큰 제약회사의 건뇌 보신환이라 말씀드립니다. 네, 여지껏 우리 강의하면서 이런 산동 뚱어 어조 제약 공장의 약은 방송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약은 이 약이 25가지가 들어간 그 질량 이걸 다 보존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약입니다. 때문에 약을 써보면 효과가 현저하게 알집니다. 첫째 먼저 깜빡깜빡 되면서 항상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있던 사람들 그거부터 나서지죠. 심지어 집을 나갔다가 집을 잘 찾지 못할 때 많습니다. 이 치매란 초기가 그렇습니다. 집을 나갔다 집에 오는 길을 잘 잊어먹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 보통 보면은 금방 한 일을 또 쉽게 잊어먹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네.
2: 글쎄도 어떤 증상이 있었는가 뭐 간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만성 담양염도 있고 좀 콩팥질을 많이 하고 이랬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건예뻐 신환을 먹고 있는데 이건 한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2: 밥이 맨날 맛이 없어서 밥상에 앉아서 먹을 것처럼 할 것처럼 하던 게 지금 요즘에는 밥이 좀 맛있단다.
1: 네.
2: 그리고 맨날 매겨고 찍어서 못 먹었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거 조금 먹으면 설사 작고 하고 배도 짱하고 만용 여러 종사 많이 됐었는데 이 동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워낙 이 담양염이 있어서 그냥 옆구리 길고 뭔가 뭐 쏙쏙 찌르던 게 그게 아픈 게 아프지 않다고 이랬대다.
1: 네.
2: 그리고 뭔가 뭐 눈도 그냥 피져서 벌거벌거고 건조해서 그냥 벌거벌거고 그 침침하다고 이랬대. 그게 눈이 피져뜨기 싫어 없어졌습니다.
1: 네.
2: 그러니 소변 차서도 하루에 너무 많이 보고 갔거나 낮에는 조금 괜찮은데 저녁에는 더 했댔습니다. 저녁에 문고리 화장실 문고리 지고 있다시피 다녔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건의 버치만 먹으면서도 또 소변 차서 많이 졸아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요즘은.
1: 네.
2: 요즘 하루 저녁에 두 번이나 그거나 혹시 많이 갈 때 세 번씩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적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보신환이니까 건네 보신환이니까 이 진혁이 계통질병 국가계통질병에는 특히 더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어제 조금 걸자면 아랫다리 살짝 떨려지 맥이 없어서 조금 가고 또 쉬었다 가고 하던 게 다리 아랫다리 맥이 온다 미랬대다.
1: 네.
2: 확실히 맥이 난다면 이야기 다른 이야기 비해서 그냥 뭐 내 아픈 이야기 무슨 헬레스 이야기를 많이 먹었댔으니까 그래서 낫지 않던 게 이해 못가나 효과는 좋다 미랬대다.
1: 그래서
2: 예. 오늘 이렇게 아무 이야기 저번에 많이 따지 않아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살려고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요즘 연기할 때 있습니다.
2: 예.
1: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입니다. 예.
0: 네.
1: 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0: 그려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뇌세포가 이렇게 빨리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빨리 위축이 와서 우리 의사심 일하는

0: 그렇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늙어도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어가도 기억력이 아주 좋고 청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 볼 수 있죠.
1: 네. 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지금 그녀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내생 한번 온 후를 또 예, 그냥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그녀보시안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약 먹은 다음부터 예, 혈압이 온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놓으니까 그렇게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심장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겨우 자꾸 그것도 깜빡깜빡하면 예, 이중이 영 해버리는데 지금 예, 이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약 먹고 지금.
0: 네.
2: 그래 또 이게 소변 차수가 많고 소변이 쉬어 지나가지 않고 잔여감에서 예, 자꾸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 왔다 하니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이 그녀 보시아 먹은 다음부터 예, 소변형 시원이 잘 나간다 지금. 예, 그래 나니까 예, 차수도 많이 줄여서 어제는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아예 나가고 하니까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영 거뿐합니다 지금.
0: 예,
2: 그리고 예, 머리 많아지고
0: 예, 예, 가볍고 힘이 생기고
2: 맞습니다. 예,
0: 예.
2: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니까 야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약 영
0: 예.
2: 효과 영 빠릅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다른 약에 비해서
0: 효과 빠르고 확실합니다.
2: 예, 그래 이렇게 효과 그럽니다.
0: 예, 우대 활동 있으니까 배달 받으시죠.
2: 예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런 예조직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원인 오장육부 가운데서도 비위하고 콩팥이 문제입니다. 콩팥. 아, 이래서 이 약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원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저도 근데 벗어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쓰니까, 예. 허비 자는 게 많이 하겠어요. 이전에 항상 대세부 반대에 지금 두 번, 세 번, 지금 약간 효과 보험도 그리고, 예. 아, 허비 시원하게 안 나가서 화장실에 이차 못 보고 아시아에다 봤다 말인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던 머리 아팠다 말인데, 그런 지금 머리 아픈 게 있어서 슬 아프고,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예.
1: 네.
3: 효과 약간 시복하나, 이번에 또 약을 열 것 사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설명 주시죠.
0: 아, 우리 정상 성인이라 할 때는 우리 뇌세포가, 약, 86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860억 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쨌든 머리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말을 하나, 뭐 위가 움직이나, 뭐 걸으나 다 이 대뇌 중추에서 명령 내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건의보시한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0: 네.
4: 예, 그래, 이 건의보시한은 내내 한 달 이제 열을 썼는데, 이 약이 밥도 맛있고, 맥이 나고, 예, 그 다음 잠이 용자 잔다. 그리고 코에 조금 비염이 있었댔으면 자꾸 예, 별로 이렇게 무슨 바깥으로 바람 맞아도 자꾸 예, 코에 절에 나고, 예, 감기 온 것처럼 감기는 아닌데,
0: 네.
4: 근데 거기에도 벌써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이 비염처럼. 그래, 자꾸 말라둔 데서 밖에 자꾸 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는, 먹이도 좀 말라들고, 그래, 이제, 먹이 말라든 것도 나왔습니다. 이 약이 영 좋습니다. 어쨌든, 결국, 처음에는 세 번, 한라전에 세 번 넣었는데, 지금 어서는 한 40을 쓰고 나고, 그러니까 한 번 닦다 보니까, 처음에 색깔도 영, 이렇게, 마르수가 좋습니다. 영, 보통 좀 진했다 말입니다.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이 그런데, 그것도 좋아지고, 결국, 손해하고, 다리, 허리, 연바에 맥이 온다 말입니다. 걸기도 영 좋습니다.
0: 예.
4: 우리 이번 우리 학동에 또 우리 친구도 한 번 쏴야겠다. 두 집이 같이 쏴도 하고 그랬나 참가하자 그랬나.
0: 예. 그렇게 싸면 도는 거지.
4: 같이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약으로 저용 좋은 약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선생님.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0: 매일 우리 그 5만 개 내지 10만 개 있는 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잠자고 있는 뇌 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죠. 뇌 세포는 재생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뇌 세포를 재생시킨다 뭐 어쩐다 이렇게 강요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뇌 세포는 재생이 아이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0년이 넘어야 한 해 되나 이렇단 말입니다.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근육 보시면 하늘에 난 어전에, 한 년 거의 먹었습니다. 야, 이거 먹고 난 정말,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어. 한국에서 어제 놀라가지고 자꾸 사람들 말하는 거에, 귀도 살아야지. 사람들 말한 거 들어 듣지 못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내, 이 방송 들어볼까? 이 근육 보시면 이렇게, 우리 노년들이, 건강에 좋고 또 특히 기억력증가 우리 노인들 보통 다 건강 고리 기억력이 안 된단 말인다. 그래서 먹었는데 한 벌써 한 달에 벌써 뭔가 기억력이 좋아서인지 항상 집에 다 열쇠를 놔두고 나가고 그다음에 사람들 무슨 말하면 그냥 물어보고 그런 정도 옆에 사람들께 자꾸 굴려서 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막 없어. 이래 내일 먹고 너무 좋을까네. 우리 집에 언니 한 번 내보다 나이 좀 한 두 살 많은데 우리 언니도 이렇게 소거리 기억력이 없어서 말한 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거기다가 또 우리 언니는 이 여실금이 있습니다. 저희 나쁜 말입니다. 우리 여실금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반스를 하나씩 생각할 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 내려가는 거 맞죠. 어둠 줄줄 나온다 그리고 버렸어요. 아파한다 그런 썼나다 그렇게 그런 게, 이 약상 쓰겠지, 여수금이 좋았었지, 허리가 그냥 아프다 하니까, 그런 애 좋아지고, 머리, 특히 머리가 좋아졌는지, 지금은 경들이 용서하셔서, 그렇게 이러서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던 그 상사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0: 맞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기 나쁜 사람들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2: 혹시 말은, 여수에도 그리 많지 않겠어, 이러니까, 용 다 따면서, 이하고, 방송 독서 아주 오랜이게 돼. 답답하리야. 여기야. 이약 먹고 어째 그렇게 자꾸 심장이 답답하던 것도 좋아지고 위도 위나 아파서 다 움직여서 한 번씩 위도 좋아졌다 할 것 같아요.
0: 예.
2: 그리고 단단히 나서 아침에 입이 그냥 쓰고 또 그 증상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나도 먹고 우리 집 아발도 예. 여실금이라 있던 게 이약 잡수고 지금 많이 났었어. 여실금인 게 그럼 질려성 비대 그래서 내가 있어. 어서 사람 자수가 다 고쳐내기는 몇 번째라니 이 약은 내가 뭔가 같이 잡수니까 효과 좋다. 좀 맛있어라. 이번에 저래 우리 언니 우리 소이 먹길래 저래 제일 많은 게 열토이든가? 열통 싸서 우리 계속 먹자. 그럼 이 약이 어느 약보다 효과 영좋습니다. 다른 약 우리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보면 여기서 우리 효과를 봤어. 오늘의 배달 받으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사람이 뇌세포는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잠자고 있든 가지고 있든 이런 860억 개나 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갖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걸 깨워서 쓰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뇌세포는 두 가지입니다. 신경원이라는 뇌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저우뇌세포. 이래서 이 신경원은 전달 신시를 전달하고 저우즈세포라는 거는 영양하고 이 교질세포가 우리 뇌세포에서 산생된 노폐물을 가지고 배출하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이런 뇌세포가 재작용을 다 하게끔 하자면 우리 이 건뇌보신화 같은 약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이 방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뇌보신화를 쓰면서 이런저런 효과를 보는 원인 여기 있습니다. 예. 쓰고 보면은 건뇌보신화니 그 주요한 작용이가 본래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건뇌보신화 쓰는 분들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본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기 입간 고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우리 영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2: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쌍성쌍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연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 4청년절 전후를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연기입간구복액입니다. 연기입간구복액은 오색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천년용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용지를 비롯해서 교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3: 모더리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 좋아해. 항상에 소화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처음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맥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2: 예.
3: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 듣고 이제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오시면 그래 소화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2: 예,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3: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제 그 구백은 내가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 아무래도 정상되고 푸푸남이 밤새베리 영만

0: 있습니다. 대빠져 화장실 댕겼는데 이게 고구마 먹은 후부터 예 방송에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1: 네.
0: 그 인터넷은 한번 서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좀 이거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좀 계속 꾸준히 먹을 예정입니다.
1: 전체 그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홍파질 자연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고도를 계속 먹겠습니다. 예.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고사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여존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연기관 구복에 글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2: 네.
1: 그런데
2: 연기관
1: 구복에 글 쓰면서
3: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연기관 구복약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데 난 최고라고 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이 어느 한 대딸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1: 네, 많이 드셨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뭔가 뭐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네. 배달 받자고 그랬다.
1: 같이 쓰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에 전화합니다.
3: 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
2: 네, 맞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따스한 잠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허복순 작사 오영란 작곡의 희망가입니다. 우리 삶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노래인데요, 장호 리셀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영덕 작사, 김창근 작곡의 어머니의 세월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월 따라 주름살 깊어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 속에 묻은 삼평생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동혁 작사 작곡의 아리랑 우리 마을입니다. 아리랑 가락이 실은 고향 마을 이야기. 그리운 동네 뒷산과 시냇물이 눈앞에 아르거리는 곡입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방신국 작사 허순자 작곡의 그 시절이 소환해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그리운 그때 그 시절로 잠시 시간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장혜령 작사, 문영도 작곡의 어머님 그립습니다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끝없이 그리운 어머니,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 문득 생각나는 곡입니다. 이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입니다. 책가방 매던 그날 함께 뛰놀던 동창들, 세월 지나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우정의 노래입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병식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원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꼭 멀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행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낯선 풍경을 마주하고 다른 삶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또 다른 문화를 만나는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풍토, 전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서로 리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은 다녀볼 만한 여행, 여러분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이 개막했습니다. 지난 1일 2026 연결시 비서 야간 관광 시즌 문화 관광 활동 개막식 및 열애방주 한돌기념 행사가 불화동화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 피서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결시는 도시의 우수한 야간 자원을 한데 모은 2026 연결시 피서 야간 관광 시즌 계획을 문화 관광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연결시는 야간 관광 코스를 한층 다양화하고 소비 형태를 보완함으로써 문화 관광을 매개로 도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연결시의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 발표와 함께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열애방주 프로젝트 책임자의 관련 소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시원한 여름밤을 활용해 도시의 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의 관광객들도 연기를 찾아 강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고 깊은 민족 풍정을 몸소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결시는 야간 문화 관광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야간 관광, 오락, 공연 등 관련 상품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피서 문화 관광 도시로서 연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도시 고유의 매력을 더해서 한결 다채롭고 빛나는 연길의 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결시가 선보인 6대 정품 테마 야간 관광 로선으로는 야간다리 관광, 비나운당, 광명분수, 비나공원, 야간 강관광, 열애방주, 불화동화 음악분수, 불화동화 별밤, 청령광장, 즐거운 연길 무대, 야간 산관광, 공룡왕구, 해란명주탑, 중국 조선족 민속원, 민속은 미식거리, 그리고 야간 거리 관광, 인민공원, 연결시 인기 왕홍벽, 연변대학 왕홍 미식거리,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몬 음악 해밍 공연, 야간 경기 관람,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프로젝트를 한 단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이번 비서 야간 관광 시즌과 어우러져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연길에 야간 문화 관광의 립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연길 하면은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인증샷, 연결공주 의상체험 촬영, 카페 감성 탐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비록 틱톡과 소홍서를 타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연길 꽃바지입니다. 화려하거나 정교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청량한 패턴의 소재, 넉넉한 기장과 폭,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착용감으로 젊은 여행객들 사이에서 연길 대표 기념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침 연길 서시장 2층, 3층 문이 열리기도 전에 1층 엘리베이터 앞은 이미 꽃바지를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드디어 영업시간이 되어 2층에 들어서자 각양각색의 꽃무늬 긴 바지가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복고풍 꽃무늬, 심플한 격자무늬, 산뜻한 프린트 무늬까지 다양한 꽃무늬 바지들이 걸려있었고 각 매대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한 번에 몇 벌에서 많게는 열몇 벌씩 구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인기 양식은 진열되자마자 바로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연길 꽃바지는 연길 현지 주민들이 평소에 편하게 입는 바지에 불과한 바지입니다. 여름이면 동네 나들이나 장 보러 가는 주민들이 이런 바지를 자주 입습니다. 일부러 기획한 인터넷 인기 상품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낸 것입니다. 하남에서 온 장려사는 바지 하나에 20원 정도에서 가격도 부담 없고 집안에서나 외출할 때 모두 입기 좋아요. 오늘 다섯 벌을 샀는데 두 벌은 제가 입고 나머지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선물할 거예요.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꽃바지에 담긴 연결 생활의 정취와 여유로운 분위기는 이제 이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진정한 연변의 온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직업기능 제고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을 익혀 고품질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조 각 직업기능강습기구는 8월에 총 33개의 직업기능강습반을 집중 개설합니다. 그중 정부 보조성 강습은 23기, 비보조성 강습이 10기입니다. 가사봉사, 전자상거래, 인터넷 마케팅, 중식요리, 미용 미발, 수공예 제작, 소방안전, 인공지능 훈련 등 다양한 인기 분야를 포괄해서 전주 근로자들에게 풍성한 기능 만찬을 제공하게 됩니다. 강습은 8월 1일부터 육속 개강하며 연 7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강습반은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맡아 강습지를 보장합니다. 의향 있는 분들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상응한 강습기구에 연락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너는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족 전통복식의 역사,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은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조골이, 바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보기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 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룹니다.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 없는데요. 흰색 외에도 옥색,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혼한 부인들은 옥색 조고리에 남색 치마를 내복으로 입었으며 여성 조고리의 색깔로는 초록빛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여 초록빛 조고리에 붉은 치마를 받쳐 입었는데 이를 로기홍상이라 하고 제일 좋은 내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린이들도 전통 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 복장은 대체로 또 어떤 색감을 고르는지 궁금하시죠? 조선족의 전통 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영롱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단순히 순결,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또 선호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러운 색상 조합, 또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고 추운 겨울철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목과 겹옷을 입었으며 여름철에는 배에 모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헛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샘옷이 이 오리 가는 옷이나 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 배오리 가늘고 고우며 빛깔이 붉고 노릇하 해서 안동포로 불리는데 이런 것을 씌워 입었습니다. 조선족의 옷차림에도 깊은 복식 레이저리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경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 가는 레이솔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는 속옷,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의 데님을 가증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여매야 하며 고름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고름은 절대로 풀어헤치지 않는 것이 례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레졸로 여겼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는 속옷이 보이지 않게 했으며 앉을 때에도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레졸로 여겼습니다. 손님을 맞을 때는 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옷차림을 단정했습니다. 옷을 벗거나 속옷만 입거나 옷을 바로 입지 않고 손님을 맞는 일은 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으며 의관을 바로 쓰는 것이 례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도 옷을 단정히 입고 가는 것이 례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례의 문화를 중시하고 지켜오고 옷차림까지 격식을 갖추며 타인을 존중하는 미덕을 지켜왔기에 조선족은 깨끗하고 레이 바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레이 풍습을 지키는 것 외에 또 청결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조선족의 옷차림 레절은 항상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해이지면 제때 기호 입고 구겨지면은 제때 다려 입는 데서도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 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은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여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리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속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간결하고 우아한 선미가 특징인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흰색을 기본으로 다채로운 오방색 장식이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계절별로 다른 형태의 복식을 착용합니다. 명절 민속공연 민속은 체험에서 빠지지 않는 상징물로 옛 선인들의 생활지혜와 민족 정체성이 깃들어있으며 오늘날 새시대 속에서도 꾸준히 전승되고 중화민족 한 가정의 다채로운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매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민족의 역사와 생활 풍습이 담긴 살아있는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세대별로 전승하며 오늘날 연변 관광민속 체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속은 방송 무대, 관광 프로그램에서 널리 활용돼 중화민족 대가정의 다채로운 민족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곁의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유명한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진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스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을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석화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즐겁게 웃자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백희남 작곡의 류철세 가수가 부른 날마다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 웃음이 모여 더 아름다운 레일이 됩니다. 김정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여성 3인창 꽃처럼 웃는다 내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이 참 좋은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조례화 작사 강철웅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참 좋은 날을 전해드립니다.

최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리상길 임향자 가수가 부른 햇님처럼 웃읍시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햇님처럼 환하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도 바쁘실 우리 주부님들 잠시 손을 멈추시고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아이 겉보기엔 잘 먹고 튼튼해 보여도 혹시 모르는 숨은 영양실조는 없을까? 운동과 스마트폰, 우리 아이 두 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요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인터넷 유행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여름방학에 살이 찔까봐 굶기 시작한 우리 아이 어떻게 시도해야 할까? 오늘 시간에 바로 이런 고민들,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많은 주부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밥을 잘 먹으니까 영양 걱정 없지 하시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엔 건강에도 속으로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첫 이야기 바로 우리 아이들의 숨은 영양 실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공식 조사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6세부터 17세까지 항변기 아동과 청소년의 식생활 구조는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상식사에서 채소와 과일, 우유, 콩류 식품 섭취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기름과 염분 위주의 고열량 음식 섭취는 과도한 실정입니다. 보고는 청소년의 영양실조률이 8.5%인 반면 과체중 및 비만률은 19%로 항변기 아동 5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 발육이 더디며 잦은 피로와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고민이 바로 영양제 보충 문제인데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이는데 왜 아이에게 영양 불균형 문제가 생기는 걸까? 아이에게 추가로 영양제나 밀양원소 보충제를 먹여야 할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니 아이에게 먹여도 해가 없고 오직 좋은 점만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영양보충제는 인체 간과 신장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미성숙한 장기 기능에 무리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평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영양제 과연 먹여야 하나에 대한 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학생 영양건강촉진회 회장이자 북경체육대학 부교장이신 홍평은 항경기 아동 영양보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평소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한다면 절대 추가 영양제 보충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무조건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검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부족한 성분만 맞춤형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모든 영양보충은 의사와 영양사의 전문적인 지도하에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준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이가 음식 선택과 식사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직접 체험하며 영양 지식을 익히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올바른 건강 관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고 간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침 식사는 곡물, 감자류, 채소, 과일류, 동물성 단백질 식품, 우유 및 콩, 견과류 네 가지 식품군 중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식사 사이 배가 고플 때는 과도하지 않은 소량의 건강한 간식을 섭취하도록 지도합니다. 셋째, 매일 300mg의 이상의 우유 또는 같은 양의 요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게 하고 하루 음용수는 800에서 1400ml를 유지하며 모든 음료보다 맹물을 우선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야외 활동 시간을 늘리고 휴대폰, 텔레비전 등 스크린 시청 시간을 철저히 줄여야 합니다. 매일 최소 6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중고강도 운동과 저항성 근력 운동, 뼈 건강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이의 신체 발달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체중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적절한 성장 속도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제 두뇌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모습, 우리 주부님들 마음 아프시죠? 그런데 여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이의 두뇌가 달라진다면 우리 주부님들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실 것 같아요. 핀란드 연구 결과로 확인한 운동과 두뇌 놀라운 관계 지금 알아봅니다. 현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크린 사용에 빠져 있습니다. 핀란드 동핀란드 대학교와 쿠오피오 대학병원이 연합해 전개한 두 가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운동 습관과 스크린 사용 방식 등 요소는 그들의 대뇌 기능과 심리 건강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16세에서 19세 아이 건강한 핀란드 청소년 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여성 25명, 남성 20명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정밀한 체력검사와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자의 생활습관과 두뇌 상태를 종합평가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장기 추적 연구 결과 평소 체력 수준이 우수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청소년은 대뇌 운동 피질의 흥분성과 억제성 균형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두뇌의 안정적인 균형은 학습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정상적인 두뇌 발달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스크린 사용 시간과 사용 방식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스크린 사용 시간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 두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동적인 전자기기 사용 방식은 대뇌 피질의 신경 억제 기능, 두뇌의 브레이크 기능을 약화시켜 사고력 저하와 집중력 분산을 초래합니다.

네,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활동, 창작활동, 쌍방향 소통 응용 프로그램 사용 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사용 방식은 두뇌 민감도를 높이고 신경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전문적인 체육 단련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건강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 시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꾸준한 스포츠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체육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심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두뇌 기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은 절제된 시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 단순 오락이 아닌 사고를 자극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여름 방학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시도하는 다이어트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굶기 시작했어요 하며 걱정하시는 주부님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아이의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엄마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체중 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을 무시한 채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굶거나 과도한 운동, 불법 다이어트 제품 복용 등 잘못된 방법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물론 부모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체중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청소년에게 영양 불균형, 호르몬 이상, 면역력 저하, 발육 지연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청소년 다이어트는 절대 굶주림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지켜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과 감량 제품은 성분 제조 경로가 불분명하고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함부로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진정 건강한 체중 관리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꾸준한 운동에서 나옵니다. 지나친 외모 불안과 체중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건강을 희생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평생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올바른 건강관, 체중관을 심어주고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의 밥상에서부터 두뇌 건강, 인터넷 언어 생활, 그리고 여름철 건강 관리.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주부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아이의 큰 성장을 만들고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상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묘하게 든든한 책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화독서보에서는 지식량이 풍부하고 심령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 몇 권을 추천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온 천하를 집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최근 연간 창작 상태가 일관되고 작품들이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류자초의 비허구 신작으로 그의 근 10년간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시선은 세계 주류 서사나 여행자들의 인기 목적지 이외에 변두리 마로크의 탕헤르, 에티오피아의 하레르 등에 더 많이 향해 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기례서를 토대로 하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상당한 편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걷기 문학과는 달리 역사적, 문화적 깊이가 더해집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의 후기에서 쓴 것처럼 여행 글쓰기의 핵심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결무정요이라는 책입니다. 이는 조관영의 신작 장편 소설로 우정이라는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는 빛과 그림자를 깊이 탐구합니다. 관계는 쇠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더 복잡하고 취약한 색채를 나타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그 질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단히 변해갑니다. 친구가 말없이 떠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별을 이해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개혁개방에서 현재에 이르며 감동을 주는 것은 친숙한 현대생활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의해 형성된 한 세대 청년들의 초상입니다. 외동딸인 저자는 신중하면서도 온화한 필치로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기 전의 시절로 돌아가 사람은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지를 탐구합니다. 또 그는 취미, 지향, 포부가 어떻게 고립된 개인들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친밀관계를 형성하는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황자이, 박정, 장종지가 공동으로 쓴 실기 문학 작품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10석 인구의 생산과 생활은 근 600억 톤에 달하는 화물 운송량을 창출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트럭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완성됐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는 총 1728만 명이 이르는 화물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라는 이 군체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며 사회, 경제, 생활의 정상적인 운행에 주는 역할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앞에서 활약하는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 비해 트럭기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생활 주간 기자팀이 각지로 나가 차량과 함께 취재하고 기사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도로 운송이라는 이 업종을 요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변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게만 속하는 인생 이야기와 희로애락 또한 감동적이고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황야에서 살다라는 책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은 자연문학 경전입니다. 미국 작가인 샘 키스가 그의 친구인 프로네크 일기와 사진을 정리해 엮은 것으로 프로네크가 세상 한 보통에서 누린 자급자족의 삶과 깊은 성찰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1968년 51세의 프로네크는 혼자 알래스카에 들어가 한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야채를 심고 물고기를 잡으며 극한의 추위와 싸웠습니다. 프로네크는 이곳에서 30년간 거주했습니다. 이 책은 2000여 권의 일기를 간결하게 정리했으며 작품 곳곳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삶에 대한 열애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소란에서 벗어나 극한 환경에서 자족과 평온을 실현하는 진실한 서사시이며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분야라는 책입니다. 분야는 시인 주림문의 다섯 번째 시집으로 그가 근년에 창작한 총 277수의 시가 수록됐습니다. 시집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며 고향이 강에서 머나먼 산천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현대 도시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이미지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저자는 독특한 서사적 필치로 역사적 부호, 자연 경관과 현실 생활을 정교하게 재구성하며 산문적 언어와 시적인 긴장감 속에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와 시간을 넘나드는 문자 순례일 뿐만 아니라 북경대학 중문학과 출신인 저자가 시대의 변천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김애란이 쓴 장편소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에서 고중2학년인 세 아이는 몇 가지 우연한 계기를 통해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후 서서히 가까워지며 잊을 수 없는 시기를 보냅니다.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시간대는 두 달 남짓한 짧은 방황이지만 우리

우리는 세 아이의 시점을 오가면서 서서히 진실이 밝혀지는 독특한 구성을 통해 현재에 다다르게 된 인물들의 전반 흐름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세 아이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 다른 비밀을 돕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은 소설 속 담임 선생님이 만든 자기소개 게임을 가리킵니다. 새학기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섯 개 문장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게 된 그 중 하나에는 반드시 거짓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맞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이 나는 핫도그 속에 소시지는 안 먹고 빵만 먹는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 학교 담장을 넘은 적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중 과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일지 추측함으로써 그 과정 자체가 발표자에 대한 괜찮은 자기소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짓말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재미삼아 함정처럼 파놓은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그 문장을 통해서나마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슬그머니 섞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 같아서 모두 웃어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혼자서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던 어떤 비밀을 내뱉기도 합니다. 소설 속의 지우, 소리, 최운세 주인공이 처음 서로를 의식하는 계기도 바로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넌 이야기가 왜 좋은데? 끝이 있어서? 난 반대인데. 난 시작이 있어 좋거든. 이야기는 늘 시작되잖아. 이처럼 작품은 서로의 비밀을 엿본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비치기도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면서 세 아이가 만들어가는 우정과 거짓말, 그림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작품의 특별한 점은 중간중간 글로 풀어낸 지우의 만화가 삽입되어 그 자체로 이야기의 재미와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소설 속 인물들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누군가의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사건의 반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정서의 반전을 공들여 그려나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인물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온 어떤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과 포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오랜 시간 한자 한자 눌러쓰고 고쳐쓰고 다시 써내려간 끝에 비밀과 거짓말 그리고 슬픔이라는 마냥 아름답거나 밝지만은 않은 요소들로 서로에게 가까워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책 표지에 작가가 남긴 말입니다. 이 책은 편폭도 길지 않아 순식간에 읽을 수 있고 잔잔한 듯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풀어가는 작가 특유의 글쓰기 방식이 몰입을 더해줍니다. 따뜻한 위로와 성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좋은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타협이라는 단어는 흔히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가 물살에 깎여 둥근 모양이 되듯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성장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조향숙이 쓴 수필,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부러지지 않으려고 바람과 타협하는 것일까?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피하는 것 역시 흩어지지 않으려고 나뭇가지와 타협하는 것일까? 그렇게 서로 조금씩 물러서고 비켜주며 저들은 하나의 공전을 이루는 것일까? 그래서 나무는 다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며 무성해지고 바람은 제 기세를 거두어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일까? 저들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 만큼 신비로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자연의 위대함일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게 된다. 과연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것일까? 혹은 그것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변변치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며 견뎌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원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도 없다. 잠시 외면하고 도망치더라도 다시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안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한 그런 상황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다. 어느 날 직장 문제로 깊이 고민하는 딸에게 나는 꿈도 가질 수 있고 재능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 말을 건네면서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조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딸애가 연주포를 쏘아대듯 쏟아냈다. 환상을 깨라고. 누구는 배달을 하고 누구는 가게가 문을 닫고 누구는 빈 털터리가 되고 누구는 미치고 그들 모두가 그런 삶을 원했겠느냐고. 모두 살아남기 위해 밥벌이에 급급한 것이라고. 그 중에 어느 누가 꿈을 모르고 어느 누가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느 누가 리상이 없겠느냐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며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나는 비로소 애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잇따라 내 딸과 같은 고민을 하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몸부림치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의 일에만 열중하느라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급하게 밀려왔다. 작고 평범한 내가 이 세상의 온갖 아픔의 종류와 깊이를 다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여러 암울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현실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문제들로 가득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사태가 덮쳐오고 웅뎅이, 절벽, 가시밭길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모든 순간에 얼마나 큰 공포와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지 모른다. 소심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면 그제야 하루를 안도한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미래의 계획은 자주 빗나간다. 리상적인 세상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세상과 세상 속의 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구겨지고 괴로워한다.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각종 사연에 얽힌 사건들을 보다 보면 너무 경악스럽다.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뇌와 회한만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혔을 것이다. 꿈이 부서지고 꿈속의 세상도 부서지고 결국 자신도 산산조각나는 것이다. 그들을 두고 세상과 생활과 타협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타협은 정녕 자신의 욕망을 적당히 줄이기만 하면 될 만큼 그리 가벼운 일인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겪고 느껴보지 않고는 그 고통에 온전히 닿지도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한다. 자신과 타협하는 시간, 그 무한한 심연 속에서 오롯이 혼자 겪는 치열한 시간은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의 반복이다. 제 안에 웅크리고 돌아앉아 자신의 생사를 찢고 헤집고 뼈를 잘라 들여다보며 낱낱이 해보한다. 피 흐르는 절단면을 응시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가 깊숙이 숨겨두고 소중히 지켜왔던 꿈을 깨뜨린다. 꿈이 부서지면에는 소리 없는 비명만이 가득 차오른다. 그 속에서 꿈의 파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덜어는 쓸쓸히 쓸어버린다. 혼자서 상처를 직시하고 자욱한 아픔의 냄새를 맡는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직접 발견하는 순간 최대의 굴욕감이 밀려온다. 그러나 그 무관해함이 우리의 진실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초라하고 무력한 자신의 내면을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그런 자신을 붙잡고 스스로 질문하고 부정하고 다시 주장하고 반박하며 그렇게 지쳐간다. 그러다가 필요의 절정이 이르러서 비로소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과 타협한다. 어쩌면 지쳐서 쉬운 쪽으로 기운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상 지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악물고 싸우면 언젠가는 화려한 성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며 락관적인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피와 뼈와 살과 신경은 세상과 끝까지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 이토록 극심하게 아파야 하는 타협은 얼마간의 안녕을 가져다 줄 뿐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순간 또다시 목을 졸라오는 불안이 덮칠 것이다. 불안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뒤따른다. 진심을 다해 열정을 쏟아도 근면한 노력이 언제나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애써 일궈온 것은 부질없어지고 결국 또 한 번 타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축되고 좌절하며 꿈은 또 한 번 작아지고 보잘것 없어진다. 날마다 해는 다시 떠오르지만 진밤에는 변함이 없다. 아무런 보람도 없는 자질구레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신에게 냉소하고 분노하고 실망한다. 타협하는 그 시간은 가장 적막하고 타협하는 그 모습은 가장 외롭다. 타인은 아무리 다가서고 껴안으려 해도 도저히 가다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금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다가오는 일을 바라보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아무와도 나눌 수 없이 혼자 울고 혼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 너무 처연한 광경이다.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은 참으로 독한 아름다움이다. 반면 타협 역시 세상과 싸울 용기가 부족한 자가 약간의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는 무용한 자기 도취만이 아니다. 이 또한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며 지극히 슬프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이다. 권태와 체념, 포기를 버리고 타협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의 통째로 삼켜지거나 세상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는 저항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연계를 맺고 그 세상 안에서 꿈을 구축하기 위한 뜨거운 도전이기도 하다.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실수도 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강함일지도 모른다. 삶과 꿈 사이에서 결국 삶의 고통이 압도적으로 전승하여 버티지 못하더라도 시도는 하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꿈을 꾸지 않는다. 화려한 삶에 대해 잘 모르기에 애초에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자식을 키우고 가끔은 단조로운 삶의 이체를 더하는 작은 선물을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감히 쓰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푼 돈을 모으고 그러면 바람이 조금 더 부드럽고 햇살이 한결 따스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사랑하며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일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꿈꾸면서도 그것을 깨뜨릴 때를 알고 깨뜨리면서도 다시 꿈꾼다. 한때 거룩해 보이던 꿈은 이제 사소해지고 뚜렷하던 꿈의 윤곽은 흐릿해지고 선명하던 꿈의 색채는 바래지고 요동치던 꿈의 맥박은 느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은 아직 있고 우리는 희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미래를 그리며 기다린다. 어쩌면 타협하는 시간의 외로움과 안쓰러움조차 모른 채 슬프게 살아있을지라도 힘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참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매번 간신히 숨을 고른다. 그 한 번의 숨이 생명이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워가는 시작이 되고 조금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존중이며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이 세상을 껴안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타협, 그 외로운 몸짓을 나는 사랑한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좌절하지만 벽을 허물지 못하면 그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완벽한 이상을 고집하면서 외로워지기보다 적절한 선에서 마음을 열고 세상의 온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넓은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은 흙탕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함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50년대에 창작된 김용식 작사 리체를 작곡의 정든 처녀야로 시작해봅니다.

인성의 희노애락을 노래한가요? 김웅준 작사, 김남호 작곡의 인생의 석양 노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 흘러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노래와 추억이 남습니다. 이어서 세월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 힘든 순간의 노력,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추억이 모두 세월의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겠죠.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장경매 작사 리일남 작곡의 어머니 그 마음 알만해요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김등만 작사, 양성덕 작곡의 이 직업이 나는 좋아요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된 일도 신이 나게 했던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가요? 김태희 작사, 바구 작곡의 전종자 가려내세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어서 리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샘 보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에 가요.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준비했습니다. 김송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식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즐겁고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비밀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바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곳인데요. 혹시 짐작가는 친구 있나요? 바로 우리 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오늘 이야기 제목은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인데요. 우리 몸속 소화공장에서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0: 신비한 몸속 소화공장.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나연이는 정말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는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잡곡밥에 고소한 계란말이, 상큼한 배추김치까지 골고루 맛있게 먹었고, 등교하기 전에는 엄마가 깨끗이 써준 달콤한 사과도 맛있게 챙겨 먹었어요.
1: 낮에는 학교 급식으로 맛있는 갈비찜과 신선한 야채 반찬을 골고루 맛있게 먹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시소 미끄럼틀도 타며 실컷 뛰놀았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서 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와 초콜릿 과자도 맛있게 먹었어요.
0: 저녁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불고기와 시금치 나물에 고소한 감자볶음까지 골고루 배불리 먹고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행복하고 기분이 좋죠?
1: 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면 그저 배가 불러 좋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는 정말 신기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아주 멋진 비밀 소화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우리 건강을 위해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0: 이 소화 공장은 바로 우리 소중한 위가 운영하는 몸속 소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은 우리 배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공장 천장에는 작은 별 조명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언제든 음식이 들어오면 바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항상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있어요.
1: 이 공장 안에는 부지런한 요정 직원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콤달콤한 비법 소화액을 만드는 산뜻 요정이고, 둘째는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고 곱게 으깨주는 으깬 요정이며, 셋째는 몸에 좋은 영양분만 골라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배달해주는 영양배달 요정이에요.
0: 세 요정은 모두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며 우리가 한입 한입 먹은 모든 음식을 받아 정성껏 가공하고 다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1: 우리가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삼키면 음식은 목 안에 있는 길고 부드러운 식도 통로를 타고 슝 하고 미끄러져 내려와 이 신비한 소화 공장에 쏙 도착해요.
0: 그러면 맨 먼저 산뜻 요정이 작은 발걸음으로 살금살금 달려나와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특별 소화액을 차르르 골고루 뿌려줘요. 마치 맛있는 요리에 비법 소스를 뿌리는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신비한 마법 소스나 다름없어요. 이 소화액이 없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음식이라도 잘 풀리지 않아 소화하기 정말 힘들어지고 배까지 답답하고 불편해지게 돼요.
1: 산뜻 요정이 작업을 마치면 그 다음엔 으깸 요정이 두 팔을 걷어올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0: 시작해요. 으깸 요정은 밥알, 고기 조각, 과일 덩어리, 반찬 조각들을 모두 아주 작은 알갱이로 부드럽게 으깨줘요.
1: 만약 우리가 장난치면서 음식을 대충 씹고 급하게 삼키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뱃속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요정들은 훨씬 힘들게 음식을 쪼개고 두드리며 으깨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뱃속 요정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0: 으깸 요정이 음식을 부드럽게 잘 으깨준 뒤에는 이제 영양 배달 요정이 나설 차례예요. 영양 배달 요정은 부드럽게 잘 풀린 음식 속에서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비타민,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에너지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골라내줘요.
1: 그리고 몸속 구석구석 촘촘하게 뻗어있는 혈액기를 따라 머리부터 발, 다리는 물론이고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영양을 배달해줘요.
0: 그러면 우리도 배도 든든해지고 몸에 힘이 불끈 생겨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 되며 키도 쑥쑥 건강하게 자라게 되죠.
1: 이처럼 뱃속 요정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우리는 매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몸속 요정들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 맞죠?
0: 네, 그런데 오늘 나연이는 2세 요정 친구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을 드리고 말았어요. 저녁밥을 배불리 먹고도 배가 고프다며 엄마 몰래 맵고 자극적인 매운 라면을 허겁지겁 급하게 먹었어요. 심지어 라면을 다 먹은 뒤에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아이스크림까지 꺼내 먹었어요.
1: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을 보는 내내 바르지 않는 자세로 구부정하게 앉아 간식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평소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롭던 뱃속 소화 공장이 순간 시끌벅적해지고 말았어요.
0: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의 서늘한 냉기가 뱃속 소화 공장 안을 싹 휩쓸고 스쳐 지나갔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얼큰한 향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러자 공장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확 떨어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기를 반복하며 들쭉날쭉해졌어요.
1: 평소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조용히 일하던 소화 공장이 갑자기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다른 한쪽은 화끈하게 뜨거워졌어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새 요정들도 깜짝 놀라 당황해하며 당장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0: 평소처럼 여유롭고 부드럽게 음식을 처리할 수 없게 됐고 공장 벽까지 살살 떨릴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이렇게 소화 공장이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자 나연이도 자연스레 배가 살살 아파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불편한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1: 새 요정도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와 자극적인 음식 때문에 몹시 힘들고 당황했지만 맡은 소화 작업만큼은 절대 멈출 수 없었어요. 요정들은 나연이의 건강을 생각하며 일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0: 차가운 아이스크림 덩어리는 공장 안의 따뜻한 온기로 조금씩 천천히 녹여주고 맵고 자극적인 라면의 성분은 조심스레 하나하나 부드럽게 중화시켰어요. 그리고 뱃속으로 들어온 온갖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꼼꼼하게 처리해 나갔어요.
1: 평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즐겁게 일했던 요정들이지만 오늘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 일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도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요정들은 온몸이 지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몹시 힘들어졌어요.
0: 게다가 나연이가 텔레비전에 푹 빠져 구부정하게 웅크린 자세로 앉아 급하게 간식을 먹다 보니 소화공장이 꾹 눌려서 일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요정들은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며 불편한

0: 이끌고 힘겹게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1: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나인은 점점 배의 통증이 심해지고 속도 매우 불편해졌어요.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기분도 없고 마음껏 놀 수도 없게 되자 나연이는 할 수 없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어요.
0: 나연이가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자 비로소 몸이 안정되면서 뱃속 소화공장도 제자리에

0: 한숨을 돌리며 나뭇잎을 천천히 깔끔하게 마치고 드디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어요.
1: 다음 날 아침 맑고 상쾌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난 나연이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그토록 아팠던 배가 싹 나아지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며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졌어요.
0: 세수를 마치고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나연이는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마라볶음을 보고 손을 뻗으려다가 그만 멈췄어요. 순간 어젯밤에 배가 아프고 속이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1: 나연이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음식을 먹을 때 절대 텔레비전을 보거나 장난치며 급하게 먹어서는 안 되고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소중한 사실을요.
0: 또 너무 맵거나 너무 차가운 자극적인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밥을 먹은 뒤 바로 간식을 과하게 먹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잘 지키며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0: 자신이 잠든 사이 뱃속 요정들이 밤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자극받은 뱃속을 차분하게 다스리고 지친 몸을 살뜰히 돌봐줬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연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일찍 자야 뱃속 요정들도 일찍 일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래야 소화공장도 언제나 건강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0: 네, 사실 우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편하게 놀고 잠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몸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1: 이 세 요정은 우리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영양을 골고루 공급해주며 우리가 키가 쑥쑥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부지런한 소화공장 요정들을 생각하며 바른 식사 습관과 올바른 앉은 자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꼭 잘 지켜줘야 해요.

0: 네, 친구들 오늘 뱃속 소화공장 이야기 정말 재미있지 않았나요?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부지런한 요정 친구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뇌 속 택배센터 요정들도 있고 오늘 만난 뱃속 소화공장 요정들도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몸속 요정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 네, 친구들, 뱃속 요정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간직하고 바른 식사 습관을 꼭 지키면서 언제나 건강하게 쑥쑥 자라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병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럭커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수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수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뱃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아주 재미있게 보냈어요.
0: 네, 네. 날씨가 갑작스레 서늘해졌지 않습니까?
1: 예, 그렇죠.
0: 네. 아, 저는 위장 감기가 오더라고요.
1: 예, 그래요.
0: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결태둥이 문진부의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45년이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0: 네.
1: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 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요원하고 연길시 중요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맥진하고 설진을 말죠. 잘하는데, 특히 보게 되면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파악합니다.
0: 네.
1: 그 파악한 뒤 끝에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린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방이 효과 좋단 말입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근거해서 또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그것도 친구료법이 말이죠. 아주 효과 좋습니다.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는 코본달 때 박윤덕 주임은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신경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달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뇌졸중, 관심병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현우증이 나타난다든가 두통증, 그리고 완고성 실명증 이러한 병증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정서 문제가 있는 말이죠. 우울증이라든가 쫄이라는데 초조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신경성 이명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이라든가 밀란성위염 이러한 말이죠. 위염을 잘 치료하고요.

0: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당 궤양에 결장염에 만성간염, 단낭염, 그리고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비뇨기 개통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선빙에 그리고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말장에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방광염, 뇨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신경내과 방면에 대한 상식을 마저 교대하겠습니다. 우리 신경내과 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병증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주약에는 우리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신경교통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이러한 말이죠. 내과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뇌에 관계되는 질병이라든가 척수의 주위신경교통 근육의 이런 말이죠. 부분에 관계되는 질병을 말이죠. 갖다서 신경내과 질병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신경내과 질병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이 뇌혈관계통의 질병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최쇄의 결혈성 말조 뇌졸중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의 CT라든가 MRI를 하게 되면 노꽁스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 노꽁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말조 뇌졸중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에 이러한 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애성 병변이라든가 공능성 병변에 그리고 하늘로 렌즈공능장애라는데 인지공능장애성 병변 퇴행성 질병에 주위신경교통 근육 면역에 관계되는 이런 질병들을 갖다서 신경내과 방면에 말조의 질병이라 합니다. 우리 신경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대개 보게 되면 인간이 유기체에서의 주약의 조절을 해주는 이러한 계통인데 중추신경계통하고 주위신경계통으로 말이죠. 조성되었어요. 중추신경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뇌라든가 척수라든가에 이러한 부분으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주약에는 말이죠. 신호를 말이죠. 접수하고 종합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말이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호가 말이죠. 잘 전달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림상에서 일련이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주위신경계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중추신경계통하고 신체의 말이죠. 각 부문을 말이죠. 제때제때 연계시켜주는 이러한 말이죠. 작용을 하는 계통입니다. 조약에는 말이죠. 무슨 사업을 하는가, 공작을 하는가, 감각하고 운동신호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말이죠.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련이 말이죠.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이죠. 뇌혈관계통의 질병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노꽁스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쇠산이라든가 노쇠산사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는 이제 처음인데 이 방송 듣고서 길태 그 진료소에서 뭐 이렇게 영안 이사들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좀 보여보자고 그랬나.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지금 머리가 지금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목안이 마르고 하품하고 좀 내비었고 그래가지고 어느 예. 이사를 보였으면 좋겠는지.
0: 예, 지금 전화 거신 분이 정황을 보게 되면
2: 예. 예,
0: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예,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2: 박윤덕.
0: 예, 그저에 기억하기 바쁘면 예, 중년에서 예. 퇴직을 한 박주임이란 압니다.
2: 박주임이란 압니까?
0: 예, 예, 예. 이름은 기억하기 바쁘면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예.
2: 예.
0: 예.
2: 그 머리 아픔하는 것도
0: 다 한 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
2: 같이 할 수 있습니까?
0: 완전히 됩니다. 예.
2: 예. 예. 그게 그 지점은 활력소단지 어느
0: 아, 그 연길에 계십니까?
2: 예, 우리 시법원에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일단은 연길시 시장 아죠? 서시장.
2: 예, 예, 예.
0: 서시장 북쪽 견에 시내 예. 버스들이 서는 짠대리 있습니다.
2: 예.
0: 그 딱 그 맞은편입니다.
2: 맞은편에.
0: 예, 예. 예. 예,
2: 맞은편이 그 저기 신세계 1층이라고
0: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그런데 거기는 그 1억 카드가 필요해요.
0: 예, 카드를 가져오시오.
2: 예.
0: 그러면 어떨 때는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카드로 쏴라도 됩니다.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아침에 깨나고 나면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고 예, 골이 항상 모아요.
0: 예.
3: 건방 한 일도 싹 까먹고 해서 예, 아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박윤덕 주임님 카페 오려고 전화했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제입니까?
0: 예, 맞습니다.
4: 이래, 그거는 예, 골가로 보자 그랬는데, 예약하자 그랬는데.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무슨 증사 있습니까?
4: 자갈신경통으로 허리를 쓰지 못한 거에 한번 본 게 허가 좋습니다. 많이.
0: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그 한족 선생을 보였습니다.
0: 아, 수건장 보였구만.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수거, 아낌없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예.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5: 예, 저도 좀 이렇게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자꾸 이렇게 가슴이 저여드는 것처럼 이렇게 예, 답답하면서 그러지 막 땜도 나고
0: 예.
5: 이 숨이 예, 또 이렇게 조그만 그런 숨이 차고 있으니 이런 정상이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예, 실리부치가 이렇게 오면서 예, 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예. 가서 검사하면 그것도 심리부치라는데 저는 영 답답하니까 이 가슴이 가깝고 자꾸 이렇게 저여드는 것처럼 막 땀이 나고 예.
0: 그렇죠.
5: 이래서 영에 걱정돼서 그 박창호 진 선생님 또 이 방면에 잘하신다 해서 가서 배웠습니다.
0: 예.
5: 약을 인제는 한 제가 한 세 번 썼겠습니다. 예.
0: 예.
5: 세 번 쓰니까 많이 낫은 게 알겠는데, 용 맥이 좀 떨어지고, 아직도 예.
0: 예.
5: 많이 낫습니다. 예. 예. 근데 맥이 아직도 떨어지고, 아직도 조금 예. 더, 아주 건강하게 하자면 더 써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5: 그래서
0: 예.
5: 예. 가서 배우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5: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저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예,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머리도 예, 어째 그런지 저기 머리에 거기서 바늘을 찌른 것처럼 콩콩 쏘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0: 예.
6: 원장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이래 보였는데 무슨 조금 뭐 어디 그 옷도 타고 모병 아케

0: 늑대다 이랬어요.
1: 예.
0: 더 낫게 하자면 좀 더 저기 약을 더 지우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그래서.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0: 예.
2: 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는 이게 불매증이 심해서요. 전화기면 잠자기 너무 힘든다니.
1: 예.
3: 뭐 그게 신경이 예민해 그런지 약간 그저 바스거리는 소리도 깨나지. 아, 특히 남편이.
2: 네. 네.
3: 다시 일어나. 다시 자기 영 힘듭니다.
1: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하루 저녁에 예, 잘 자야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그래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무겁고.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예, 이 수국이적 머리 가시가 그래서 쏙쏙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막 어지럼증이 나고, 예.
1: 예.
3: 그래서 박용도 선생님이 영화실에서 가서 예, 청약을 두 번 갔다 온 게, 야, 지금은 예, 대여시 시간 자니까, 예,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쏙쏙 찌르는 증상이 없어지고 또 어지럼증이 아예 나고 예, 머리 막아지고 예, 맥이 나고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예. 이래 효과실 때 또 보이려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제가 지난번에 그 극대 중에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1: 예
4: 허리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 나섰는데
1: 예
4: 또 어제부터 그 무릎이 좀 아파서 오늘 좀 예약하러 가고 싶는데요.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무릎 치료하러 가면 됩니까?
1: 예, 그렇지.
4: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그 불면증으로 해서 거기 그런 길, 박윤덕 교수님이 진찰을 받아가지고 그런 언니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머리가 허리멍텅하지 하지 못해가지고 머리 항상 무겁고 개운하지 못하던 게
1: 예.
5: 거기 그 박선생의 약을 써먹은 게 많이 나아졌어요. 그게 좀 어떻게 더 먹으려고 하는데요.
1: 예, 완전히 됩니다. 예.
5: 네.
1: 어전에 예. 오십시오. 예.
5: 네,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예, 저는 그러니까 위 많이 아파는데 거기 박창호 선생님 약 먹고 효과 봐가지고.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1: 예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예예
6: 아, 예. 그러니까 너무 진짜 잘해주고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위 아픈 일이 아니고 뭐 다른 병이 있어서 전화해도 박창호 선생님이 전화도 잘 받아주고 해가지고
1: 예.
6: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1: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6: 예, 그래 수고하셔요.
1: 예예 예.
2: 그래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저기 요즘 들어서 예, 잠이 잘 아예 옵니다.
1: 예.
7: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또 아프고 어떤 때는 또 이, 뭐니까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또 그런 감각도 있고
1: 좀
7: 어지럽기도
1: 예.
7: 하고
1: 예.
7: 이래서 오늘내 길태중에 그 수건자 좀 보이자고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8: 예, 몸이 이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예, 심장이 또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 웃음이 조금만 뭐 이리서도 예, 딱보다 막 이렇게 울기 얼음에서래.
1: 예.
8: 그분도 울고, 불안하고, 예.
1: 예.
8: 그, 밤이 뭐, 잠시도 생각 듣고만 가만히다.
1: 예.
8: 예. 예. 하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예, 우울하고, 이래서, 예. 그, 금연어 이렇게 많이 당겨졌습니다.
1: 예.
8: 그래서, 원래, 그래서 금연어가 한 건사니, 무슨, 저거 있다면 그런 대신 연출을 시키고 잘도 시키고 다 이랬다지.
1: 예.
8: 그래서 심장약 먹어도 낫지 않고 해서 이래 진경 냈다가 저걸로 몇 년으로도 1년에 한 달 열심히 계속 하고 수배가 아이 낳길래,

0: 우리 언니 소개해가지고서 내 언니들은 우리 소개해서 어우 기표님 거기에 그 주변에서 표시 한 분이 딱 교수님 이렇게 50년 전력이 있다면서 선생님이 예. 이제 심장 신경내과 이게 이렇게 유명하고 그래 사람들 거기 가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내과 박윤덕 중의사 내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예.
0: 그래 약을 두 번 썼는데 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상해 심장 물고서 그런가 했는데 불안하고 그다음에 뭐 동그리고 이렇게 막우울하고 이런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요. 많이
1: 예.
0: 효과 좋으니까
1: 예.
0: 그래서 저번 치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1: 예.
0: 근데 우선은 완전히 이 장심장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효과가.
1: 네.
0: 예. 그래서 오고 박윤덕 선생님이 너무 편안하게 설명 잘해주고 정말 신경외과 입장으로 좀 치료한가 이런 효과 보는 게 오늘이 가서 좀 약을 더 쓰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됐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오늘이 저 뭐니까 저 그러니까 박창호 김선생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어떤 증상 있습니까?
3: 위에 영도 부르감이 그냥 밥 먹으면 그냥 국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식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병원에 염비병원에 가 검사한 게 역류성
1: 예.
3: 위염이라 해서
1: 예, 반려식 예.
3: 예, 오메라서도 먹고 마딩리도 많이 먹고 했는데 임시구급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누기 친구에 이렇게 소개해줘서 주머니 가서 세번 약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효과 좋을까
1: 예.
3: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그럽시다. 연계 됐습니다.
3: 오늘 언제 오전에 가야 됩니까?
1: 예, 그분은 내 오전 오후 다 문진하기 때문에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마수 약 쓰겠습니다.
1: 예, 그러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지금, 전번에 그 뭐니까, 그, 최영희 선생 주임 이산돼서 집이랑 맞고 다리랑은 많이 나섰는데, 지금 또 딸상 포선 나와가지고
1: 예,
4: 좀 느낀다.
1: 예.
4: 예, 댄디도 맞고, 약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길태중이 문제는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선생님 도움은 좋습니까?
1: 아, 지금 왜 딸상 포선으로 고생한다니까, 예.
4: 예.
1: 그, 저, 우리의 길태중이 문진부에 최근에 피부과를 세웠습니다.
4: 예.
1: 그게 수원장 찾으세요.
4: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4: 오늘 가면 됩니까?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4: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박성호 선생님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5: 그 선생님께서 담낭염이란 진단.
1: 예, 예.
5: 두 번 예약 썼는데 효과가 아주 이상적입니다.
1: 예, 예.
5: 그런데 아직도 입이 좀 쓰덕쓰덕하고 이래서 오늘 좀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나는 예, 어제 머리부터 예, 그래서 아프고 예, 어깨도 그래도 예, 아프고 허리도 다리고 온몸이 다 붓기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예, 아픕니다. 예, 강철수 치료를 받고 예,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예. 예,
6: 더 예약하자고 그랬습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6: 예,
1: 오세요.
6: 예.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예. 아, 저는 어떤 상황감을, 연세에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도며, 이렇게 가슴에 딱 뭐 막히는 것 같고, 예. 손바닥에 자꾸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이 따갑고.
1: 예.
7: 그리고 이렇게, 기분도 영 꿀꿀하고, 영화에 좋고, 영 딱 뭐 속에 딱 정말, 아, 불편하고, 예.
1: 예.
7: 그리고, 좀 바빠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담은

0: 하려고 한다.
1: 예, 보통 먹게 되면 저 간에 울결이 있는 분들이 이 손바닥이라든가에 발바닥에 따가워나는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는 분들이 현대의학 서의를 보이게 되면 검사를 하면 또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늘 지금 박윤덕 주임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임상 경험이 풍부한 분들 찾아서 첨약을 좀 짜시세요. 그러면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아, 박윤덕 주임 선생님.
1: 예, 예, 예. 그냥 예. 오십시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이분을 보다면.
0: 아,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수고가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그, 예, 지난주에 그, 저, 제가 소변이 저래갖고.
1: 예.
3: 그래서 그, 저, 박은덕 그, 저, 원장님을 만나서 예, 첨약을, 중약을 줘왔어요.
1: 예.
3: 그래서 한 주 써보니까 효과가 아주 좋아요.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네, 예, 그래서 한 번 더, 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예. 예,
4: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저는 예, 항상 머리가 막 어지럽고, 그리고 귀하게는 이거 손발이 막 저리고, 그리고 이 다리부터 있잖아요. 이 아래 이 장단지 여기가 저리고 막 쏘고, 예,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특별히 모임도 이게 저기 걸자 뭐 발바닥이 발바닥이가 예 뭐 송아들로 찌르는 것처럼 바, 뭐 아파서 걸지 못하겠어요.
1: 예.
4: 예 이러고 있다가 저기 기태 중이 저기 광고를 듣고 가서 그 강철수 주임 이사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간은
1: 예, 예.
4: 예 치료가 그래서 저기 초약도 짓고 그리고 저기 친구도 맞고 이래가지고 한 일곱 날을 치료받고 보니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아플 슬 아픕니다. 지금은.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예, 예. 저, 예, 그래가지고 오늘 또 가서 보이려고 저 예약하려고 전화하는 게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우리 신경내과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잠을 말저에 잘 자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5억 정도인데 40% 정도나 차지합니다. 이런 말이죠. 장기간의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전기가 허약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자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기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감염성 질병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장기간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예, 심뇌혈관 질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예, 만성 질병을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정신계통의 질병을 또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졸리란데 초조해지는 이런 병증.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내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신다면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5000번, 2765-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5: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친척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제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하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춰 예정합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 강연조가 일정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사배 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습금병 종석이나 체육은 나라의 강성, 민족의 진흥에 대한 꿈을 담고 있는 바 체육이 강하면 중국이 강하고 국군이 흥하면 체육도 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연내 우리 조에서는 민족 전통 체육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의 보호, 전승 및 혁신 발전을 깊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히 하고 대중 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특색 경기 브랜드를 빛내 민족 전통 체육을 일층 발전시키면서 민족 단결의 힘으로 여러 분야 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부배체육장에 들어서면 여러민족 전통체육 집중훈련팀 선수들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육장 곳곳에는 긴장하고도 열띤 훈련 열기가 넘쳐납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힘차게 몸을 움직이며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는 여자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네가 올라간 최고 높이와 규정된 시간에 방울을 치는 횟수를 겨룹니다. 경기는 개인 종목과 2인 종목으로 나뉘며 체중에 따라 조별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자신 경주는 팀원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종목입니다. 여러 명의 선수가 한상의 긴 판자신을 함께 신고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의 보폭과 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민족건강체조 진주공 민족무술팀 선수들도 실내 체육장에서 땀덩이를 쏟으며 김림성 제9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광범위한 대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운동회는 민족 전통체육을 담채로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군 이루자를 주제로 여러 민족 대중을 응집시키는 중요한 행사이자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법촉진법의 관철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터전을 구축하는 중요한 담채입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모두 16개 종목을 설치했는데 그중 경기 종목이 11개, 공연 종목이 5개입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조에서는 109명으로 구성이 된 대표단을 조직하여 근해 널뛰기, 진주공, 민족건강체조, 민족식 실험, 민족무술, 윷놀이 등 10개 경기 종목과 평이, 판자신, 경주, 활쏘기 등 5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게 됩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조영명입니다. 저와 동료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번 경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길림성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은 여전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죠. 동료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학생 신미혜입니다. 반자신 경주는 단결과 협력을 시험하는 민족 전통체육 종목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반자신 경주팀은 금메달 3매와 은메달 1매를 따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연변

0: 이를 대표해서 경기에 참가하기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완강의 분파는 경기의 정신을 경유하면서 품격과 소질을 보여주고 염년 여름인종 아들, 딸들의 정신 풍부를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4년에 반포 실시된 염년 조선족 자치조 소수민족 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조례 법치 보장의 의탁을 해 우리 조에서는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경기장 시설을 보완하며 중소학교, 체육학교, 대학교 일체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그네 널뜨기, 민족식 씨름 등 여러 종목이 국가급 성급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되었으며 여러 명의 각급 무형문화재 전승기를 부여해 민족 전통 체육의 전승 발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강근설 사판공실 주임 지보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자신 경주를 이용하고 소수민족 전통 체육 종목을 좋아하게 하는 한편 민족 전통 체육 종목이 길림성과 연변에서 계속 전승되고 발전되도록 일조하랍니다. 2024년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에서 우리조는 1등상 24개, 2등상 16개, 3등상 12개를 따내어 총 52매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024년 해남 사마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대회에서 우리조는 길림성을 대표하여 근해 민족건강제조, 민족식 씨름, 민족무술 등 4개 경기 종목과 널뛰기, 윷놀이 등 4개 공연 종목에 참가하여 도합 25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조는 성숙한 경기 조직 경험과 완비된 시설, 짙은 민족 단결 부립의 힘이와 4년 후 열리는 길림성 제10회 소수민족 전통체육 운동회 개최권을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반년 내 우리 조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전통 체육의 교정 400구역 풍경구 진입을 적극 추진하고 대중경기, 체험 공연, 취미 활동 등을 상시적으로 펼쳐봤습니다. 동시에 체육 플러스, 문화 플러스, 관광, 융합 발전을 심화하고 민족 전통 체육의 문화 내포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를 체험 전경과 견학 코스를 조성해 민족 전통 체육 문화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고 생활 속에 융합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민족 대중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합력을 지속적으로 결집하여 전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과 체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연교시 동진거리 도로 공사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전체 공사는 9월 상순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연결시 동진거리 도로공사 대상은 올해 4월 10일에 착공됐습니다. 시공 구간은 북쪽으로 애달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 인밀로와 연결되며 도로 전체 길이는 720m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표층 포장 공사를 제외한 기타 도로 조체 공사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현재 시공팀은 인밀로 보조도로 빗물도관 나머지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10일에 차도 통행 조건을 갖출 전망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지역 교통망을 원활히하고 도시 도로망 배치를 보완해 주민들의 출행 쾌적도와 구역 통행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도시 도로망 보완과 교통 병목 구간 소통은 연길시에서 도시 갱신을 추진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는 도시도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으로 영춘거리, 광진거리 등 15갈래 도로의 건설 개조를 완수했으며 루계로 약 7.79km의 도로를 소통시켜 여러 곳의 교통 병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연결시에서는 도시 단절도로에 초점을 맞춰 선으로 동진거리, 인품거리, 우이로, 와룡서거리, 민주거리 남쪽 구간, 영춘 남거리 등 6갈래 도로 소통 개조 대상을 실시했는데 개조 총 길이가 약 2.51km입니다.
2: 주민족 사무위원회의 선전강연조가 일전 연결시 건공가도 연홍400구역을 찾아 대중이 즐기는 방식으로 신시대 민족 분야 기본 법률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전 강연조 성원들은 400구역 대종과 둘러앉아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둘러싸고 융합식 400구역 환경조성,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촉진 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연면주 3가지 공동 4가지 함께 융합식 400구역 건설 실제와 결과하여 법률 조문을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연결식 건공가도 연홍 409역 주민.

0: 시작된 주오가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의 의의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민족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민족 단계를 잘 다지며 이웃끼리 더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선전 강의를 끝난 뒤 사비구역 주민들은 붉은의 병강 비춘회를 함께 불렀습니다. 모두는 노래와 춤으로 병강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는 뜨거운 정회를 되새겼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기관 당총지 전임 부석의 최뢰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반포 실시된 이래 조민족 사무위원회는 전체 기관 간부를 7개 조로 나누어 사회구역, 농촌, 학교, 부대 등 곳으로 파견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기층에 널리 선전해서 온 사회 고락을 함께하고 영역을 함께하며 운명을 함께하고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름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연변조 총상회에 선한 일전 민영기업가 견학행 체험일 활동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전조 상회 책임자와 우수 민영기업가 대표 40여 명이 변경의 혁명 전통이 깃든 터전과 향촌진흥 일선을 찾아 몰입식 견학 실천을 펼침으로써 우리 주 민영경제의 진흥 발전과 변경 수호 및 진흥을 위한 강대한 함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량질 자원에 의탁해 현장 교수, 선전 강연, 주제 당 수업, 산업 교류, 이동 중 미니 수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영 기업가들을 위한 학습 교류, 자원 연결, 발전 역량 부여 플랫폼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견학팀은 선으로 용정시 명동촌과 삼합촌, 화룡시 상천촌을 찾아 혁명 전시관, 혁명 유적지, 변경 전망대와 향촌진흥 시범기지를 현지 답사하면서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의 혁명 이야기를 청취하고 우리 주의 민족 단결 창건, 변경 치리, 생태산업, 향촌진흥 분야의 실천 성과를 깊이 학습했으며 연변의 대외개방 구역 우세와 특색산업 발전 잠재력을 직관적으로 체감했습니다. 연변 자동차 임대 봉사업종 상회 회장 조파입니다. 견학기간 참관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우수 기업가들과 교류하고 학습했는데 저에게는 소중한 재충전의 기회였습니다. 자동차 임대 봉사업에 종사하는 민영 기업가로서 앞으로도 자체 업종 우세에 입각해 연변의 문화관광 출행 수요와 주동적으로 연결하고 변경 관광의 품질 향상과 승격에 조력하며 실제 행동으로 흥변 부민에 조력하렵니다. 활동기간 주당위 통전부 부부장이며 주공상업 연합회 당조 서기이며 주총상회 부회장인 리호가 주재 당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광범한 민영 기업가들이 변경 지역의 우세에 입각해 발전 위치를 정확히 찾고 기업 발전을 전조 진흥 발전의 전반 국면에 주동적으로 융합시키도록 인도했습니다. 연결시 스타일 쇼핑 광장 리사장이고 연변조 총상회 집행위원인 왕효입니다. 하루 동안의 몰입식 견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기층의 변강 건설 이야기로부터 산업 발전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새로운 발전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견학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업에 적용하고 실물 경제 신용 경영을 견지하며 업종 상회가 단합해 함께 발전하도록 이끌겠습니다. 민영 경제의 실천과 담당으로 연변 변강 고품질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변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는 일전 제10년 신주관심사 고장마다 고유한 맛 전물난의 연변냉면 한 그릇에 깃든 시원하고 깊은 맛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여름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냉면이라고 하면서 여름 한창 때에는 냉면집의 하루 최고 고객수가 연인수로 5,000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연변의 조선족 냉면 제작기에는 길림성 무형 문화 유산 명록이 등재됐습니다.
1: 중국 민족보는 일전 제2면에 길림성 연변조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고 한마음에 힘실어라는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조에서 여러 민족이 집거하는 변강지역 실제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연변 좋은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함으로써 부민 증수 경로를 넓히는 한편 국가 통영언어 문자 보급 사업을 깊이 추진해 같은 언어로 변강을 흥성시키기 보급 브랜드를 구축해 원활한 언어 교류가 대중

0: 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추동하며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튼튼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국제상부는 7월 29일 제4면에 한 마리 킹크랩으로 피어난 바다향 내륙도시 훈천의 해양개방 비결이라는 보

4만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42억으로 급증을 하여 7년간 300여 배 성장을 가져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우리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변화는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변화와 발전 어찌 보게 되면 노년 세대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오늘 프로에서는요, 이 고령화 시대에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노년 세대들이 어떻게 이런 도전에 맞서 행복한 만년 생활을 갖고 갈 것인지 함께 사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 시련은요,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어둔들로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7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0: 심리상담사 김광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0: 반갑습니다. 확실히 우리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뚜렷한 고속발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문득문득 마주하게 되는 이 신생 사물도 참 하나 다르게 많죠.
1: 네, 과학기술이 부단히 발전하면서 경제 성장과 이 사회적인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생 사물과 서비스 형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자료 주행 등 이런 신생 사물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자주 들어보고 또 자주 어떤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삶과 미래의 생활에도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생 사물로 우선 아마 요즘 제일 화제되는 것은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마 제일 화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문자나 혹은 구도로 명령을 내리는 제어를 주스라면 거기에 따라서 뭐 문장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영상이나 음악 등 이런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도 자동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갬빗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이 발전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출시된 딥시크가 뭐 생성의 인공지능이 전세적으로 뭐 가격도 값싸고 아주 공능이 좋다고 이렇게 충격을 일으켰는데 올해 오니까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AI 스타트업 기업인 문샷 AI에서 개발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이 키미 K3라는 이런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저렴한 가격에 또 이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 공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키미 쇼크라는 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 발전이 아주 빠르죠. 예. 그리고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중요한 신생 사물 속에서는 아마도 그 인간형 로봇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봇도 우리가 그 춘절만에서 막 로봇과 춤을 추고 하던 게 어제는 막 뭐 업무술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다양해지고 그 능력과 신용성도 아주 빨리 이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인간형 로봇의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려서 그때 기록이 작년에 기록이 2시간 남짓한 기록입니다.
0: 봤어요. 생방송 진행으로. 예.
1: 그런데 올해 오니까 1년이 지나니까 올해는 작년에 걸린 시간이 뭐 절반도 안 되죠. 그러니까 50분 26초라는 시간인데 이것이 그 인간이 제일 빨리 달리는 이 남자 선수보다도 더 빠른 인간의 기록을 초과한 정도로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1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가 그 크죠. 예. 그래서 이미 실제로 그 가정에서나 기업에서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간형 이런 로봇을 뭐 전문 판매하는 매장도 생겨났고 이 산업 분야에서는 보편적인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인간형 로봇의 어떤 전면 활용 시

0: 때가 우리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인간이 로봇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볼도 차고 아마 이런 것을 장면을 봤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 그걸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뭐 저런 어 이런 게 있구나는 알지만은 그 나의 생활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여 고령화 시대에 로인들이 그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생 사물이나 서비스 등이 이제 큰 도시들을 시작으로 점차 응용되면서 로인들이 생활을 더 편리하고 다채롭게 해준데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이 인간형 로봇가 이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을 돌보는 이런 간병인을 둬서 로인을 부축하거나 뭐 또 이 상성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가 이 고독한 로인을 상대로 뭐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들려주고 뭐든 뭐 그 같이 산보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또 지금은 인터넷과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인터넷 플러스 간호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로인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공지능 탑재한 그런 작용 설비들 지금 몸에다 입는 뭐 이런 설비들도 많은데 그러면 대한민국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이 그걸 착용하면은 뭐 자유롭게 좀 걸어도 다닐 수 있고 뭐 등산하는 것도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신생 사물들이 많이 또 그리고 빠르게 나타나고 변하다 보니까 아,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로인들이 호소할 때도 있죠. 예.
1: 네.
0: 하지만 이 신생 사물의 출현은 사회 발전이 필연적인 결과이고 또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각 세대의 심리 차이를 이해하면서 로인 시대도 이게 적응할 수 있게끔 돕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로인 시대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생 사물을 료해를 해보고 또 접촉해보고 또 자신의 실생활에 맞게 실용적으로 사용하면서 로인기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신생 사물의 육속적인 출현 그리고 노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도전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잖은 노인분들이 이런 신생 사물 앞에서 많이 당황해하는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생 사물 출현이 이 무슨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물건이나 서비스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운영 전체의 이 거대한 변화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그 정말 당황한 충격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중년층만 해도 아마 학창 시절부터 뭐 컴퓨터나 인터넷도 접하면서 이 단계별로 긴 시간에 걸쳐 이 적응이 오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괜찮게 적응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많은 분들 보면은 그 청소년 시기는 물론 이 어제는 은퇴하기 전까지도 거의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기반이 변화가 낯설고도 적응이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일 전형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10년 좌우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15년 전으로 이 전민 보급 시대에서 정말 로인들도 그때부터는 이걸 다 들고 있는데 거의. 그래서 이 근 10년이지만 이 사이에 그 스마트폰이 응용으로 정말 많은 신생 사물과 또 신생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이 많은 로인분들이 정말 당황스럽죠,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신생 서비스들이 다 그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로인분들이 그 편리함을 제대로 이거 잘 조정 못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해서 당황이 하고 어떤 또 불편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좀 좌절감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래하면 우리가 이제 행을 주는 로인들이 뭐 비행기 표나 고속도로에서 표를 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뭐 번거롭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그 돈이 잘못 나갈까 봐 두려워서 자네나 또 주변이 젊은이한테 부탁해야 하거나 그러니까 젊은 시대들은 너무 손쉽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는 뭐 우리 음식 배달을 지금 하는 거는 뭐 정말 네. 어린애들도 막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이 예약 자동차 이용 서비스도 이런 것들도 로인들은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뭐 아직 연결은 그렇게 없지만은 북경이나 뭐 무안 심수 등에 있는 그 무인차를 주는 택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든 막 그 생활의 어떤 일부로 되어 있는데 로인들도 그 좀 호기심 때문에도 그걸 타려고 해도 그걸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다 이 스마트폰의 문택식의 예약 앱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 한 가지 신생 사물에 맡겨서 내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새롭게 나타난 다른 신생 사물도 잘 이용하지 못하여 이 신생 사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는 이런 어떤 잘못된 순환으로 들어서기도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이러한 디지털 격차로 생겨나는 신생 사물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정하기 힘들어하는 우리 불안 심리 심초원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젊은 시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러너 시대의 이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안 심리 심초원에는 크게 나눠서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적 원인으로는 러닝 기능이 신체 기능이 더불어 이 인지 기능 면에서도 러닝 시대는 나이가 들수록 이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기억, 특히 그 단기억을 하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앱이 조작 단계를 러닝한테 배워줘도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도 그 실제 조작을 뭐 연습할 때는 됐는데 실제 조작이라면 또 실패하거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부하게 되고 또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이런데. 또 우리 이 전조로인들은 이 어느 환경이 장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로인들은 그 주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조작 설명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억하거나 조작하는 부분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당황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심적 원인으로는 이 자존심이 상해하는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때는 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기둥인 존재로 있다가 이 신생 사물을 만나서 아주 간단한 문제나 이런 것도 뭐 어떤 자네나 손자손에게 물어봐야 하는 이런 그 역할 전환이 어떤 그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가 어떤 쓸모 없어졌다거나 내가 나이 들어서도 멍청해졌다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평가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신생 사물을 내가 그런 걸 뭐 접촉하면 되니까 뭐 그러면 되겠지 하면서 그걸 의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이 신생 사물에 대한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어떤 우리가 텔레비전 이런 뉴스 등을 보면은 뭐 지금 우리말은 보이스피싱으로 어른들이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뭐 허위 링크를 잘못 넣어서 은행 카드 돈이 빠져나갔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런 부정 일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나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철저히 또 회피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새로운 기술은 부단히 발전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게 좋은 면이 쓰이면 좋지만은 어떤 악용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어떤 그 로원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그 방법도 점점 어디가랑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전화를 걸어서 뭐 자네 목소리로 이렇게 그 해서 뭐 그 좀 사기를 치거나 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도 똑같이 변조하고 심지어 그 로인이 뭐 자네 사진이 한 장만 있으면은 인공지능에서 그 자네 저 사진에서 어떤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맞아요. 또 실시간으로 맞아요. 영상 통화도 막 하는 겁니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 로인들은 그것이 가짜인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지를 구별 못하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자네들은 또 당연히 이런 걸 또 어때나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도 있다면은 그런들은 그것이 무서우면 아예 그냥 난 다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거부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이 신생 사물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은 그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 집에 이런들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그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그 대책을 대려고 우리가 이런들과 함께 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 노래 가는 분들은 좀 더 뭐 비전을 가지고 아니면은 두려워하다 보게 되면은 주춤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또 이런 신생 사물을 무작정 거부해 버리면은 시대 낙오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뭐 노년 세대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0: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어떤 시대의 낙오자로 들겠다는 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인들도 이 신생 사물을 무작정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현대일이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를 이해하려 하고 또 이 시대에 융합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또 지역사회와 잘 연결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실은 로인 세대들은 쉽게 그 신생 사물을 수용하고 영화라는 젊은 세대를 비해서 비교적 이 모순되고 또 복잡한 심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고민하고 곤혹스러워할 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노인도 스스로의 시대라고 살아도 되겠다고 자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대라고 살아도 된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신분을 상실하고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려는 노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다만 노인 세대들은 바로 자신이 살은 어떤 삶의 경험으로부터 유한 모순되는 여러 가지 심리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좌우왕하기도 하고 의심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쓰지 못하면서 라고자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우선 그 기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로운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운 시대는 장기간 그 우리 아날로그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대형 물건 같은 건 정말 직접 내가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되죠. 뭘 사자면은. 또 사람들과도 만난 것도 뭐 영상 통화나 이런 것보다도 대면에서 말하고 이런 방식이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디지털 신생 사물은 많은 것들이 그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런 화면에서 어떤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보면 자네들이 그 인터넷으로 지금도 모든 물건을 거의 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네들이 그 생활용품을 주문해 주거나 지금 뭐 채소 같은 것들도 정말 신선한 채소를 뭐 주문해서 배달시켜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걸 얻은 분들을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시장에 가서 내들 그 물건을 정말 좋은 물건인가 보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 직접 그 만나서 가격도 흥정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인정미가 넘치는 방식을 우리가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자존감 유지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데 주저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말 70, 80대 의원들이라면은 젊은 시절을 그분들이 젊은 시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때 자네들은 아주 어릴 때 우리가 텔레비라면 그때 뭐 수동으로 막 작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옆으로 비틀기도 하고는 그런 흑백 텔레비전이나 뭐 채색 텔레비전도 그 조사 방법들을 애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녹음기나 세탁기 등 그때 말하면 그게 바로 신생 사물인데 그런 걸 사용하면서 당시에는 전혀 그 라고자가 아니고 시대에 잘 맞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변한 시대를 살아면서 그 수많은 경험을 했고 또 자성감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데 지금 와서 정말 어떤 자녀한테거나 뭐 손자한테 그렇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어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 또 어떤 그 그런데 잘 하지 못하면 귀찮아하거나 이런 모습을 어떤 분들이 보이기는 하면은 그런 데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포기하면서 라고자로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 과보에 걸려서 너무 피곤해서 사회적인 새로운 변화에 따르지 못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즐겁기만 한 일일 수도 있지만 많은 이런 세대들은 이 새로운 것 등 변한 것이 정말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힘든 고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쭉 그게 원래 뭐 순서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뭐 위챗이란 것을 어떤 어른들은 겨우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 걸 알았는데 어떤 또 그걸 또 가니까 어떤 또 위챗을 또 돈도 다 그걸 물어야 되지 뭐 결제하는 걸 그다음에 어떤 또 안면 인식을 하는 걸 또 배워야 되고 그거 그러니까 식당 가서 어떤 주문하고도 어떤 우리가 종이로 된 메뉴가 없이 어떤 그 QR코드로 스캔해서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배우자면은 우리는 그것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생 사물에서 주동적인 선택 거부를 우리가 어떤 이거 시대라고 자르고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신생 사물을 아주 뭐 생활에서 많이 응용하고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지만은 어떤 걸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뭐 도움을 줄 수 없거나 불필요하다면 그걸 그러니 뭐 쓰지 않거나 거부한 자체를 우리가 라고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위챗도 좋고 뭐 틱톡도 좋고 지금 그 잘 사용하는 어른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낚시질을 하거나 또 가정농장에 가서 채소를 키우는 것이 지면서 늘 밖에서 그 야외 활동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게 그 재밌고 그것이 딱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지금 뭐 틱톡이거나 유체 같은 걸 안 쓰는 거는 뭐 생활에 필요 거의 없으면 안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라가자라고 우리가 사용해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로인들이 시대의 라가자로 된다는 것이 본질은 그 신생 사물이었던 조사 기술을 모르거나 뭐 서투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감정적으로
단절될 수 있다.

0: 하는 거죠. 그래서 러닝이 타인과의 감수적 교류는 러인들이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러인들이 진짜 시대라고 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이 따뜻함과 배려도 느낄 수 있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느낌 속에서 생활을 하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할지인데 또 로인분들이 뭐 이런저런 뭐 신생사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받아들이는 노력이 사실 또 필요할 겁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이제 보는 겁니까?
0: 네, 로는 시대가 신생사물을 받아들이는 노력하면서 노력의 핵심은 그 스스로 심리 장벽을 허물고 자신에게 맞는 리듬과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선 스스로 심적 장벽을 허무는 관건은 이 신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배우는 그 목적이 명확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로렌 시대를 보면은 정말 젊어서부터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헌신하는 것이 몸에 배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는 다 뭐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신생 사물을 배울 때도 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배운다면은 좀 억지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니까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생을 접수하고 사용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잘 유용하자거나 나한테 뭐 나의 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뭐 급해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을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응용한 주체는 언제나 자신이란 것을 명기화해서 자신이 행복하라는 생활을 위해서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정말 자기에 꼭 필요한 신상을 요약하고 배우기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에서 활용해야 되고 또 응용 가능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바로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자신에게 맞는 리듬으로 신상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러는 게는 새로운 것을 어떤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도 쉽게 잊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그러는 게 인적 특점에 맞게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그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막 신경이 흐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배우려는 생각도 가지고 이 천천히 배우자는 마음가짐으로 신생사물을 누려야 하고 또 접촉하고 또 시대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리듬으로 이 신생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기존의 흥취와의 기초에서 접근하면 좋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유체수 배운다, 뭐 동상을 하는 걸 배운다 하는데 그저 막무가내로 배우자면은 그것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장기를 두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지금 인공지능과 장기를 두는 앱을 잘 알아보고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기를 그 안에서도 들 수 있고 하면 자기가 흥취 가지는 거니까 잘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악기를 다른 분들이라면은 그 악기 연주법에 관한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또 자기가 연주한 것을 어떤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방법 등도 려야하려면 그것이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또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그 자기 흥취에로부터 접근하면 접수하기도 쉽고 또 실패했을 때도 재도전하려는 동력도 크기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견제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러닝의 특징과 자기 개인의 특징에 맞는 방법을 사용해 익히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신상을 배움에 있어서 한 번에 그저 한 가지만 익히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배우자면 벅차니까. 그래서 이래하면은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뭐 계속 그 QR코드로 결제하는 방법. 지금 많은 분들은 위치에서 사용하는데 그 QR코드로 결제하는 건 좀 어때는 보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실제로 해보면서 익히고 또 그것이 그래서 되면은 또 다음 주에 가서는 뭐 또 인공지능과 또 대화하고 지시하는 방법도 해보고 시도하면 좋은 거죠. 지금 많은 그 뭐 인공지능 앱 뭐 그래서 소리로 써서 명령 하면은 뭐 알려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아직 잘 익숙하지 못하고 그걸 또 배우면은 그걸 또 자주 하고 그러면 일상생활의 일부로 활용하면은 그다음에 그것이 익혀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디지털 결제가 지금 로인들이 생각해서 아주 편리하지만. 그 어떤 분들은 그 돈이 그 보이지 않니까 로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돈이 실제로 현금이 보이지 않니까나 그 돈이 그저 막 나갈 것 같아서 돈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 불안하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못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도 아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뭐,

0: 가족들이 뭐 설정해줘서 연습으로 작은 금액만 먼저 위치해서 뭐 동네 가서 무슨 어떤 채소 싸거나 할 때 뭐 미용원 식스거나 이렇게 바로 써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제해서 그래서 한 몇 번 써보니까 확실히 돈이 그 딱딱 맞게 나가는구나를 알면은 그 신뢰감이 생기고 하면 어른들도 바로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 근데 어떤 노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게끔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나 몇만 원에 빠져나가서 뭐 이런 경우 왜 그걸 조작해가지고 이렇지 뭐
0: 그렇죠.
1: 오늘은 아예 좋았을 텐데 몇백 원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7, 80세 노인도
0: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금융사기당하게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방지해 준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으로 노인들이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신상을 받아들이려면 그 작은 마음에 내키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런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인 세대 실생활 속에서 많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요. 요즘 세상에서는 또 노인들이라도 노인들이라도 또 신생사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경로도 참 많다는 점 아닐까요?
0: 네, 그렇죠. 노인들이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신생사물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이러한 학습 경험을 높이는 과정도 되기 때문에 신생사물을 통해서 또 다른 신생사물을 부단히 배우는 이런 양성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노인 시대라고 해도 실제로 매 노인분들이 이미 닦아놓은 그 학습 초나 또 배우고 싶은 내용들이 따라서 그 학습 경로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수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족한테서 배우면 되죠. 그러니까 가족한테서 배우는 제일 큰 장점은 불안감 없이 자기 수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 세대가 어떤 노인이 신생사물의 학습 그 기술을 배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지 할 정도로 그 따라서 배워주면은 뭐 휴대폰으로 바로 신생사물이든 소작 과정들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저장해줘서 아 이걸 보면서 다음번에도 하시오 하면은 어떤 그 알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애들은 정말 PPT 같은 것도 쉽게 만드니까 그걸로 어떤 그림이나 통해서 이 설명서를 만들어줘서 그걸 전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가족들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한테서 배우는 다른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세대 간의 교류를 촉진하죠. 그러니까 가정 화목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역할 전환해서 노인들도 젊은 세대에게 어떤 조리를 하거나 뭐 꽃을 키우는 방법이거나 뭐 이미 소실했던 전통 기술을 가르쳐도 줄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그 노인들도 자아가치도 높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한테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매우 그 중시할 한 가지 주의점이라면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그 인내심을 가지고 노인들이 좌절하지 않게 천천히 배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 가깝고 스스럼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때는 뭐 재촉하거나 여러 번 반복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된 또 노인들한테 짜증내거나 이래서 노인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배울 수 있게 가족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배워주려는 각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노인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지역사회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제 사람들과 대면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구역이나 뭐 이런 활동층 등에서 조직하는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우리 연변 지역 여러 사회구역에서도 어떤 이 스마트폰의 사용 방법이나 뭐 컴퓨터 사용 방법 혹은 지금 뭐 그 사진 촬영 뭐 바로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은 그 사기 방지 방법 등도 이 사회구역에서 그 활동 장소에서 강세성에다 배워주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 그 사무소에 찾아가서 문의해서 바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동네인배 자주 학습 그룹으로 서로 배워주고 배우기도 하고 체험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노인네도 그 각자가 능력 있는 방면에 달라서 다 뭐 이 조작하는 것이 시장 사물을 다 없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워주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장점은 하나는 뭐 완전히 뭐 무료거나 또 매우 낮은 재료비만 받는 이런 본격적인 학습변 첫 시작을 해서 잘 될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장점은 이 친구나 이웃과 같이 배우면서 이 학습 분위기가

0: 자유롭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도울 수 있어서 이런 저 때는 아주 위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뭐 위로움도 달래고 또 이걸 뭐 어때는 젊은이한테 물어보자면 좀 부끄러워서 물어보지 못한 것들로 동료배들면 서로 어느 뭐 하나 정도를 다 아니까 서로 이거 물어도 보고 또 서로의 고충도 공감하면서 이런 심적 지지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는 론앤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 국가 론앤대학으로부터 뭐 각현시에 이르기까지 론앤대학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해서 어떤 동영상 제작이나 온라인 쇼핑 뭐 지금 그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론앤들이 이 내용을 배우고 실제 응용한 론앤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각 현시 그 론앤대학 가서 문의하거나 또 인터넷으로 문의하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 먹고 배우자면은 배울 경로는 정말 많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가 이런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배우고자 하는 로원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자유롭게 이런 신선한 삶과 시대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노인들이 신생사물을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감에 있어서 주변에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예.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예,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론들이 집에서 배우든 사회에서 배우든 혹은 뭐 온라인에서 배우더라도 많은 경우 지금 배워준 사람 얻어간 젊은 세대가 많이 배워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세대가 이 신상을 받아들이고 활용한 데 진정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절대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줘야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든 이 절대적인 인내심이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어떤 비난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로원들이 배울 때 정말 여러 번 배워줘도 그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줘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지금 발언하는 새들은 밥 먹는 거, 뭐 옷 입는 거, 걷는 거, 말하는 거, 그 아이들한테 정말 뭐 어떤 건 몇십 번, 몇백 번, 정말 몇천 번도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줘서 우리도 배운 건데 그 부모님들 바로 전 로는 세대로 되었는데 우리가 거꾸로 그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저는 그 인내심 가지고 배워주는 것도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둘째로는 그 안정감을 주고 이 탐식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로원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조사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돈이 잘못 나가나 이런 걸 로원들 자꾸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눌러도 되는지 잘못 누르면 뭐 고장나지 않는지 로원들이 이게 무서워서 그 자꾸 못하겠다 하는데
1: 가르쳐 전에도 잘못 눌러서 다 그 저 삭제되는 경우도
0: 예,
1: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정말 그 아주 편리한 기기 때문에 뭐 아무거나 눌러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지금은 뭐 안에 돈이 없게 설정해 놨으니까 절대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법을 장악하면은 우리가 좀 로원들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면서 적극적인 사용을 경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1: 한 번 모르면 열 번 모르면 100번이래요.
0: 네, 요즘에는 그렇죠.
1: 뭐 그냥 나중에 스스로 알아가고 또.
0: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자유롭고 안심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자원과 보장을 제공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이 어떤 배우자면 실제 그 비용도 필요하니까 경제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대학이 뭐 인터넷 신청을 도와주는 등 이렇게 순조롭게 배우는 단계까지 닫아서 이끌어줘야 그 다음에 더 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보면은 어린 자녀를 우리가 과보하듯이 모든 일을 이 늙은 부모님 대신에 처리해주는 현상도 우리가 저는 표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마음에서 혹은 또 어때는 로원들이 뭘 조작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잘 하지 못하니까 또 몇 번 반복해서 해야 되고 하니까 그 뭐 이 인터넷 쇼핑이나 뭐 지금 병원의 그 진료 예약 같은 것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그래서 젊은 시대들이 다 대신해서 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이러면 로원들은 스스로 그 신선함을 접촉하고 연습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러므로 좀 이제 내심성 있게 그 시간이 들더라도 그걸 바로 로원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지금 한어로 상방법을 잘 모르면은 조선어로 뭐 옆에다 이거 뭐 그 글자로 써서 종이나

0: 목적이 적어져서 수술하는 것을 경대해서 했던 여러분들도 뭐 정말 뭐 병원 가는 예약도 자기들 할 수 있거나 뭐 인터넷 쇼핑도 자기들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바로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예. 끝으로 우리 신생 사물에 대한 노년 세대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노년 시대가 적극적인 태도로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노년기 삶의 질에 깊고 긍정적인 전방위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신생 사물을 자기 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때 노년들은 다시 그 삶에 대한 자아통제감을 얻으며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 모바일 결제나 퇴직금 조회, 뭐 음식이나 생필품 배달 서비스 등을 자녀나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아통제감 있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바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생사물을 활용해서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연결 고리를 강화하면 노년 시대는 다양한 연령층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 사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존엄을 지키고 또 심적 안정과 평화를 이룬 이런 유해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만이 확장되면은 노년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 고독감이 완화되면서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신체와 정신 건강면서의 활력도 바로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정말 새로운 사물을 많이 받아들이면 좋죠.
1: 그렇죠.
0: 그리고 신생 사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습 자체가 노년 시대의 어떤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고 성취감도 안겨줘서 노년기의 어떤 자아가치 재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여러분들이 뭐 지금 정말 동영상도 자들 찍어서 올리고 막 라이브 방송도 할 때는 정말 그런 성취감이 크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것이 노년 생활을 바로 풍부해주게 하는 바로 그 자체로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노년 시대가 신생 사물이 넘치는 시대도 여전히 선택이 자유, 삶이 전원성을 지키며 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인간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고품질 노년기를 보내게 하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노년 세대들을 바로 인내심 있게 배워도 주고 같이도 동참해서 뭐 활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젊은 세대들로 이 노년들과 어울리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노년 시대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합시다. 네,
1: 저도 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녀 후배들 제자들 많이 도움을 받아요.
0: 네,
1: 컴퓨터 제작 무슨 올리고 내리우고 네. 새롭게 그 뭐 컴퓨터 조작이라든가 네. 인터넷 영상 네. 올릴 때는 네. 좀 더 어렵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신생사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노년 세대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신생사물을 받아들이고 사회 변화에 적극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주십시오.
2: ...경심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